0: 이달 말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2026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평가 과정을 거쳐 편입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입니다. 양사는 호남 충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만 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역내 모든 연안국과 미국 해양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한 안전보장을 확보했다며 선박들의 이동 개시를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입니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 즉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홍명보 감독이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한반도 서쪽은 기온이 높고 동쪽은 낮을 거라 하네요. 요즘 당당이님들은 반찬 뭐 해 드세요? 여름이니까 뭐 채소, 달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물가가 올라서 만만했던 것들도 만만치가 않네요.
1: 그러게요. 달걀과 닭고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달걀이요. 이 달걀 중량 표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로 바뀌고 있지만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에 더 익숙한데 특란이든 10개짜리 소비자 가격이 이번에 5,222원을 기록했답니다. 5,000원이 넘은 건 처음이래요. 여기에 유기농, 방사, 무항생제 이런 말이 들어가는 달걀은 가격이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달걀이 부족하고 비싼 이유는 고병원성 AI와 지난번 폭염 때문에 달기 폐사하고 산란율도 낮아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닭고기도 같은 이유로 많이 올랐고요.
0: 네, 거기다가 배추, 대파, 가지, 오이, 상추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그러고요. 양배추가 좀 싼 편인가요? 아, 이러다가 또 장마가 닥치면 채소도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렵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네요.
1: 우리 당당이님들은 손맛을 보장하는 분들이니까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시겠습니까? 식재료 가격만 합리적이면 되는데 물가 당국에서 균형 좀 잘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나눕니다. 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아,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복잡한 일상은 저 멀리 육지에 두고 온 것처럼 속이 아주 후련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죠.
2: 소리만 들어도 좋아.
3: 좋다. 네. 우리가 섬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2: 아늑한 어떤 고립감 같은 거?
3: 네.
2: 여러분은 또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떤 섬에 다녀오셨나요? 여러분의 섬 이야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미지만 봐도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3: 그러네요.
2: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0: 자,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보내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휴원수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1: 차차차!
0: 예.
1: 양손 만세! 하면서 위아래로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네. 척추뼈 사이사이가 더 잘 늘어날 수 있게 옆구리를 좌로, 우로 늘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자꾸 굽어있는 등 좀 풀어줄까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쭉 뻗어서 깍지를 낍니다. 네. 그 상태로 시선은 배꼽을 보면서 등을 뒤로 동그랗게 밀어내보세요. 고양이 자세죠? 아, 고양이 네. 자세. 네. 날개뼈 사이가 시원하게 벌어지는 느낌 드십니까? 네? 안 드세요?
0: 들었어요,
1: 안
0: 드시나봐. 들었어요.
1: 이번엔 반대로 깍지 낀 손을 머리 뒤통수에 대고 가슴과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아. 숨도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뱉어주시고 굽었던 가슴과 등이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해 주십시오.
0: 아, 네. 뒤로 이렇게 착.
1: 할 때 너무 시원하죠?
0: 숨 크게 들이마시고, 네. 잠깐 풀어주면서 후, 내쉬고. 네. 아, 좋다. 자, 잠시라도 짬내서 몸 풀어주시고요. 마음에 쌓인 이야기는 이쪽으로 후, 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네, 오늘도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혜숙님이요. 요즘 당당이님들 드시는 여름 반찬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1: 진짜. 네.
0: 여름이니까 상추, 꽈리고추, 마늘종, 열무김치 요렇게 여름 반찬을 챙겨 드신다고.
1: 네.
0: 그 채소 위주로 드시네요, 이예숙님.
1: 고등어 자반 좀 올려놓으면 또 상추쌈 먹기도 좋죠. 네. 쌈장해서. 9181님, 요즘 오이지 담았고요. 오이냉국도 먹고 있어요. 저렴하고 더울 때 시원하고 맛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그 오독오독하게 씹으면서.
1: 아이, 그렇죠.
0: 새콤하니.
1: 네.
0: 예. 김태영님, 저의 최애 반찬은 계란 장조림입니다.
1: 아, 계란을 장조림해서?
0: 예.
1: 아니면 장조림과 또 계란 장조림까지 합해서.
0: 그렇죠. 이렇게 달걀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 그 국물 이렇게
1: 네네,
0: 있는 거죠?
1: 네네네. 네. 맞아요.
0: 아, 그거 밥 위에 탁 올려가지고 으깨가면서
1: 먹어도
0: 국물 이렇게 조금씩 껴얹어가면서
1: 메추리알 장조림도 좋고.
0: 아, 그것도 맛있어요.
1: 그렇죠. 네.
0: 네. 근데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달걀값, 뭐 닭고기값 다 올랐다고. 아, 한알한알 정말 아껴서 먹어야겠네.
1: 와, 임혜숙님은 요즘 게도 맛있어요. 어제 양념게장 해서 먹었는데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0: 야.
1: 와, 양념장 해서 집에서 이렇게 양념게장 만들어 잡수면 그게 최고죠. 그럼요.
0: 자, 그래도 여름은 더워도 또 우리의 입맛을 살려줄 맛난 반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자, 경기도 광명시에서 박현애님이 주셨어요. 현예님이십니다.
0: 엄마, 여름방학 9월 초까지래!
1: 아이들 말에 나도 모르게 소름 이란 말이 나와버렸다. 아이들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물었다.
0: 엄마, 소름이 왜 돋아? 방학이 길어서 그래?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1: 나는 헤헤 웃으며 얼른 말을 돌렸다. 아니,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왜 싫어? 너무 좋지. 다만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차려주나 그 생각에 그랬지. 다행히 내가 급히 말을 돌렸다는 걸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0: 엄마 근데 세 끼 아니고 다섯 끼 알잖아. 우리 중간에 한 번씩 더 먹어야 되는 거.
1: 다섯 끼? 그 말에 가슴에 확 불이 붙는 듯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쌍둥이는 요즘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예전에 1호가 밥 안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울고불고 이틀을 꼬박 굶으며 버티던 시절엔 가슴이 아파 팔을 동동 굴렀는데 세월이 무색하게 다 옛날 일이다.
0: 엄마, 오늘 야구하러 나갔을 때 어떤 애가 나보고 맞돌이 나왔다 하는 거야. 나 참 정말 기분 나빠서.
1: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니 야구를 못해서 점수 따기 딱 좋은 상대라는 뜻이란다.
0: 그 자식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

0: 있어서 무서워 보이게 살이라도 쪄야겠어.
1: 살찌우겠다는 1호의 선언이 엄마인 난 왜 더 무서운지. 방금 밥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도 배고프다는 아이들. 종일 뭐 먹을 거 없냐고 찾아대는 통에 이번 여름 내내 주방장 노릇을 단단히 해야 할 참이다. 주말 오후엔 2호와 실랑이를 벌였다. 야, 너 내 자식 맞잖아. 어미의 새끼라는 뜻이야. 그건 욕이 아니라니까.
0: 거짓말. 엄마가 이 새끼 그랬잖아. 나 정말 속상해.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
1: 녀석의 4살 때 모습이 스쳐갔다. 겨우 3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는 저 밑에서부터 자기를 업고 오라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부리던 미운 4살의 똥꼬집. 딱 그 모습으로 징징대고 우는 12살짜리를 보고 있자니 아, 이제 사춘기 전쟁 시작인가 싶어 심란해진다. 쌍둥이라고 사춘기까지 동시에 오면 어쩌나 눈앞이 아득하다. 손가락 꼽으며 숫자를 세어본다. 13살, 14살, 19살.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여름이 딱 8번 남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내 최소한의 의무도 끝이 나겠지. 그때까지만 무사히 보내자. 일단 목표로 삼았다. 내 인생에 아이들이 온 이후 매년 여름의 풍경이 달랐듯 남은 여름의 모습도 한 해 한 해 계속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여유로워질 어느 여름날 나는 둥지를 떠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때는 여름의 지독한 더위가 견디기 더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 현관문 앞에 아이가 그려온 리스를 붙여두니 진짜 여름이 된 것 같다. 여름이라는 글자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둘러 색칠된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12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서 올여름 아이들과 추억을 잔뜩 만들어야겠다. 시골 물가에 가서 실컷 수영하며 수박도 깨먹고 온 가족이 팥빙수 데이트도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 문 채 에어컨 바람 쐬며 TV 보며 깔깔거리고 선선해진 저녁엔 광장에 나가 공놀이도 하면서 말이다.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부쩍 자라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까치발을 들고 내 눈높이를 맞추려 드는 아이들. 점점 나보다 힘이 세어질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계절이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과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0: 야, 정말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물론 하루 5끼 차리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예, 진짜 초등학생 아이들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말이 없어지고
1: 금세예요. 그죠? 예,
0: 금세 엄마 아빠랑 안 놀아줘요. 예, 안 놀아줘.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 그래도 힘들지만 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하호 즐겁게 네,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침 차려주면서 보자. 이제 첫째가 고2고 둘째가 중3이니까 대학생만 돼도 내가 아침 안 차려줘도 되겠지? 설마?
1: 그러나? 아니 그리고 19이면 독립할 것이다. 굳게 믿고 계시나요?
0: 뭐 어떻게
1: 20살에 나갈 거라고 믿고 계시나요?
0: 자취시키려고요? 아, 그건 아니시겠지.
1: 쉽지 않을걸요.
0: 예, 네. 그냥 대학.
1: 우리 집 또 대학교 기숙사 생활 할지도.
0: 대학생 되면 어쨌든 뭐 밥 차려주는 건 그만이다. 알아서 챙겨 먹어라. 뭐 이런 생각을.
1: 그럴 수 있죠.
0: 네. 저랑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래도 쌍둥이 둘 자라는 모습이 정말 무럭무럭일 것 같아요. 아,
0: 그러니까 봐봐. 본인들이 이렇게 밥 챙겨 먹죠. 나가서 운동하죠. 이럴 때 진짜 건강하게 쑥쑥 크는 거거든요.
1: 하루에 5끼래잖아. 와, 때는.
0: 그때는 진짜
1: 사이사이 간식. 사이사이 간식. 네. 야.
0: 그러고 앉아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운동하잖아요. 진짜 그때 몸이 쑥쑥 큽니다.
1: 그러게.
0: 네.
1: 맞아.
0: 저희 때는 그게 농구가 인기여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친구들끼리 우통 먹고.
1: 아이, 그래. 새까맣게 타면서 키도 네. 커요.
0: 맞아. 그때 진짜 건강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돼, 우리 아이들.
1: 길거리 농구가 한창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0: 기억나시는군요.
1: 아니, 조카들 때문에, 아이들.
0: 네네.
1: 네, 아이고.
0: 뭐, 3-on-3 해가지고, 곳곳에서.
1: 얼마나 땀 범벅이 돼갖고는 그냥.
0: 그때는 농구가 진짜 아유. 인기여가지고 그랬었어.
1: 그렇죠.
0: 축구는 뭐 늘 인기고. 예. 8489님이, 일중 씨는 키 큰 거 보니까 학창시절에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0: 같은데 솔직히 하루 몇 끼 드셨나요?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진 않고요.
1: 그래요?
0: 네, 잠을 잘 잤고 우유 좋아했고.
1: 아 우유?
0: 예예. 예. 그리고 그때는 진짜 치킨. 요거는 한 마리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먹었어. 농구 많이 했죠, 진짜.
1: 농구 하셨구나.
0: 네, 그때는 뭐 농구가 인기였으니까. 못해도 그냥 모두가 모여서 했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735님, 학교에서 점심 먹고 와도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뚝딱 하고 가는 6학년 딸. 진짜 한창 먹을 때다 싶어요. 돌밥, 돌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진짜 힘들죠.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0: 진짜 생각해보세요.
1: 그럼요.
0: 예. 하, 입에 막 떠먹여 주려고 해도 안 먹어.
1: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애들 네. 잘할 때.
0: 안 먹는 것보단 잘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결국에 살다 보면 체력입디다. 체력이 튼튼하고 속서부터 속힘이 있어야
0: 맞아.
1: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 잘 먹어야 돼.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챙겨줘요, 그죠? 진짜 성인 되면 안 챙겨주잖아.
1: 902사님 오늘 사연 재미와 감동입니다. 들으면서 저는 세 아이들의 방학을 함께 하질 못했던 지난날이 생각나네요. 직장 다니느라 방학 때마다 함께 있질 못했어요.
0: 그러니까 애들은 방학이라도 있지 어른들은 방학이 어딨어.
1: 그렇지.
0: 네. 그 생각나시나 보다. 아 여름방학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였는데.
1: 최고지,
0: 그렇고.
1: 최고.
0: 맞아요.
1: 네, 나는 시골에 외갓집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0: 아... 그 서울
1: 서울내기잖아 서울내기.
0: 맞아.
1: 그러니까 외갓집도 서울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옷 뭐지 원두 막 그리고 막 수박 따는 사진 같은
0: 시냇가 막 나가서
1: 아이, 너무 부러웠어 진짜.
0: 네.
1: 그림 일기 속에 그 풍경이 너무 너무 그리웠어요.
0: 야, 이런 얘기 하니까 여름이 정말 물씬 느껴지는데.
1: 네.
0: 예, 우리 어린이들도 방학하면은 이 여성 시대에. 이렇게 편지도 좀 보내고 해요.
1: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여름 노래 하나 듣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2: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0: 와.
1: 아, 노래도 시원하고 네. 또 아, 기분 좋은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9682님이요. 야호, 브라보. 아, 기분 좋다. 일중님, 희은누님 축하해 주세요. 저의 목표, 저의 꿈. 광역버스로 이직하게 됐거든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평택에서 동탄버스 차고지까지 21시간 근무하면서 인생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긴 오늘이 마지막 운행입니다. 수원역에 62-1번 박진산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0: 아유, 좀 편한 대로 가시게 됐나 보다. 그죠? 네,
1: 광역버스로의 이직이다.
0: 아, 네.
1: 예.
0: 평택에서 동탄 버스 차고지까지 21시간을 근무하셨다니 참 조금 고되다.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기만 네. 하세요.
1: 목표 이루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수박 주스 갑니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표팀 경기 내일 오전 10시죠. 월드컵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에 관심이 더 가시나요? 축구 잘 모르는 저도 아는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노르웨이의 홀란, 포르투갈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득점왕을 향해서 경쟁하고 있다 그랬죠? 동양권 국가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 하는 소리도 들려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어깨가 더 무겁겠습니다. 응원단 가운데는 노르웨이가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붉은색 옷과는 색감이 좀 다른 그런 빨간색 옷을 입고 바이킹 투구를 쓰고 선원처럼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노르웨이 말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인 로우를 외친다는데 나같이 노를 저으니까 그거 보기에도 힘차던데요.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우리 조상은 바다를 누비며 유럽을 호령했다. 우리는 바이킹의 후예다. 이런 뜻을 담은 응원이라고 합니다. 노를 젓는 그들의 동작을 보면서 그 동작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뱃놀이 노래가 많고 어기여차 어기여차 이렇게 노를 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를 저어도 단순하게 이렇게 한 박자씩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리듬을 타면서 뭔가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느낌이죠. 대한민국! 이 응원을 놓고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언뜻 들으면 다섯 박자로 들리지만 첫 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박자로 쪼갠 언네 박자다. 이것은 휘몰이 장단과 이어진다. 또 기본적으로는 다른 응원가처럼 네 박자지만 대를 길게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익숙한 세 박자 형태를 띠게 했다. 또 짝짝짝짝짝 이 박수가 엇박자라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준다. 네, 우리 안에는 우리 민족만의 리듬과 가락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밖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던 것들의 힘, 그 힘이 긍정적으로 잘 풀려나오기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저는 솔직히 네 박자 들을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야, 근데 퀸의 We Are the Champions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아, 가슴 또 웅장해지네요.
1: 그렇죠.
0: 네. 공태희님도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 선곡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1: 김용수님, We Are the Champion 외에 다른 가사 못 알아듣는 건 비밀.
0: 아, 그건 모두에게 비밀. 공공연한 비밀. 네. 저도 따라 부를 때 We Are the Champion밖에 안 해요.
1: 그럼요.
0: 이은실님, 아, 노르웨이 팀이 로 해서 네. 뭐가 아니라는 거지 했는데 아. 그 뜻이었군요. 네, 노를 그렇죠. 젓는다고.
1: 그렇죠. 노를 젓자 하는 뜻이래요.
0: 예,
1: 노를
0: 젓어라. 이게 영어나 이런 표현들이
1: 네, 루르
0: 비슷한 것 같아.
1: 그래요?
0: 발음이 루르나 로우나 뭐
1: 그래요.
0: 우리가 노를 젓잖아.
1: 로우 요보트나 뭐 루르나 예. 다 비슷하죠. 강연아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월드컵에 우리 당당이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는 퀴라소일 듯이요. 희은님 덕분에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인구 15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15만 명을.
0: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진짜 오래 간다니까요. 퀴라소. 네.
1: 퀴라소.
0: 15만 명의 퀴라소.
1: 그리고 또 뭐죠? 베르데? 무슨 네. 베르데?
0: 어, 요즘 잘하고 있는데. 어, 아, 베르데. 또 까먹었네, 또.
1: 베르데만 생각나. 베르데가 초록이란 뜻이거든요.
0: 네네.
1: 그것만 생각나네.
0: 거긴 인구 50만 명.
1: 50만 명, 네.
0: 예. 아, 이주연님, 저는 2002년, 카보베르데.
1: 아, 그래. 카보베르데.
0: 카보베르데.
1: 네.
0: 자, 이주연님, 저는 2002년 선수들 에스코트를 하며 축구장에 입장했던 어린이였어요. 오오! 월드컵만 되면 생각나요.
1: 아유, 세상에 선수들 에스코트를 맡았군요.
0: 진짜 이 선수들 이렇게 입장할 때 그 앞에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축구공 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가주잖아요.
1: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이, 아유, 이제 뭐 20대 후반이시네. 그죠? 나이가 그 정도 되시겠다.
0: 그때 열 몇 살이나 뭐 이렇게 되셨겠죠.
1: 아니, 열 몇 살? 어린이라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
0: 그때 뭐 그렇게 정도
1: 13살까지는 네네. 어린이라고 하니까
0: 그러니까 드실 만큼 드셨어요.
1: 아, 그렇구나. 30원절이다. 네, 네.
0: 드실 만큼 드셨어. 아, 저는 그 노래 나갈 때 이게 도대체 엇박이 뭐냐고 그때 우리 역시 희은 누님이 저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가르쳐 주셨어.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짝짝 짝짝짝이 어떻게 엇박으로 들어간다는 거였다고 그죠?
1: 아니,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네. 넷이 아니라 따, 따, 따, 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순한 네 박에서 처음을 쪼개고 들어간다?
1: 네.
0: 따,
1: 어긋나게,
0: 따, 따.
1: 어긋나게 들어가는 게 엇박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를 쪼개고도 들어가는 박자. 이렇게 배우네요. 따, 따, 따, 따. 좀 심심해. 따, 따, 따, 따.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서울시 성동구의 당당이님이십니다. 몇 년째 분기마다 만나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 한 친구네 집에서 만나는데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1: 어우, 멀다.
0: 그 모임에 같이 가는 다른 친구는 매번 남편의 차를 타고 온다. 친구가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집 남편은 근처 카페에서 일하며 너더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호 진짜 기사네.
1: 그러네.
0: 예, 모임이 끝나면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간다.
1: 오.
0: 친구는 나에게도 같이 타고 가자고 권하지만 두 시간 가까이 아내의 친구를 위해 운전할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늘 사양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왜 혼자 오지 않고 꼭 남편을 데리고 올까? 왜 집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을까? 너도 시간을 기다리는 그 집 남편은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점점 뾰족해져서 친구가 점점 좋지 않게 보였다. 하지만 이게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0: 다른 모임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남편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게 했다가 함께 집에 가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 순간 확신해 알았다. 문제는 친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다. 그런 엄마에게 관심 받고 싶었다. 엄마가 번개탄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한 가게에 없을 경우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끝내 번개탄을 구해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하지만 집에 오면 돌아오는 엄마 말은 달랐다.
1: 아이, 그냥 오지 뭘 그렇게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어?
0: 내가 기대했던 칭찬과 애정은 오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론 내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언니는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줬지만 나는 혼자 일어났다. 언니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지만 나는 스스로 챙겼다. 그러면서 점점 언니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왜 스스로 하지 못할까? 왜 엄마에게 계속 의지할까?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자 나를 더더욱 챙겨주지 않았다. 챙겨줄 이유가 없었다. 사실 나는 엄마의 돌봄이 싫었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원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자 상처받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하는 대단한 아이가 되었고 대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언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친구에게도 그대로 향했던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1: 야, 근데 말이야. 어쩌면 니네 엄마는 너를 융통성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0: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융통성 없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엄마 심부름을 끝까지 해내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 게 책임감이 아니라 융통성 없는 행동이라고? 충격이었다. 엄마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후로 그 말을 계속 곱씹어보았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1: 얘는 원리원칙적이야. 끝맺음도 확실하고.
0: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책임감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융통성 없다고 느낀다. 그건 아기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엄마는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내가 생각하는 애정과 관심의 방향과 엄마가 생각하는 애정과 관심의 방향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내 행동도 돌아보게 됐다. 나에게는 조카가 둘 있다. 한 조카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걸 매우 싫어한다. 거의 공격처럼 느낀다. 반면 다른 조카는 등을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배를 뒤집듯 더 만져달라며 달려든다. 훗날 스킨십을 싫어하는 조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1: 이모는 어릴 때 나를 엄청 괴롭혔다고. 내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나를 만졌어? 왜 날 사랑해주지 않았어?
0: 그러면 나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야, 난 널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쓰다듬었던 거야. 나는 누군가의 손길에서 사랑을 느끼니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의도가 아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불편함과 고통으로 느꼈다면 나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내 방식만 강요한 셈이 된다.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자식이 심부름 하나 하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다. 힘들어 보여서 융통성 없어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저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엄마에게 서운했던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엄마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품을 순 없지만 이해하게 되면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출근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퇴근 후 엄마와 함께 집에 왔는데 문 앞에 서서 엄마가 말했다.
1: 내가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너는 나중에 들어와.

0: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장 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특별히 감동적인 말도 아니고 영화 같은 장면도 아니었는데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다. 엄마는 아마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말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위험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날 내가 받은 충격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던 사랑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아서였다. 엄마는 60대 후반이고 나는 40대인데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마 엄마는 그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가 한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될 것이다.
1: 야, 1960님 참 기가 막힌 문자를 주셨어. 뭔가 심리학 책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그러게.
0: 예. 어린 시절 뭐 심부름이라도 하나 시키면 그걸 끝끝내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건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거든요.
1: 그렇죠. 어휴. 근성이지. 해낸다라는 네. 거.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 다른 시선으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꼭 융통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님 마음은 아휴 그 이 저 늦은 저녁에
1: 뭘 그렇게 이 집 저 집 뒤지고 다녀 이럴 수 있죠. 나는 그
0: 거지.
1: 점도 좋았어. 혼자서 알아서 잘 챙기면서 엄마는 이제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
0: 네.
1: 그렇지만 나도 챙김을 원한 거야,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혼자 알아서 잘 하는데도 어리광이 있고 좀 나한테도 좀 시선을 좀 나도 깨워주고 나도 좀 챙겨주지. 그게 있는 거야.
0: 네.
1: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돌봄도 원해요. 이거죠.
0: 이제는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 모습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모습조차도 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표현 다르게 네.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거. 이거 진짜 칭찬이거든요.
1: 야 정말 너는 책임감 한번 킹왕짱이다. 끝끝내 이걸 사오다니. 아유 기특해라. 뭐 이렇게.
0: 맞아요.
1: 네.
0: 이것도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자질이고 정말.
1: 맞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갖게 된 당당이님. 참 이분 아주 지혜롭고 성숙하신 분 같아.
0: 그러니까. 예. 어머니는 늘 네,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았던
1: 그래.
0: 사연이었습니다.
1: 그 조카 얘기. 난 쓰다듬는 거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걸 자꾸 하니까 공격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0: 나는 사랑해서 쓰다듬은 거지.
1: 나는 사랑하니까 쓰다듬게 되는 건데. 이거 참 그렇다 진짜.
0: 맞아요. 나와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
1: 그렇죠.
0: 네, 항상 맞아. 그 차이를
1: 네.
0: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3: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2: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현애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성동구의 당당이님 두 분께 다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갈 거예요. 마지막 사연 여운이 깊어요.
14: 그러네요.
13: 네.
14: 이진희님께서 돌아보면 우리 엄마들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표현이 서툴 때가 많아요. 엄마도 엄마가 맞아. 처음이라
13: 맞아.
14: 그럴 수 있죠. 네. 자, 1062님의 신청곡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희애님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 신청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13: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난주 경북도의회가 권순태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권순태 후보자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지방대학 지원기구인 경북 라이즈센터를 통합한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은 오는 8월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되는 지방대학 지원계획을 집행하게 됩니다.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 첫 현장 행보로 도시가스 취약 지역을 찾았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당선인은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0: 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문경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지만 산간지형이 많은 지역적 특성 탓에 공급망 확충과 설치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 보급률은 5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성군이 경상북도의 2026년 시군평가에서 군부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의성군은 정량평가 88개 지표 가운데 76개를 달성해 86.4%의 달성률을 기록했고 정성평가에서도 3개 지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가족센터 온가족 보듬 서비스 등 난이도 높은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청송에서 정식 규격을 갖춘 27홀 규모의 객주 파크 골프장이 준공돼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일원에 조성된 객주 파크 골프장은 넓은 부지와 난이도를 고려한 다양한 코스로 구성됐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객주 파크 골프장은 대회 후 안정적 운영과 잔디 상태 유지를 위해 7월 말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가 8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연수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49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소년 70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55%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한 생성형 AI가 갑작스레 오류를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던 직장인들이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AI에게 맡기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느라 진땀을 흘린 거죠. 이 해프닝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산과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산업 전반이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저희 첫 만남 썰 풀어도 될까요?
2: 너무 궁금한데요. 아, 그럼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에 낙이 없던 저의 삶에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분을 소개커져 음성사수함에 제 음성을 담아봅니다. 저희의 인연은 3개월 전 어느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분은 저를 소 닦고듯이 하였지만 전 점잖아 보이시는 모습이 좋아 언제쯤 말을 붙여볼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승강장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승강장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알고 지내면 좋죠. 서로 솔로임을 확인한 후 저희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고 일명 길거리 캐스팅 되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내세울 곳 없는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건강히 그분과 함께 앞으로 여름날의 장미를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알밤씨, 띠아모.

0: 네, 박지민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습니다.
1: 5667님이 와, 우리 당당이님 완전 태토녀시네요. 멋져요.
0: 정말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죠?
1: 버스 승강장에서의 만남이 인연이 돼서 어느 날 또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0: 네. 네. 그리고 서로 솔로임을 확인한 후 사랑이 진행됐다.
1: 아, 네, 네.
0: 마지막에 달밤씨, 디아모.
1: 오, 디아모.
0: 이야, 디아모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랑 표현이네요.
1: 디아모. 네. 네.

0: 야, 음성 남겨주신 박지민님, 든든한 여성시 대표 쌀 2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꼭 풀게 되는 인생 썰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귀신이랑 눈 마주친 이야기. 길에서 주운 지갑 주인 찾아주고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은 이야기. 여행지에서 달아나는 소매치기범. 200m 질주에서 잡은 썰까지 생생한 음성 편지로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참여 아니고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말씀 쭉 해주시고 끝나시면은 이름과 연락처까지 말씀으로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1: 여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KB국민은행,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털,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시도.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300년 살고 싶어.
1: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오늘은 김진 목사님께서 책에 쓰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2: 네.
1: 우리 이게 안에 있다. 이렇게 네. 믿으면서.
2: 네. 목사님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쓰신
3: 몇 페이지가 예. 책 어떤 책인지 살짝 기억이 안 날 정도로
1: 그래요.
3: 네, 가물가물한데 네. 네. 읽으면서 아 저도 새롭게 다시 한번 삶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2: 네. 예. 직접 쓰신 내용은 맞으시죠?
3: 네, 맞습니다. 네. 아, 평소에 저는 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 그 놀라운 맞아.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1: 그럼요.
3: 아침에 일어날 때 아 내가 살아 있네.
1: 네.
3: 와, 이거 그럼요. 정말 신기한 거죠.
2: 맞아요.
3: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삶에 좀 지치다 보니까 그 살아있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2: 아, 그냥 또 똑같은 하루 그러니까. 반복이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도 많을 거예요.
3: 기쁨이 사라지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아, 살아있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기쁨이고 그것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
2: 네.
3: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마
2: 맞습니다.
3: 그런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네.
1: 스님께서는
2: 어디서 언제 어디서 생명력을 좀 느끼십니까?
4: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이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제 그 선 그냥
2: 네.
4: 호흡을 하잖아요.
1: 네.
4: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생명력.

0: 게 있어요.
1: 아.
0: 네, 자기가 자기 호흡을 인지한 순간부터 얻어지는
2: 네.
0: 굉장한 그, 나 자신과 삶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기 제일 좋은 게 자기 호흡을 자기가 눈 떴을 때 한번 이렇게 인지하면서 네. 가만히 해보면 저는 이제 그때
1: 네.
0: 이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느낌을 충만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해서는
2: 네.
0: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잠선할 때
1: 네.
0: 그 호흡이 느끼 호흡을 인지할 때
2: 네. 우리가 실은 어디 불편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걸 계속 인지하진 않잖아요.
1: 않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2: 하지만 네. 나의 숨에 온전히 좀 집중해 보면 명상 네. 같은 거군요.
0: 그렇죠. 명상이 이제 불교인의 선인데
2: 예.
0: 호흡을 인지하는 시간들을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자기 호흡을 자기가 인지하는 시간들을. 네.
2: 혹시 너무 아침에 매번 일찍 일어나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0: 아,
2: 진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0: 이게 이제 참 다행인 게
2: 사찰에서는
0: 나이가 든다는 거는 예, 잠이 줄어드는
2: 예.
0: 예, 이런 현상을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참 절제반 살기에는 좋습니다. 아, 나이가 드는 게
1: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역시 왜 아침 일찍 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다방은 없을까? 예를 들면, 예.
2: 진짜요?
1: 더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뭔가 좀 가서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왜 없을까? 왜 보통 뭐 음식점도 그렇게 11시쯤 돼서 그렇죠. 열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어요. 30, 40대는. 막 조개사 이런 데 3시에 문을 열거든요. 밥당 네. 문을 열는데.
2: 오전 3시?
0: 2시 거의 좀 너무 와 계세요. 동대문에서 이제 남들 네. 일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1: 네.
0: 와 계세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도대체 잠도 없으시나 했는데.
1: 잠이 예. 없어요.
0: 아, 예, 나이가 들어요. 예, 점점 줄어듭니다.
1: 그래요.
2: 야, 신은미님 언제 어디서 생명력을 느끼시는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잠이 깰 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1: 그것도 중요한 거죠.
2: 내 뱃속이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막.
1: 네. 그렇죠.
3: 아유, 엄청 건강한 삶이죠.
1: 그렇죠.
2: 네.
3: 네. 단맛이 떨어지거나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우울한 거예요.
2: 맞아. 네. 아, 맞아. 네. 아플 때는 뭐 먹고 싶은 것도
3: 그러니까요.
2: 없어.
1: 맞아요.
2: 네. 신은미님 건강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 우리 목사님께서 당당이님들 10분을 청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1: 맞아요. 네.
2: 어떻게 현장에 가셔서 좀 만나고 하셨어요?
3: 네, 만났습니다.
1: 오.
3: 제가, 좀 시간, 이른 시간에는 제가 표를 나눠드렸거든요. 초대 표를.
1: 그렇죠.
3: 그랬는데. 여성시대에서 왔습니다. 딱 하고 제가 전해주니까 이게 방송과 우리를 딱 연결시킨 그 어떤 연결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네. 네.
2: 맞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누면 네. 진짜 기분 좋아요.
1: 각별해지죠, 좀 더.
2: 맞습니다. 네. 예.
1: 자, 오늘은 이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는 많이 해왔지만 제가 먼저 좋아하거나 상대에게 확신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적은 거의 없고요. 뭐 상대가 저를 좋다 하면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연애한 지도 오래되고 외로워서 최근에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남자를 한 달 동안 8번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나 만나면서도 사귀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난 지 두 달 되었을 때 갑자기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좀 믿음은 안 갔지만 저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 좀 보태줄 수 없냐? 하더라고요.
3: 어허.
1: 뭔지 쎄하네 느낌이.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서 보탔는데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고민 끝에 30년 넘게 부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세 자금을 마련했고 집을 계약하기로 한 날 저는 그 남자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던 것 같다며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하더라고요. 전세 자금은 돌려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라고 구구절절 미안하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청약 통장을 깬 거였어요. 사실 엄마한테 청약통장 깬건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0: 만약 아시면 너무 놀라고 화내실 것 같아서요. 배신감이 드는 건 잠깐이고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상대방에 대해 확신도 없고 응? 오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결혼을 결심하고 청약 통장까지 해지했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후회됐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하고 제가 참 한심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금은 돌려받았다는 점인데.
1: 어우, 다행이야.
0: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아야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도 저를 정말 좋아해서라기보다 외로워서 만난 것 같아요. 외롭다고 사람을 급하게 만나지 않겠다 하는 다짐도 했고요. 외롭다는 감정에 대해 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1: 일단은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데 예, 돈은 다 돌려는 받았습니다. 물론 그 오랜 기간 들여놨던 청약통장은 해지가 돼서 그건 좀 속상합니다만.
0: 돈 돌려받고 어쩌고 그런 문제보다도 이 마음이 그냥 쿵 하셨을 것 같아. 너무 외로웠구나 내가. 근데 외롭고 지칠 때 하는 판단은 정확하고 건강한 판단이 힘들죠. 외롭고 지쳐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게.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만났지만, 예.
2: 글쎄, 만남 어플을 통해서 서로 만났다는 것은 아마 이미 여러 어떤 만남의 형태는 가져봤는데,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못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분 다 사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좀 홀로 지내고 네.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뭐 외로움도 중요한 원인이 됐으라고 봐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갖고는 또 이렇게 딱 단정질 수는 없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1: 네.
2: 저는 이 외로움 이 어떤 감정에 대한 반성보다도 혹시 이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네. 이게 깨졌을까봐.
1: 그러게.
2: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약간 조금 그런 두려움,
0: 네.
2: 어떤 의심 때로는 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외로움이란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네. 것을 상처받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는 건강한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0: 저는 시작점에서부터 연애는 많이 해왔지만 제가 먼저 좋아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신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적은 거의 없다. 상대가 날 좋다 그러면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 끌려가는 연애랄까요?
1: 그러니까
0: 상대방의 그
1: 예, 감정에 의해서
0: 상대방의 그 뭐 하여튼 어프로치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누가 나도 좋아야지 그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야지 근데 그냥 나를 좋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 선배의 말씀이 생각나요.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연애라 후배들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나 조태잖니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되게 웃었어요. 그럼 조태는 사람은 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1: 예.
0: 조태니까 나를.
1: 그러니까
0: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나는.
1: 나의 감정 상관없이 좀 만나신 건지.
3: 참 이게 사람이 사람 만나는다는 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면 참 어렵구나.
0: 네.
3: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뭐 그 인연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지금 당당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신뢰를 보여 믿음을 주는 게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단지 그 당당 그 남자분이
1: 네.
3: 남자분께서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근데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인데, 아, 저는 우리 당당이님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사람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1: 그러네요.
3: 단지 이제 그 과정들에 있어서, 뭐, 마음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럼 헤어지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딱 어른들은 감당하고 사는 거니까.
1: 네.
3: 안타까운 게 30년 청약통장이 제일 안타깝긴 한데.
1: 네네.
0: 그렇죠.
3: 네, 안타깝긴 한데. 뭐.

0: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난 사람이 내가 좋으면 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걸 다 주고 여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이제 이런 자기 성향을 잘 이해해서 마음을 여는데 좀 시간을 갖는 것. 특히 내가 좋을 때는 더 시간을 가져야겠다. 네. 예, 내가 마음이 너무 끌릴 때는 시간적으로 나는 좀 더 많은 여유와 시간 속에서 내가 행동과 결정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좋은 경험을 하시고요. 네. 다행히 사기는 아니시니까.
1: 아, 다행히 돌려는 받았으니까.
0: 돌려는 주셨다고 하니까. 예, 뭐 그래 이렇게 사람 만나면 헤어지지 털고요. 자기 성향이 경우에 이제 자기 성향을 한번 좀 이해하셔서 이제 저는 앞으로 만남할 때는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두고 그렇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2: 네. 외로움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0: 근데 이게 뭐 외로움 자체의 감정이 저는
2: 인생의 뭐, 전반에 걸친
0: 예, 이게 뭐 외로움을 못 느낀 사람은 없죠.
1: 아, 그럼요.
0: 예, 예. 이게 이제 단지 이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1: 맞습니다.
0: 일단은 뭐
1: 자, 예, 저희 천천히 광고 해야죠. 후에 예,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6: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스님은 축구를 좋아하시다. 무릎에 영광의 상처가 나셨고 그래도 축구 좋아서 골키퍼를 하셨고요. 목사님은 축구는 좋아하는데 공격수를 잘못해서 골키퍼를 하셨는데 거미손이었다고 하셨죠. 자, 신들린 선방. 골키퍼로는 이름을 날린 두님. 내일 축구 남아공과의 경기 어떻게 보실까요?
0: 아, 좀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2: 뭐
0: 두님.
2: 저는 네, 늘 네. 이럴 때 뭐 전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요.
0: 아, 네. 네.
2: 무조건 이기지 않겠나.
0: 이긴다.
2: 네,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우리나라 팀 우리가 응원하는데 뭐 이성을 굳이 동원할 필요는 없다.
1: 네, 네.
2: 아, 그냥 우리나라 팀 이겼으면 좋겠어.
0: 우리의 바람을 그냥 맞아, 넣으면
1: 그쵸,
0: 되는 거지.
1: 맞아요.
2: 네. 네. 아니 뭐 제가 무슨 전문가.

0: 도 아니고 이걸 이성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1: 예.
0: 이 경기를 보는 마음이 이겼으면 하면서 마음에서 보는 거지. 분석하는 마음으로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1: 아, 분석하는 마음.
0: 그냥 저는 오히려 아, 예. 이길 것이다.
2: 저는 이렇게 승패에 상관없이 축구를 좋아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이길 수고 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보다도 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1: 시원하게. 네,
3: 시원하게.
2: 질 땐 지더라도.
3: 네. 네.
2: 이길 땐 이더라도. 이겨도 좀 찜찜하게 이기거나 질 때도 또 찜찜해지거나 이러지 말고
3: 네.
2: 실컷 정말 준비한 걸 열심히
1: 그렇죠.
2: 경기해서.
1: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에 좀 그 그러니까. 시원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는
2: 그게
1: 말씀이신 거죠.
2: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3: 네.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에요. 3차전이죠. 남아공과의.
3: 그렇죠.
1: 3차전.
3: 내일 10시에요. 아, 방송 시간하고 겹쳐서.
0: 저도 그때 기도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3: 아, 그렇군요.
1: 그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0: 마음으로 뭐.
1: 아, 응원하세요.
0: 내가 끝나고 나오면 이겼으리라 생각.
3: 아, 그러시구나.
1: 네.
3: 네.
1: 아,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오, 만남 중창단 TV 잘 봤습니다. 성관사에서 종교의 벽을 넘어 공연하신 모습 좋았고요. 만남 중창단 3주년 토크 콘서트도 재밌었어요. 일중님도 나오더군요. 근데 영상 더 자주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올리는 경향이 있고
3: 네.
2: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예.
1: 아, 올리셨어요?
2: 네,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 예.
2: 계속해서 이제 잘 올릴 겁니다. 네.
3: 네. 네. 네.
1: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정말 손도 많이 가고 그죠?
2: 그럼요. 네.
1: 예, 신경도 많이 쓰이고.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연습 한 시간하고 이 시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3: 네, 네.
0: 텀이 있는데요. 네.
1: 예. 항상 이렇게 또 채널 개인, 저 이제 만남 중창단 채널을 갖고 계시니까.
3: 이제 조회수 신경 쓰셔야 되겠다.
1: 그러게.
3: 조금은. 안 쓰신다 그래도 쓰시게 돼요.
0: 쓰겠습니다.
3: 예.
0: 네. 뭐, 저,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연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내려오면서 다, 전부 다른 거. 만남 중창단 TV 구독해달라고 말을 안 했구나. 모두가 노래를 잘 불렀냐 못 불렀냐가 아니고
3: 좋아요 눌러주세요.
0: 아니, 그렇죠.
1: 이거 해야 되는데
0: 노래를
1: 했다고.
0: 우리가 오늘 잘했냐 뭐 대책 아니야. 네 명이 공이
2: 다 잊어버렸어요.
0: 우리 기억이 안 했지.
3: 그래서 만남 중창단이세요. 정말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1: 아니, 이런 거에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3: 예, 네, 그게 정말 놀라워요. 네. 네.
0: 그런 연연 안 해서
3: 안 하시는
1: 아, 네. 네.
3: 안 하시는 분들, 연연하지 않는 분들. 네.
1: 늘 까먹어주셨으면 주변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촥 얘기를 해주시면
3: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2: 입소문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렇게 채널을 보유하고 계신 만남 중창단 그 가운데 두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고민,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으로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자, 이제 상담청하신 편지를 보겠습니다. 5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는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는데 집사람은 주방 도구를 쓰면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쓰고 난 도구는 바로 제자리에 놔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집사람은 알았어 그러고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제가 다 지웁니다. 누님, 어떻게 말해야 집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아하.
3: 네.
1: 자, 부부가 지금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3: 아, 쉽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예. 얘기를 하시는데.
1: 그렇죠. 여러 가지 뒤처리나 이런 걸 다 남편분이 다 하시나 봐요.
0: 참 희한하네요. 제가 상담의 대부분은 남편분 이런 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1: 이제 반대인 경우가.
0: 반대인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
1: 예.
0: 예. 근데 이제 그 극복한 부부를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걸 일상 언어는 포기라는 표현을 쓰고
1: 포기
0: 전문 용어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받아들임이라는 와. 표현을 쓰는데
3: 아이고 참
1: 느낌이 너무 다른데
0: 네, 이게 포기로 할 때는 예. 와 이게 받아들임으로 할 때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거를 제가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남편분이 항상 양말을 아. 이게 제가 굉장히 저희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빠니까 자기가 뭐 그 빨래를 빨고 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0: 분이 양말 항상 이렇게
1: 도넛을 만드는 거
0: 그렇죠 이제 그렇게
2: 쫙 예. 펴서 벗어놔야 아니, 되는데
1: 도넛을 만들어서 그냥
0: 그리고 이제 그냥 채로. 던진대요 이렇게 벗어놓은 자리에 항상 놓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이런 거죠 이제 그 보살님께서 남편분한테 막 말하다가 이제 하고 싸우니까 이제 그를 바꿨대요 우리 남편은 이건 안 되는 사람이야 대신 남편이 잘하는 걸 찾아봤대요.
2: 예.
0: 가장 군소리 안 하고 잘하고 나보다 잘하는 거. 이제 그거를 계속 시킨답니다.
2: 아, 오히려 잘하는 걸 잘해.
0: 네. 이제 그걸 이제 시킨, 난 이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죠, 그냥. 그냥 이건 내가 그냥 받아들여 줄게. 대신 이거를 남편이 잘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시킨다.
1: 예.
0: 그래서 그 힘을 더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포기보다는 받아들임으로 이제
2: 받아들임으로
0: 간 것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굳이 좀 받아들였으면 어떡할까 딴 거 잘하는 거 찾아서 계속 시키시는 걸로
3: 네. 스님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부에 와닿잖아요
1: 네.
3: 실제적으로
2: 예.
3: 아내와 관계 안에서 정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2: 네.
3: 이제 예를 들면 뭐 방송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행주를 닦으면 짜가 이렇게 넣는 게 저는
4: 말려야 돼
3: 말려야 돼
2: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3: 근데 우리 천은 항상 이렇게 짠 상태로 그냥 놔둬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냥, 그냥 그 꼬여 있는 상태로. 상태로.
3: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얘기했죠.
2: 예.
3: 아, 이건 내가 볼 때 이렇게 널러와 좋다, 좋다. 근데 안 고쳐져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구나.
2: 네.
3: 잘못된 거 아니다.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 우리 포기 수용 같은 얘기인데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설거지를 어쩌다 한번 하니까
2: 아.
3: 이걸 짜고 네. 오래 걸어두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다음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2: 네.
3: 근데 천은 그때 그때 하잖아요. 계속.
2: 아.
3: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그냥 오래 남는 게 아니다.
4: 쓰니까.
3: 아, 또 쓰니까.
2: 그러네.
3: 그래서 뭐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 이 글의 뉘앙스에도 마치 부인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지적해도 안 된다. 근데 이건 잘잘못이 아니고 약간 습관의 문제인데 관심의 다른 문제고.
2: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우리 아내분도 주방 도구를 쓰고 거기 놓는 건 바로 와서 그걸 또 잡을 생각이니까.
3: 그럴 수도 있고.
1: 그렇죠. 예.
3: 관심이 다른 거예요. 주방 기구를 놓는 자기의 행위보다 지금 다른 일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제 뒤에.
1: 네, 네.
3: 순위를 뒤로
1: 밟는 거죠.
3: 뒤로 밟는 거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잘못이다 잘잘못했다고 가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근데 이런 성격들이 스님들도 다 다르죠. 근데 스님들은 이제 같이 막 90일씩 넘게 한 생활을 하면 다 업무를 맡아서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성향이 나와요.
1: 그렇죠. 다 알죠.
0: 성향이 나와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아까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사찰은 절집안은 그 타치하지 않아요.
2: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는 거죠.
0: 그게 하잖아요.
2: 네.
0: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할 생각해야 돼요.
1: 그렇죠.
0: 네. 딱 정확해요.
2: 네.
0: 내가 그걸 할 거면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1: 네. 네.
0: 왜냐면 이게 성향을 다 맞출 수 없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매일 뭐 3개월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빈자도 어떤 분은 꼭 안에서 밖으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꼭 밖에서 안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2: 와, 그런 사소한 거부터.
0: 그게 이제 나는 밖에서 안으로 쓰는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쓰는 사람한테 엄청 불편하거든요.
2: 야,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제자리겠네.
0: 이제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건데
2: 네.
0: 내가 불편한 거 옳고 그러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맡기면 손대지 않는다.
3: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방법은 그러니까 이 남편이
2: 예.
3: 이 부인한테 이걸 다른 제자리에 놔둬라고 얘기할 때 그걸 당신이 잘못하지 말고 좀 해줘 이런 투로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나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 우리 주방에 일하는 거에 너무 불편하잖아. 어?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라는 그런 뉘앙스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부인이 조금 더 신경 쓸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네. 여기에 막 나 무시하냐 자존심 상한다로 가버리면 이거는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1: 왜냐하면 아내가 알았어 그래놓고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나 알았다는 말을 해놓고 왜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내 말을 무시하나 한쪽은 아니 내가 이거 난 별로 안 불편하기 때문에
1: 네.
0: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나라고 똑같이 느낄 수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거는
1: 그렇죠.
0: 이런 표현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네. 그냥 우리는 다른 나라

0: 사람이다.
1: 그렇게 네. 생각을 네.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걸로.
0: 그냥 가풍이 다르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네. 그렇게 빨리 저는 이 받아들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2: 내 부부가 함께 24시간이잖아요. 결국엔 안팎으로 밖에서도 일을 함께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 의사 두 분이 부부 치과 이렇게 간판을 달고 동창생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치과 일을 했는데 중간에 부인이 독립해서 나가셨대요. 지금은 간판만 부부 치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하는 쉽지 얘기죠. 않다. 네. 네.
1: 그리고 굳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식당을 하시는데 두 분이 똑같이 주방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식을 만드는 분과 또 뭐 설거지를 하는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그,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
0: 긴장해야죠.
1: 네네. 네. 뭐 홀 담당과
0: 그렇죠. 타치하지 않게 담당. 그냥 아예 그냥 맡겨야죠 처음부터.
2: 네네네. 네, 네. 네.
1: 그렇게 이해 수용 차원으로 가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2: 자 이번 사연은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다행히도 초기 암 1기라 항암도 안 하고 수술 경과도 좋아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중인데 40대에 생긴 암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남편은 암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서 자존감을 깎여 힘들어 보이는데 보호자인 저도 사실 지쳐가고 있어요. 암 환자 보호자라는 타이틀이 버겁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왜 암에 걸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못난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참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그 환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1: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나 진짜 나쁜 사람인가? 자책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기 감정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 변화를 하는데도 이제 그걸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있는데
2: 네.
0: 제가 이런 분을 말씀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신호라고.
1: 어떤
0: 시그널, 신호. 어, 예. 어떤 신호냐? 내가 지쳤어.
1: 어.
0: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막 감정이 나오니 감정을 이성으로 이제 나중에 합리화하면은 매우 많은 부정적인 이제 이론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사고가 희한해서 감정 막 감정에 따라서 색깔을 선택하거든요. 이성의 색깔들을. 그래서 저 이분 올 때 이건 이제 신호라고.
1: 네.
0: 내가 지쳤어라는 신호에게 신호에게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신호는 아 울렸어 사이렌이 울렸어 그럼 이때는 멈추고 밖에 뛰어나가는 거야. 여기서 사고를 하고 여기에 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네요. 하면은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2: 네. 네.
0: 속지 마라.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이제 이게 신호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지치지기 있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됩니다. 암 환자분이시지만 나도 나를 조금 쉴 수 있고 이 지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여유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받아들인데도 조금은 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당히 님 이걸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막 이런 너무 부여하지 말고 이건 알람이다. 지쳤어. 그러면 내가 무슨 이럴 때는 어떻게
3: 시체리고 힘들기만 하는데 원망만 생겨버리면
1: 아우.
3: 더 심하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근데 다행히도 더 네. 크게 터질 수 있는
3: 그러니까
1: 거잖아요.
3: 저는 이런 마음도 자기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을 좀 받아줘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걸 돌려서 그래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돌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이 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2: 그렇죠. 7374님이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사람이기에 견딜 힘도 있다고 믿습니다. 또 1523님의 이 질문 참 중요해요.
1: 네. 근데 저도 잘 쉴 줄 몰라요. 이게 잘 쉰다는 게 어떤 건가요?
0: 실제 예전에 이제 그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봉사단체 너무 열심히 집에 오면 짜증이 난대요.
1: 밖에서 그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0: 그런 자신을 보고 되게 실망스럽다고.

0: 왜 나는 내 가족에게 짜증을 낼까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분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가 퇴근할 때 딱 50분이 30분이라도 시장가 떡볶이 먹고 싶은데 먹고 들어가시라고.
1: 네, 네.
0: 이 자기 위하는
1: 힐링이거든요.
0: 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1: 맞아요.
0: 내가 어떨 때 조금은 나를 위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는 누가 정해줄 수 없어요.
2: 네.
0: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2: 내가 하는 거죠, 실은.
0: 에, 이거 누가, 넌 이게 좋을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1: 그렇죠.
0: 그래서 그분은 그렇죠. 꼭 조금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게 들렸다 가신대요. 그 시장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갔던 그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꼭 먹고 한 30분이라도 간대.
1: 정말. 그 노포도 고맙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같은 집인데 지금까지 버텨주는 것도 그러니까. 고맙고. 네.
2: 그러니까 역시나 나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겠네요.
3: 아, 그러니까 가장 잘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거예요.
2: 네네. 네.
1: 시공. 시간과 네. 공간.
3: 자기만의 시간을 네. 갖는 것.
1: 나만의 동굴. 그죠? 네.
2: 그래서 몇몇 남편들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네. 잠깐씩은 거기서
1: 그러게 좀 그러게 20, 30분이라도 네. 잠깐.
2: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뭐 이러면서 좀 잠깐 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1: 네. 엄마들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2: 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1: 그렇죠.
0: 제가 신혼부부도 꼭 이야기해줘요. 남편에게 동굴 하나 만들어줘라.
1: 네. 맞습니다.
0: 동굴 집에 강아지도 다 자기 케이지가 있다.
2: 아. 네.
1: 어, 그러면
0: 좀 동굴 그렇죠. 하나는
1: 자기만의 공간.
0: 동굴 하나를 네. 만들어줘. 그 정도 시간은 줘라.
2: 야, 나도 오늘 집에 와서 우리 홍 씨도 저기 봐, 저기 본인 집이 있잖아.
1: 홍 씨.
2: 나도 하나 동굴을.
1: 그래요.
2: 자, 우리 목사님께 오늘 추천곡을 좀 청해볼까 하는데요.
3: 네,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아 살다면 살면 할수록 아 네. 답은 사랑이다. 아 그래서 아, 사랑으로.
2: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3: 오래간만에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2: 아, 네. 내가 살아가는 동안
1: 네. 네. 좋아요.
2: 할 말이 하나 있지.
1: 네. 네.
2: 광고 시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간지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

0: 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6873님이요. 저만의 동굴은 MBC 라디오 표준 FM입니다.
0: 와, 멋지십니다.
1: 네.
0: 이 동굴 좋은 동굴이에요.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목사님의 추천곡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0: 인형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액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오늘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소환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20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에 위반해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수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장에 다수의 취재진 등이 몰렸습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12월 29일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38분 특검에 출석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가 지난 21일 곡성의 테마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두 형제 사망 원인을 감전에 의한 익사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수중 조명에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평가 과정을 거쳐 편입이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4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어떤 도시를 떠올렸을 때 저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광화문,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1882년 착공 이후에 144년 만에 완공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도시인문학자 정희섭 작가와 함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표적인 성당들을 따라가며 그 도시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집시 킹즈의 볼라레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시선으로 세계의 도시들을 읽어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도시 여행 큐레이터이자 인문학자 정이섭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작가님. 아, 도시 역사와 문화를 오늘 설명해 주실 텐데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이긴 해요.
2: 네.
1: 근데 이과의 과학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저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을 모두 다루는데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과학과의 연관성을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1: 네네.
2: 어차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생각을 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2: 또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을 편하게 만들고
1: 네.
2: 더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소품들, 벤치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인간을 위해서 배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요. 또 천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려고 시도했던 이런 것들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이라는 것과 인문학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1: 한 덩어리다.
2: 한 덩어리다.
1: 역시 잘 모셨네요. 도시여행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좀 낯설고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모신 작가님의 소개를 보니까 덴마크 대사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고 65개국 430여 개의 도시를 여행하셨더라고요.
2: 네.
1: 와, 정말 많은 도시를 여행하셨는데 그중에서 이 도시의 맛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69개 도시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2: 그렇습니다.
1: 430여 개 도시를 다니시면서 69개를 추리시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 어떤 기준으로 그걸 추리셨을까요?
2: 저는 우선 그 스토리텔링이 많은 도시를 선정합니다.
1: 스토리텔링.
2: 그 위대한 예술가가 있고요.
1: 네.
2: 또 과학자도 있고요. 또 그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만든 명작도 있고 또 그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1: 네.
2: 그런 도시를 선정을 합니다. 예컨대 좀 현대 쪽으로 와서
1: 네.
2: 그 뭐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뭐 에비타라든가 체 게바라
1: 네.
2: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우여곡절이 많은 도시를 선정을 하고요.
1: 아.
2: 또 오로라 같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자연현상이 있는 도시도 선정을 하고요.
1: 아.
2: 그리고 여러 소수민족의 삶이 버무려져서 사는 예컨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1: 네.
2: 뭐 루앙남타 이런 도시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430개 중에서 69개를 추리는 것이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1: 역사, 문화, 지형, 뭐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셨군요.
2: 그렇습니다.
1: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여행지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2: 제가 그 석사 과정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도 보고 베드로 눈물교회도 보고 하면서
1: 네.
2: 그 젊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도시의 맛 책에 제일 첫 번째 도시로 예루살렘을 선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루살렘도 어쩌면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공간 이런 것들은 꼭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중에서도 최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축물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들을 따라가면서 도시들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완공이 선언이 됐어요. 원래도 유명한 건축물이었긴 합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근데 이번 소식이 특별히

0: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1926년에 타계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올해가 가우디 사후 그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2024년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네. 그 재단과 건축위원회가 2026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882년에 착공을 했으니까 올해가 그 만으로 144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1: 물론 그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도 왔고 또 스페인 내전도 생기고 또 경제 위기를 겪고 또 가장 최근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죠. 있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을 다 뚫고 144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0: 그렇죠. 말씀하신 팬데믹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144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144년 동안 이게 중단되지 않고 완공이 되기까지 어쨌든 버텨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 원동력은 뭘까요?
1: 역시 그 열망이죠. 우리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천재를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가 보유를 했고
0: 네.
1: 그 천재의 작품을 언젠가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완공에 대한 열망이 올해 진짜 완공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품었던 원대한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저는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0: 아, 국민적인 열망. 알겠습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어요.
1: 아, 너무 아름답죠. 네,
0: 완공이 돼서 가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완공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남은 작업들은 있다면서요. 내부 공사나 그런 작업들이.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번에 그 18개 첨탑 중에서
0: 네.
1: 그 맨 마지막의 첨탑인 그 예수님의 첨탑이 완공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첨탑 모두가 완공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완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또 축성미사도 교황께서 와서 하신 거고요.
0: 네.
1: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뭐 스테인드 글라스의 채광을 조절하는 문제도 있고
0: 예.
1: 또 재단을 꾸미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당 주변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또 직접 사는 분들도 있는데
0: 예, 예.
1: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또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하려면 이런 분들하고요. 또 법적인 문제, 뭐 부동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0: 아, 성당의 주변에 이제 거리를 만든다거나 입구까지의 또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1: 그렇습니다.
0: 그 주변 사람들과의 또 소통도 있어야 되겠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완공은 됐지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적어도 2034년 정도는 되어야 완공이 됐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중에서 한 80%는 된 것 같고요.
0: 예.
1: 나머지 20%는 내부의 문제,
0: 네.
1: 또 어떤 조경의 문제, 또 주변의 어떤 부동산의 문제 그런 게 있어서 한 20%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 20% 남은 거는 한 2034년까지 한 8년 정도는 더 있으면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이제 완공이라고 우리가 정식 완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1: 네.
0: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완공의 상징이 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첨탑이라고 하셨어요. 이 첨탑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0: 네.
1: 이 18개의 첨탑 중에서 12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4개는 그 신약성경의 사대복음서를 쓴 마테마가 요한 누가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개에는 성모 마리아의 첨탑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완성이 된 중앙의 첨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첨탑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수님의 첨탑이 완공이 됐다.
0: 가장 마지막에.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 땅에서 땅으로 온 이 메시아의 첨탑이 완공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0: 예.
1: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첨탑의 이 높이가 172.5m가 됐습니다.
0: 예.
1: 물론 이 172.5m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이 왜 175m로 끊었는가.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1: 바르셀로나에는 해발 173m가 되는 그 몬주익 산이 있는데요.
0: 몬주익 언덕.
1: 그렇습니다.
0: 많이 들어봤죠. 우리 황영조 선수가 달릴 때 마라톤 달릴 때.
1: 황영조 선수의 석상도 거기 있는데요.
0: 예.
1: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몬주익 산의 해발이 그 173m입니다.
0: 예.
1: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가우디는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0: 아.
1: 그래서 여기도 고도의 과학이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173m가 아니라 172.5m로 했다.
0: 172.5m.
1: 172.5m로.
0: 0.5m.

0: 낮게 설계를 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인간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이 빚은 산보다 높으면 안 된다.
1: 네.
0: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요.
1: 인간의 겸손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0: 예.
1: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몬주익의 몬이 이제 산이란 뜻이고요.
0: 네.
1: 그 주익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몬주익 산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가면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19세기에, 그러니까 144년 전에 설계한 건축 구조학적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특히나 이게 첨탑을 만들려면 이게 석조 건축물이니까 하중이 있을 거란 말이죠. 되게 무거울 텐데.
1: 맞습니다.
0: 그거를 무너지지 않게 144년 전에 계산을 해냈던 그 기술이 지금도 통용이 된다는 거죠. 현대 건축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을 텐데.
1: 네.
0: 지금 봐도 그 설계가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와, 그거 어떻게 다 계산을 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재고요. 그때의 그 원형, 골격은 비록 외형은 좀 디자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0: 네.
1: 그 골격이 벌써 그 옛날에 140년 전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게 참 계산을 해냈다는 거니까
1: 네.
0: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 건물 곳곳에 수많은 조각과 상징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뭐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가족 성당을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가족 성당이 되는데
0: 예.
1: 많은 사람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스톤 바이블, 돌로 된 성경이다.
0: 예.
1: 돌로 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에게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의 모습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다 물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배반한 베드로가 이렇게 흐느끼는 장면도 있고요. 표정이 되게 리얼한데요.
0: 예.
1: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 죽여놓고 그 옷을 나누는, 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얼마일 것 같아. 그런 로마 병정까지도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또 알고 보면 너무 감동이 오는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주요 장면들을 다 조각으로 남겨놓은 그런 것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처음부터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0: 예.
1: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 호세 마리아 보카베아라고 하는 출판업자와 그 당시에 그 로드리게스라는 그 신부가
0: 예.
1: 의기투합을 해서 모금을 통해서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원래는 1882년에 프란시스코 델 비아르라는 건축가가 첫 삽을 펐습니다.
0: 예.
1: 착공을 했습니다. 거의 1년까지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공사비 문제도 걸리고
0: 네.
1: 또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이 만든 의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이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883년에 그 당시에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있던 이런 가우디가 새롭게 총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어진 거니까 아주 엄밀히 따지면 맨 처음부터 가우디가 한 것은 아니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0: 처음 설계한 대로 됐다면 어쩌면 평범한 성당 중에 하나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비아르는 이걸 고딕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0: 아.
1: 기존 성당과 비슷하게
0: 네네.
1: 고딕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가우디가 맡으면서 어떤 모더니즘을 접목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까탈루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이곳에만 있는 까탈루냐 모더니즘의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였나요?
0: 진짜요.
1: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0: 신의 손이 개입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고딕이라고 하면 직선들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느낌의 건축 양식인데.
1: 맞습니다.
0: 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말 곡선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가우디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1: 네.
0: 성당이잖아요.
1: 곡선과 직선이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0: 네.
1: 그런 것입니다.
0: 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해하려면 가우디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건축가인지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가우디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창시자로 추앙을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카탈루냐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고

0: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바르셀로나 남부 도시인 그 레우스라는 곳에서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신 겁니다. 74세를 사신 거고요.
1: 예.
0: 그런데 이분이 몸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태어나서 그 소아 류마티스를 앓아서 네. 평생 고생을 했고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그 구엘을 만났죠. 에우세비 구엘이라고 하는 이 평생의 후원자를 만나서
1: 예.
0: 이 사람 덕택에 그 예술혼을 불태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참 그 예술을 알아주는 후원자 페이트론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너무너무 필연적이고 네. 좋다라는 저 생각이 들고
1: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잠시만요.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도시인문학자 정희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 그리고 도시가 품은 건축물 중에 성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우디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우세비 구엘이라는 후원자를 만나서 예술혼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네,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이 가우디가 만약에 에우세비 구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2: 예.
3: 이 에우세비 구엘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가서 그 스페인관에 들렀더니 엄청난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캐빈의 장을 발견합니다.
2: 네.
3: 그 장을 발견하고 수소문을 한 거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수소문을 해서 바르셀로나에 돌아와서
2: 예.
3: 결국은 6살 어린 동생이죠. 그 가우디를 만나서 가우디를 계속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에우세비 구엘이 어떤 이 사람 이름을 딴 구엘 공원이 그 바르셀로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우디는 이렇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학교를 제대로 마쳤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르셀로나 시립 건축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2: 예.
3: 또 어느 정도 집안으로부터 선조로부터 그 예술가의 DNA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우디의 할아버지는 그 도공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리 세공 장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솜씨
2: 네.
3: 이런 것들은 저는 받았다고 보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우디한테 졸업장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0: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치광이한테 주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시간이 시간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입장에서 봐도 네네.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고 하니까.
1: 학교에서부터 재능이 정말 남달랐고 독특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나 보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병약한 장애인이었던 이 가우디가 뭐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그리고 구엘공원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1: 네.
0: 참 이게 불행하죠. 이 여러 가지 명성도 없고 했지만 죽을 때는 그 빈민병원에서
1: 네.
0: 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 네. 그 의외로 쓸쓸한 모습이었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0: 1926년에 그 6월 7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짜인데요. 그 산트 펠립네리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1: 네.
0: 집에 가지 않고 곧바로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에 이 노면 전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졌겠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이 신분증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총감독이 맞냐 이런 건 상상을 못하고
1: 네.
0: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약간 정이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불러서 태우려고 했는데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고 왜 승차 거부를 했냐 그러면 요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또 병원에서 입원 거부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왜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돌다가 빈민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자식이 없었던 이 가우디를 조카하고 외숙모가 와서 알린 거죠. 가우디는 총감독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1: 예.
0: 좋은 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우디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1: 네.
0: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바르셀로나라면 도시의 미래가 없다.
1: 예.
0: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 예.
0: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3일 후 1926년 6월 10일에 빈민병원에서 타계를 하게 되고 사람이 죽으니까 뭐 여는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가우디의 시신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안장하게 되는 것이죠.
1: 생애 당시에도 유명한 건축가였을 텐데 그리고 부도 좀 축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쓸쓸한 생애를 마무리한 그런 느낌이네요.
0: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많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1: 예.
0: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작 돈은 없었던 것이죠.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144년 만에 완공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34년까지는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 네.
1: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많다고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일수록 중심에 성당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유럽의 대표적인 성당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후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일까요?
0: 유럽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성당들이 많이 있죠.
1: 네.
0: 뭐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거행된 그 비엔나의 성 스테판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 루터교의 총본산으로 여겨지는 헬싱키의 루터란 성당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역시 더 극적이고 역사적이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가득 찬
1: 네.
0: 그런 성당을 그 선정을 했는데요.
1: 예.
0: 거기가 바로 그 안달루시아 지방. 아직 스페인을 못 떠났습니다. 스페인의 저 남부 지방 아주
1: 네.
0: 멀리 떨어져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에 있는 그 세비야 대성당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세비야 대성당 하면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0: 그렇습니다.
1: 네, 맞나요?
0: 맞습니다.
1: 네.
0: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요 안달루시아 지방이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페인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요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질적인 언제나 분리 독립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안달루시아의
1: 네.
0: 그 플라멘코도 있고요.
1: 네.
0: 또 타파스도 많이 주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그 금지된 투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소인데 네. 여기에 그 세비

0: 이야라고 하는 도시가 또 대항해 시대에 어떤 전초 기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세비야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요. 세비야는 뭐 너무 유명하죠. 그 유명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바로 그 세비야고요.
1: 네.
0: 또 BJ의 오페라 카르멘의 배경이 되는 곳이 또 세비야고요.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피가로의 결혼도 또 이 결혼도 세비야가 또 배경이지 않습니까?
1: 역사적으로 계속 주목을 해온 도시네요.
0: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비야 대성당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비야 대성당 안에
1: 네.
0: 또 콜럼버스의 그 무덤이 또 있는 것이죠.
1: 네. 세비야 대성당을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 위에 고딕 양식을 얹어가지고 건축 모양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 정확하십니다. 예. 아니,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1: 예.
0: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한테 700년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을 국토회복운동 스페인 말로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요. 레콘키스타 네. 국토회복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700년 만에 이렇게 몰아낸 것이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약간 한이 맺힌 겁니다. 한이 맺혀서
1: 네.
0: 기존에 있던 모스크를 아직 부셔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만 부시고 나머지는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그 세비야 대성당에 그 하랄다 종탑이라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하랄다 종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이슬람 모스크의 첨탑이었습니다. 그 마나레트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첨탑을요.
1: 네.
0: 그 마나레트를 파괴하지 않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만든 그 종탑이 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 건축공학적 메커니즘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1: 그 원래 있던 건축물에다가 새로운 양식에 전혀 다른 양식에 무언가를 증축을 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거기에도 좀 설계나 이런 계산들이 치밀하게 들어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어려운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부시고 짓는 것보다
1: 그렇죠,
0: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게
1: 네.
0: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과학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근데 콜럼버스의 무덤 얘기를 해보면 왜 하필 이곳에 콜럼버스가 잠들어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0: 콜럼버스는 인류에게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지요.
1: 신대륙의 발견을 했으니까요.
0: 네. 인생이 네.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1: 예.
0: 이탈리아의 제노바 사람인데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포르투갈 선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항해술도 배우고 지도 제작 기술을 배웠는데 드디어 1492년에 기회가 옵니다. 스페인의 그 이사벨 여왕을 만나서 그 후원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이 후원 계약을 맺게 돼서 어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대륙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평민인데 나를 귀족으로 만들어줘.
1: 뭐.
0: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1: 예.
0: 또 신대륙에서 창출되는 모든 수익의 10%를 나한테 커미션으로 줘.
1: 오.
0: 이런 것도 넣고요.
1: 예.
0: 또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면 그 식민지의 총독으로 날 임명해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스페인 왕실이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1: 콜럼버스의 태도를
0: 네, 콜럼버스의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과도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을 표시를 하고 뭐 나중에는 법적 정치적인 투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세의 나이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1: 네.
0: 나는 스페인 땅에 묻히기가 싫다. 다른 나라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해에 있는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1: 네.
0: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 예. 죽었지만 스페인의 다른 도시로 갔다가 유언을 따라서 도미니카에 갔다가
1: 예.
0: 도미니카에서 다시 쿠바로 갔다가 쿠바가 다시 독립을 하니까 세비야로 다시 갖고 온 시신이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죠.
1: 예. 유골이 그렇게 옮겨왔다는 말씀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구리가 그 유골이 진품인지 확인이 혹시 된 겁니까?
0: 확인이 뭐 됐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1: 과학적으로 막 DNA 분석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0: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그라나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라나다라고 다른 도시가 있는데 안달루시아지만.
1: 예.
0: 그라나다 대학교의 그 연구진이 그 후손들의 DNA 또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그 콜럼버스의 그 유골이 맞다.
1: 오.
0: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일단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근데 굉장히 해안을 발휘해서 잘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1: 근데 이게 뭐지?

0: 붙이는 게 이렇게 땅 위에 딱 붙인 게 아니라 뭐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려 있다면서요?
1: 들려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이제 스페인한테 배신감을 느꼈냐 그러면 네네.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고 싶지가 않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세비야에 갖고 와서도 네. 그 시신이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 관을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들어서 구조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4개 왕국, 까스티아 왕국, 네. 아라곤 왕국, 네. 또 레온 왕국, 나바라 왕국의 왕들이 그 콜럼부스의 그 관을 네. 들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0: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네. 유골을 모신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합리적으로 잘 해안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 땅을 밟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스페인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유언도 따라주고.
0: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또 콜럼버스를 스페인에서 뺏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우리 땅으로 가져와서. 유골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자. 네. 굉장히 생각을 잘 해낸 것 아닌가. 스페인 입장에서.
1: 챙기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두 개의 성당을 우리가 알아본 셈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그리고 세비야 대성당. 이번에 좀 다른 나라로 가볼까요?
1: 네.
0: 어떤 도시를 가면 좋을까요?
1: 이번에는 그 독일 서부의 그 베스트팔렌 지역에 있는 큰 도시 그 쾰른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쾰른은 그 독일에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 쾰른이 BC 38년경에 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 쾰른에 바로 쾰른 대성당이 지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고딕 양식 성당의 걸작이고요. 그리고 1248년에 착공을 해서 1880년대에 완공이 됐으니까 약 600년이나 걸린 어떤 그런 성당이고요.
0: 이 성당도 오래 걸렸군요.
1: 네. 네. 그래서 첨탑의 높이가 157.4m이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2위였는데 네. 이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때문에 3위로 밀려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0: 쾰른 대성당 보면은 색깔이 좀 검정색인데 원래 검정색은 아니었다면서요?
1: 원래 검정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95%가 불탔습니다. 그 불타는 와중에 그 분진들, 연기들이 원래는 하얀색이었거든요. 네. 하얀색이었는데 그 하얀색의 사암을 그을리게 만든 것이죠. 인류의 아픈 흑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 뭐 그런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검게 그을렸다 그러면 세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놔두는 걸까요?
1: 지금 그래서 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네. 이 세척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아, 세척 작업을 해요?
1: 네. 근데 그게 함부로 하면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고난도 과학이 여기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세척을 해서 그래서 일부는 하얀 게 있습니다. 하얀 예.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정면, 그 정문, 왼편에 있는 기둥은 이렇게 하얀색이 되었죠. 그래서 세척을 하는 이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 아, 재밌네요. 또 가볼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뭐 세비야 그리고 독일의 쾰른 이렇게까지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 주실 곳을 하나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역시 그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0: 예.
1: 또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신자의 신앙의 중심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르네상스 건축의 최고봉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저는 성이 선정을 했습니다.
0: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이라고 하면 비교적 뒤쪽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그 성당들에 비해서는
1: 맞습니다.
0: 그렇게 지어진 거네요.
1: 네, 1500년대니까요. 비교적 네. 근래입니다.
0: 그러면 규모나 뭐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거대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0: 카톨릭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카톨릭의 본산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의 발상지가 그 네.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도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0: 예.
1: 이 성당이 고딕 양식이 아니라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결합된 아주 아름다운 미적으로 아름다운 성당인데
0: 네.
1: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길 이렇게 쭉쭉 뻗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예. 원인이 있고 결과만 있습니다. 응징만이 있는 것이죠.
0: 예.
1: 이런 게 고딕 양식입니다.
0: 그런 의미군요.
1: 예, 고딕 양식이 주로 오래된 성당이 많고요.
0: 예.

0: 이 바로크 양식이나 이 르네상스 양식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둥글둥글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게 많이 들어간 것은 그렇죠. 이 르네상스 양식이다, 바로크 양식이다. 요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유럽의 그 성당 투어가 되게 그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1: 돈 모양이 많고 이제 돈 모양이 있으면 바로크나 일종 양식이고 르네상스 양식이고.
0: 네. 네.
1: 뾰족뾰족하고 직선으로만 돼 있으면 고딕 양식. 이렇게
0: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1: 예. 그 말씀하신 세비야 성당과 켈른 대성당은 고등 양식인데 성베드로 성당은 바로크 양식과 그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0: 네.
1: 예. 그거는 그냥 시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0: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인간은 생각을 한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신의 세계를 따라가지 않는다.
1: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이겠군요.
0: 네. 그래서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불규칙하게 생긴 그 조개를 의미합니다. 조개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진주를 의미하는데요.
1: 예.
0: 근데 진주가 이렇게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하지 않은 것이죠. 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다.
1: 네.
0: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양식인데 비단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에도 적용이 됩니다.
1: 네. 성베드로 대성당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베르니니 뭐 이런 수많은 천재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거장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어떤 일개 도시나 일개 무슨 재단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천재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재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 네.
0: 또 천재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또 벌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 나는 저 예술가보다 또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영향력들이 선순환되어서
1: 네.
0: 더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이 되는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더 멋있게 탄생시킨 것이죠.
1: 네. 근데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 시대에 따라서 달리 사람이 바뀌어가면 양식도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도 조금씩 사람마다 좀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묻어날 것 같아요.
0: 네.
1: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가우디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건축가들의 좀 스타일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누가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가의 취향과 입맛이라는 것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도 순환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의 제자인
1: 네.
0: 호셉마리아 수비라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가 돼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다른 조각가도 참여를 했지만. 그런데
1: 네.
0: 수비라치의 순환의 파사드를 보면 가우디가 만든 탄생의 파사드하고 좀 다릅니다. 탄생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그런 조각인데
1: 네.
0: 요 순환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막 각지게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턱도 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막 비평을 한 거죠. 왜 원형을 안 살리느냐, 왜 죽이느냐.
1: 네.
0: 그런 것을 보면 그 계획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이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성베드로 대성당에도 약간 그런 게 묻어나나요?
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베르니니가 거의 기둥 같은 것을 만들고요. 외부 광장을 조성할 때
1: 예.
0: 그 아마 다른 사람이 했다면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베르니니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 네, 우리가 성당을 돌아볼 때 아, 요 부분은 어떤 건축가가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고 저 부분은 또 어떤 건축가가 스타일이 묻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도시인문학자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 도시 그리고 도시에 담긴 건축물 중에 성당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한 시간이었지만 유럽을 쭉 둘러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방수 건물뉴스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절세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래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선영서는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9: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1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2601님이요. 또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스페인. 스페인 여행 가서 다 보고 왔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다시 가고 싶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여행지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인 것 같고요. 다시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아 여기 처음이지만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끝곡은요. 화사의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0: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는 엿새 만에 퇴원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어제 하루 동안 10% 가까이 폭락하며 역대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이었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조성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투자 로드맵을 논의한 데 이어서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을 받은 핵시설에 대해서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한 게 아니라는 이란 측 주장이 틀렸다면서 이란이 맞다면 지금 즉시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전용성 여권 발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엿새간의 입원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3: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2: 새 대표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미리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더욱 부각했습니다.
3: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2: 이른바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 동지적 관계를 언급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대표로서 추진한 1인 1표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선명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8일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2: 장 대표는 오후 국회로 출근해 당무에 복귀할 전망인데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은 이미 넘겼다며 22대 국회 후반기도 발목 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꿈은 꿀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조정식 의장은 여야에 오늘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남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7: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남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되어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조 원을 들여 호남권과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며 5극 3특 지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충청권 반도체 공장 유치도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만나 대규모 투자 로드맵을 전해들었으며 내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면담하며 구체적인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삼성과 SK의 지방 투자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기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개편을 포함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할 예정이고 지혜들을 많이 모으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란 핵시설 사찰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국제 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전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영구적인 핵 사찰을

0: 이란이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핵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사찰 계획은 없다는 이란 측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란 측 주장이 맞다면 지금 즉시 협상을 취소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진행되고 있는 협상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이란이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관들이 실제 현장에 언제 도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이 시작될 거라던 벤스 부통령의 전날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1: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조사관들이 이란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이익을 안겨준다는 공화당 내 비판은 반박했습니다. 설령 내 친구라 할지라도 비판적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듯 제재가 풀리는 이란의 자금은 옥수수와 밀 등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0, 반대 48로 공화당 의원 4명이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징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추후 양국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2: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협상 기간 60일이 지나면 항로 안내 등 각종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이란의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국제수로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통행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행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2: 하지만 이미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관련 서비스와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를 요구하는 이란 측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해협 개방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금도 이란은 선박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조율에 따라 매일 제한된 수의 선박에 대해서만 해협 통과가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선박과 선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란 측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기관총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장대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반면 헤즈볼라는 시신을 수습하던 민간인들이 공격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갈등 완화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총격이 발생한 건데 향후 양측의 추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한국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협 안쪽에 남은 한국 선박은 18척으로 줄어들었으며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 승선자를 포함해 108명입니다. 앞서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HMM의 컨테이너선 다운호와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셜 글로리오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셜 글로리오는 다음 달 중순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제해사기구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만 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3일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역내 모든 연안국가, 미국, 해양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통제 취약기관인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7월 정도에는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도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입니다.
0: 지난 주말 전남 곡성의 한 테마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두 형제의 부검 결과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에 머물면서 무덥지는 않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밤사이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경남권과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최대 400조 원대로 거론되며 TK 지역 소외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참여했던 SK 측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데 이어 호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의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관련 계획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에도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납품한 중소상공인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미정산 납품 대금은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응답 기업의 40.7%는 5억 원 이상, 24%는 1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경산점을 포함한 홈플러스 4곳이 폐점한 데 이어 운영 중인 일부 점포에서도 조류 등 일부 품목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강제 징집돼 전투에 참여한 대구 경북 지역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당시 17세였던 영주 풍기읍 박태승 씨 등 원고 4명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4년 소년병들이 법적 근거 없이 병역 의무를 부담해 생명권 침해와 학습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가축 폭염관리 TF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육 밀도가 높은 농가와 피해 이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 현장 관리에 나서는 한편 축사 냉방시설 지원 29억 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구입 지원 54억 원 등

0: 165억 원 규모의 예산도 지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북 지역 가축 폐사는 지난 2023년 4만 5천 마리에서 2024년 5만 8천 마리, 지난해 16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예결특위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경상북도는 국고보조금 6,700억 등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1조 2천억 원 늘며 올해 예산을 9.1% 증액했고 경북교육청 역시 교부금 수입이 더 들어오며 예산을 당초보다 6천억 원 늘렸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뛰죠. 야구 선수도 홈런을 치면 의기양양 어깨를 쭉 펴니다.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면 씩씩해지는데 순서가 반대로도 되고 뭐 마찬가지라네요. 어깨랑 가슴을 쭉 펴서 당당한 자세를 만들면 적극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이번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관객들의 바이킹 노젓기 응원법이 대히트라죠. 우리도 내일 어깨 딱 펴고 승리를 향해 노를 저어야죠.

6월 24일 수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숨이 턱까지 차도 힘차게 노를 저가자 월드컵 응원송으로도 썼던 박현빈의 빠라빠빠 듣고 왔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니까 오전 또 10시거든요. 우리 손트라가 아마 그 결과 이후에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 일단 경기 시작부터 어깨랑 허리 딱 펴고 미리부터 당당한 마음, 씩씩한 자세로 나서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이제 경기를 볼 때 꼭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 지면 혹은 무승부하면 되게 아쉬워하고 에이 안 봐 이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내일은 저희가 지지만 않으면 무승부까지도 그리고 뭐 승은 당연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32강에 이번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막 꼭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버텨서 정말 좋은 모습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5245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데 배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네요.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 네, 저도 지금 갑자기 딱 허리를 좀 곧게 펴고 이렇게 또 배에다가 힘을 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죠. 네, 그만큼 이게 영향이 큽니다. 1320님께서 전 2002년도에 한국에 없어서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엔 열심히 응원합니다.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해주셨고요. 우리 김현희님께서 방금 전에 어깨 쫙 펴고 가슴을 활짝 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온다 했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했는데 맞아요. 그 이 적극성을 좀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대로 줄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이 작은 행동 하나 우리가 왜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근데 뭐 웃을 때는 근육을 훨씬 덜 쓰고 찡그릴 때는 근육을 엄청 많이 쓴다. 아우 이거 주름에도 연관이 있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도 연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이 얘기 들은 김에 딱 어깨 좀 더 펴보도록 하고 가슴도 딱 이렇게 활짝 펴고 예, 스트레스도 줄이고 말이죠. 2554님께서 방금 구미에서 당진으로 출발했습니다. H제철 퇴직자 대상 AI 강의하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떨리고 설렘 폭발이에요. 비장한 각오로 가는 길 빠라빠빠 이 음악이 힘이 되네요. 요새 또 분명히 여기저기 회사에서 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나 이런 공부를 또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이 AI가 이제 없어지면 뭐 예전에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만 없어져도 얼마나 불편할까 했는데 곧 있으면 AI 없으면 진짜

0: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축구나 스포츠는 기세로 몰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일상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점심 든든히 먹고 텐션 유지하면서 기세 한번 몰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3부에는 또 스포츠하고 관계가 많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이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손트라 유튜브로 보면서도 들으시면 더 좋다는 거. 지금 벌써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주시는데 이게 딱 보면 점심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점심 먹으면서 보면서 들어도 좋다. 함께 해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세라하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원스글로벌, 현대해상화재보험, 우리이엔엘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성격 최씨.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12시 30분 15초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얘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뭐 집밥 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쉬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2시 20분부터 함께 하거든요. 오후 2시 20분부터 함께 하는데 그때 받는 사연들 또 되게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더 의미 있게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0467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댄스 연습하고 기다렸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문화회관 무대에 섰는데 제 이름 민솔 응원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연습한 대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솔님 화이팅이요. 8770님은요 지금 부산에 도착해서 일 보고 제첩국 먹은 후 출발하려고요. 함께 온 직원이 이 라디오를 듣자고 하네요. 문자도 보내봅니다. 윤창섭 드림. 우리 창섭님이 이 라디오 청취자분의 동료 함께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우리 8770님도 손트라 매력에 푹 빠지시길. 근데 다음 주에는 2시 20분이다. 계속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911님께서 자취 7개월 차인데 부침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전해봅니다. 김치에 냉동새우 넣고 부쳐볼게요. 노릇노릇 맛있겠죠. 근데 뭐 안 해보셨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침개도 많이 태워봐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너튜브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손에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사연이 왔어요. 언니한테 어제 방송에서 비름나물 말씀하셨는데 언니한테 온 택배를 열어보니 비름나물과 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우리 언니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언니가 알려준 대로 고춧가루, 간장, 마늘, 들기름 넣고 무쳤는데 쌉싸름하면서 고소하네요. 언니 고마워. 오이진 썸 듣고 싶어요 하면서 오이사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어제 손트라 비름

참고수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알려준 레시피랑 비슷한데, 뭐 물론 나물 뭐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이 비름나물만의 그 쌉싸름한 게 또 매력이긴 합니다. 이렇게 어제 함께 했으면 또 오늘 어제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얘기한 거 내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트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첫 번째 신청곡 오유진의 썸 듣고 올게요.

오유진의 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2269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순천입니다. 처음 참여해봅니다. 트롯이라 참 좋아요.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 늘 응원할게요 하셨어요. 아, 이 트롯의 또 매력은 있죠. 확실히 있고 이 지금 조금 나른해지는 점심시간 조금 흥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따라 부르기에도 쉽고 그냥 뭔가 내 얘기, 내 동네 친구 얘기 이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얘기여서 위로도 많이 되고요. 4239님께서 산에 오르고 있는 중인데 맨발 걷기 하시는 어느 분이 길을 저희 집보다 더 깔끔히 쓸어놓으셨네요. 신발 신고 걷기 죄송할 정도로요. 이게 그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신발 신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맨발이다 보니까 뾰족한 돌 하나만 있어도 잘못하면 상처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등산길에 이거 앞에 있는 걸 쓸어서 걸으시는 이 모습 참 주위에 이렇게 마음씨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또 이렇게 감사함을 전하네요. 5294님께서 이탈리아 여행 6일차 지금은 새벽 5시 25분 손트라레 미니앱으로 듣고 있어요. 새벽에

0: 콘트라를 들으니 꼭 집에 있는 듯 편해요. 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날씨라 오후가 되면 녹초가 되지만 동행한 분들과 카페에서 하하호호 하는 것도 좋고 식사와 곁들여 와인 한 잔 마시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땀을 줄줄 흘리며 걷자니 극기 훈련만 갔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행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새벽 5시 25분에 한국에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미니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시 우리 3시부터는 지역 방송 때문에 끊길 수도 있는데 미니 앱을 통해서 한다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 이탈리아 여행 부럽네요. 우리 계속해서 2부에서도 함께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솜트라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자, 늘 궁금해하는 오늘의 미션은 혹시 호들갑 잘 떠시나요? 호들갑 떨기 미션. 이게 무슨 미션이냐, 뭔 소리야? 너무 궁금하시죠? 자, 제가 전화를 걸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예, 이분도 전화가 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두고 먼저 대표적인 여름 동요 초록바다를 불러드릴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러면 아, 나는 그 차 초록빛 바다? 그럼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그 손을 담근 것처럼 아차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뜨거 해도 되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의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딱 불렀는데 갑자기 건조하게 차갑죠 초록빛 맞다 거기 그 손 담그면 춥던데 이러면 실패입니다. 혹은 갑자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렇게 따라 부르면 그것 또한 실패고요. 아시겠죠? 아, 우리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우선 타올 세트 보내드리고요.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목욕 의자까지.

0: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미션을 실패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아무리 많아도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의도를 막 이제 유도를 했는데 아, 안 나와가지고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못 받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그 다음 분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68로 시작해 주시고요. 내가 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남편 휴대폰 말고 아내 휴대폰 말고 그 문자를 보낸 휴대폰 말이죠. 자, 아차차, 아우차! 이거 호들갑 장전해 주시고요. 바로 전화 갑니다. 도전. 오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손틀어 정치하면 해냅니다.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1: 연결이 되지 않아 뒤소리 후.
0: 잠시만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 차례 못 받은 적은 있어도 이거는 초록색 버튼이 아니고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 방해금지모드 한 거 아니에요? 이분 두 번 전화해야 될 텐데. 안 돼요? 이거 방해금지모드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자, 이분께서 여기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7698님 새싹이셨어요. 심지어 그 해운대 앞에 진짜 유명한 그 오션뷰의 그 호텔에서 야 근무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이렇게 아쉽게 되네요. 아마 일하는 중이시였던지 아니면 또 이제 고객을 이제 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지만 이 다음 분에게는 또 행운이 주어집니다. 선물 하나 더 얹어서 바로 다음 분 갑니다. 댓글에 호텔에서 호들갑은 어려워요 라고 그렇긴 하겠네요.
2: 여보세요.
0: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2: 아이 시원해 시원해 나오시네.
0: 아이 시원해 시원해. 이거는 호들갑보다는 약간 애교 같았는데 그래도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반가워요. 아니 아주 짧고 굵게 저 목욕의자 필요해요 전화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2: 네. 저희 아버지가 92세신데요. 네. 저희가 집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거든요.
0: 92이시라고요?
2: 예. 근데 그 목욕의자 얘기가 나와서 아 네. 이거 내가 딱 필요하다 그 생각이 되었고
0: 맞아요. 아 저희가 그 또 드리는 목욕의자는 그 목욕탕에 있는 그 작은 플라스틱 그게 아니고 좀 더 좋은 거여서.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서 세탁소 하고 있는 56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세탁소 네.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2: 마늘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0: 20년이요? 네. 그러면 거의 뭐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네, 그때쯤이었을까요?
2: 예.
0: 네. 아, 혹시 그러면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
2: 아,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네. 저는 좀 이제 요즘 덜 바빠서 네. 남편은 이제 투자업해요. 다른 거 하고 야, 오후에 합류하고.
0: 정말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다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덜 맡기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예, 그렇지 아무래도.
0: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냥 티셔츠 다 빨아버리니까 그런가요?
2: 요즘은 기능성 소재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세탁기가 일단. 좋아졌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편이죠.
0: 네, 하지만 또 이제 세탁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2: 네.
0: 아 그거를 또 이제 완벽하게 또 뭐 수선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아, 안 빠진 네. 얼룩도 빼주시고 그리고 네. 특히 요새 비싼 옷 우리가 명품 옷 하나씩만 이렇게 장만 하고 있다 치면 그런 거는 진짜 잘못 빨았다가는 바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2: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많이 맡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지식들이 많으셔갖고 네. 아 이거는 내가 못한다 하면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0: 아 그러네요. 네. 아 근데 그러면서 일할 때마다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함께 하셨나요?
2: 저희는 그냥 MBC랑

0: 고정으로 틀어놓고
1: 네.
0: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놓는 편이에요.
1: 아,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딱이 타이밍 때, 목욕의자를 선물로 주고 있네? 해서 이렇게.
0: 예, 그 말에 딱 바로 문자 보냈어요.
1: 와, 다른 거 미션에는 단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으신 거고요.
0: 예, 네, 한 번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1: 예.
0: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안될것 같은 생각이 늘 들었었어요.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 안
1: 아,
0: 했는데.
1: 그러면 한번 짧게 해볼게요. 저 푸른 초원 후에 따라라라라라.
0: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 야, 하실 수 있네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첫 용기가 필요한 거지. 뭐 다음에 심심하다가 이런 거 해보네 하면 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손틀아 다음 주부터 시간 바뀐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오는지 아세요?
0: 2시 20분?
1: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어젠가 제가 그 바로 통화를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듣고 계셨는데. 못 들었어요. 이러시면서 얘기하길래 다시 한번 저 재차 안내해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끝으로 방송 통해서 한마디 좀 해보실까요? 뭐 부모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남편이라든지 가족에게든.
0: 예, 저희 남편이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또 밤늦게까지 또 가게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덥고 힘들 때 많거든요.
1: 네.
0: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위하는 편이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1: 우리 오늘 통화하면서 느낀 게 진짜 여기 세탁소는 이분과 잠시 얘기하면 신뢰가 가서 많이 맡길 것 같아요. 예, 너무 마음이 선한 분 같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행복 또 찾아오게 돼서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주거든요. 근데 목욕 의자로 바꿔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요. 손트라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아, 우리 0392님께서, 들으시고, 손트라 2시 20분에 하면 더 좋아요. 더, 12시 점심시간에는 매일 점심 차린다고 이어폰으로 들어도 잘못 들을 때도 있는데, 2시로 가니까 열심히 들을게요. 손트라 화이팅! 변함없이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식당도 12시 이때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니까, 한 2시, 3시 정도 돼야지, 보면 그 직원분들도 그때 막 식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딱 라디오 들으시면, 조금 쉬시면서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더 듣는, 통계적으로도 더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우리 1312님께서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대구에서 충남 부여로 가고 있는데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한컷 찍어서 보내봐요. 신청곡 김용빈의 금수저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마치 무슨 필터를 씌운 듯이 너무 맑은 하늘. 구름도 적당히 다 있고 너무 예쁜데 드라이브 할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모두 마음만큼은 다 금수저잖아요? 네. 김용빈의 금수저 띄워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5724님께서 목포에서 학원하는 손트라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랑 승원 아빠 이영한 씨 생일이에요. 학원 때문에 늦게 퇴근하다 보니 결혼 25년 동안 항상 맛있는 저녁 만들어 아이들 다 챙겨준 고마운 신랑이지요. 어젯밤에도 직접 만난 미역국 끓여 냉장고에 넣어준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수학쌤이라 잘 표현을 못하는데 오늘만큼은 용기내 말하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니 근데 정말 남편분께서 너무 자상하신 분이시네요. 에, 이렇게 25년 동안 항상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준다? 이야 이거는 전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셰프 수준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사랑 표현 고백이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제가 이분께는 특별히 또 생일 선물로 오리 스테이크 그리고 또 남성욕구 속옷 세트 어떨까 하는데 아 좋아하시겠죠. 우리 1539님께서 처음으로 번지 휘트니스라는 운동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 소파에 쓰러져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죠. 네 번지 피트니스 저도 해봤죠. 네, 정말 바지를 조금 잘 입으셔야 됩니다. 많이 아파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뉴스 듣고 아주 특별한 손님 21의 산드라 박씨와 돌아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0: 1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의 목격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 취역식을 열고 실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남포항 취역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벽한 복합 작전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해군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더 분명히 함으로써 군사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 호텔에서 방화추정 화재로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송천동 7층 규모 호텔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업주와 부인, 아들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7층 규모로 자동식 소화설비가 작동해 불길이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가 건물 안팎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수거래가 늘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의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하루 평균 잔고가 지난해 20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6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형식적으로 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탄력적,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하루 평균 잔고도 지난해 연간 9천억 원에서 지난달 1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통일교 지도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백억 원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그 첩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0: 경찰청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재밌던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트라가 맛집인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청취자도 게스트도 재방문 손님이 많다는 거. 오늘 아주 또 반가운 재방문 손님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1의 산드라박 씨가 벌써 도착해서 다람쥐처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우리 기다리는 동안 내가 사는 곳, 우리 동네 아니면 나의 고향에 이런 축제, 이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축제 자랑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유튜브 또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면서도 즐길 수 있으니 얼른 들어와 주시고 착석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 우리 송태라 전용 산드라박 등장송으로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달아달아?
1: 네, 얘기, 제 노래 같아요.
0: 이런 거 많이 옆에서 뭐 부르기도 했었죠?
1: 평생 예, 듣고 있습니다.
0: 아, 평생 듣고 네. 있어. 근데 왜 했어요? 이러고. 어, 트라우마 생기게, 이거. 아, 하여튼, 밝고, 환하고, 화사한 우리 산드라박 씨가 손트라에 떴습니다. 케이팝 레전드 비주얼 글로벌 스타, 산드라박 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드라박입니다.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벌써, 근데 우리가 6개월이 됐는데.
1: 네네네.
0: 아, 참,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전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1: 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때 내가 좀 잘했는데, 그때 퀴즈도 너무 잘 푸시고.
1: 아니, 근데 퀴즈를 다 풀지 못해서 네. 자다가 벌떡벌떡
0: 깨워요. 아, 그 정도로?
1: 네.
0: 역시 승부욕이 보통 승부욕이 아닙니다. 또 이게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늘, 원래 워낙 동안이라서 좀 있게 됐는데, 가요계 대선배님이죠. 데뷔 17년.
1: 네. 맞아요.
0: 근데 뭐 필리핀까지 가자면 한 22년.
1: 맞아요. 22년 차입니다.
0: 22년 차에 산드라박 씨를 또 손트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당시로 좀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 네?
0: 뭐, 그, 처음 노래를 하게 된 계기, 그때 뭐 오디션 얘기도 하셨고,
1: 제
0: 활동 얘기도 해주셨지만, 21 때.
1: 네.
0: 아, 이때 그 데뷔곡 뭐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늘 올랐나요?
1: 아, 파이어. 데뷔곡 네. 파이어 할 때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넷이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한 번 안 잡아지도 못하고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네. 한 너무너무 소중한 데뷔곡이었죠.
0: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무조건 라이브성 가수들 그리고
1: 네.
0: 그때가 약간 좀 가창력, 댄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지 성공하는.
1: 네네네.
0: 아니, 오히려, 성공하는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후배 가수들이 다 그 기준을 맞추느라 엄청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리고 힙합은 라이브죠.
0: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힙합은 네. 가장 좋은 게 음원이랑 똑같이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1: 추임새 애드립도 신나게 네. 네, 많이 해야 하고
0: 네.
1: 네, 무대에 오르면 그때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0: 아, 자연적으로 나와요?
1: 네.
0: 뭐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은 또 이런 걸 해볼 것처럼 뭐 계획이 없어요?
1: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냈다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죠.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고양이처럼 해보자.
0: 고양이처럼?
1: 네, 예를 들어
0: 네.
1: 오늘은 사자처럼 해보자. 그러면 네 명 다 똑같은 그 포스가 나와요.
0: 아, 진짜?
1: 그런
0: 네,
1: 식으로 저희는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0: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 같기도 하고,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조금 컨셉이 좀 안 맞을 때도 있었나요?
1: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리더 CL 양은 네. 좀 더 카리스마 있는 고양이.
0: 아, 그러네.
1: 저는 조금 희말이 없는 고양이. 뭐 이런 식이지만 그래도
0: 그러니까 각자만의
1: 성향. 맞잖아요. 네, 네.
0: 그러네. 아, 그것도 너무 재밌다. 저 이렇게 무대 위에 컨셉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의상과도 또 잘 맞으면
1: 네.
0: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워낙 너무 다양한 음악 방송을 가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나도 이런 좀 다양성이 있어야지 좀 재밌지 않았을까.
1: 네.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곡으로 계속 활동을 하니까
0: 네.
1: 매 무대마다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그 야자수 머리는 어떤 컨셉이었을까요?
1: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스타일리스트가 시켜서 했는데 네. 제 시그니처가 됐죠.
0: 네.
1: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묶는 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0: 네.
1: 그 후로는 안 시켜도 엄청 묶었죠. 무조건 더 높게요.
0: 아, 더 높게.
1: 네, 네.
0: 그러면 맨 처음에 갑자기 스타일리스트가
1: 네.
0: 아, 오늘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갑자기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 그때 속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1: 너무 이상했죠.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0: 네.
1: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 그 당시에는 네. 훨씬 더 말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아 이거는 좀

0: 그런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 예.
0: 그때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1: 아, 그러네.
0: 네.
1: 아, 근데 지금도, 아예 어떻게 외모를 이렇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너무 동안이고, 지금도 되게 머리를 내려서 되게 단아하게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0: 네, 단아한 모습이 익숙치 않지만
1: 네.
0: 요즘은 좀 단아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이상하게.
1: 아, 근데
0: 네.
1: 그러면 지금은 스스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제일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뭘까요?
0: 제일 많이 바뀐 건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1: 마음가짐.
0: 그때는 무조건 완벽해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고,
1: 네.
0: 좀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도 시작해보자 라는 좀 많이
1: 맞아.
0: 내려놓기도 하고요.
1: 그거를 저도 많이 깨닫고 얘기를 듣기도 하는 게, 이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물론 좋죠. 모습은
0: 네.
1: 너무 좋은데, 이게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재미가 안 붙고, 불편하고.
0: 맞아요. 그리고 즐기지 못하니까 그
1: 맞아요.
0: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1: 네.
0: 네.
1: 근데 이번에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 그간, 그 데뷔 22년 차, 세월을 꾹꾹 눌러 담아서, 새 싱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0: 네.
1: 산드라박 싱글, 리프리즘 발매! 지난주 토요일에 공개가 되었는데,
0: 네.
1: 우선, 저는, 그냥 살짝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전에 들었습니다.
0: 네.
1: 들었는데, 듣자마자, 저는, 오, 이거 엄청난 도전인데요? 라고 얘기를
0: 그쵸.
1: 했어요.
0: 네. 이번에 장르의 변화도 있고,
1: 네.
0: 네. 도전을 했죠, 제가.
1: 그리고 이 모든 게또 의미가 있는 게더큰 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하나의 도전을 한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에 도전을 했고, 제가
1: 네.
0: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곡이어서,
1: 네.
0: 이번 앨범은 사실 이번에 낸 싱글이 앞으로 나올 미니 앨범의 3분짜리 티저예요.
1: 아,
0: 네,
1: 그중
0: 미니 앨범이.
1: 3분짜리밖에 안 된다. 이야.
0: 네, 티저로 낸 싱글이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1: 네.
0: 네, 미니 앨범, 그리고 정규 앨범까지 찾아뵙겠다라는, 네, 입니다.
1: 요새 또 밴드 음악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목이 일단 페스티벌인데,
0: 네.
1: 장르를 두고 보자면 그냥 밴드,
0: 메탈입니다.
1: 메탈까지도 가죠.
0: 네.
1: 네, 메탈입니다.
0: 네.
1: 메탈이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누나, 이거 아브릴 라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0: 너무 좋아했다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1: 그래서
0: 네.
1: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0: 네.
1: 맞아, 그거야.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
0: 네.
1: 꿈을 이뤄서 그런지, 그래서 뭔가 이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물론 힘들기도 했고, 제가 더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지만, 훨씬 재밌었죠. 물론 부담도 있고, 또 재미가 있고, 근데 또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즐겁고,
1: 예.
0: 네, 다양한 감정이 섞인 곡이에요.
1: 약간 느껴보자면 그냥 메탈 락이지만 그 시작은
0: 네.
1: 그 우리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In or Out라는 노래, 저번에 소개해드린 노래.
0: 네.
1: 그 노래도 진짜 약간 그 시절에 약간 밴드 음악의 딱
0: 네,
1: 베이스잖아요.
0: 필리핀이 밴드 음악이 완전 메이저 음악이에요.
1: 예.
0: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또 이렇게 티저 형태로 저 앞으로 이런 길을 가보고 싶어요. 어때요? 하는 약간 포문을 여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또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우선 페스티벌
0: 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아주 밝고 청량한 느낌의 또이 리프리즘 버전으로 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0: 네.
1: 이게 2023년에 처음 발표했던
0: 네,
1: 곡이잖아요.
0: 맞아요. 제 솔로 앨범
1: 네.
0: 타이틀곡이었던 페스티벌인데, 그때는 지금 버전이랑 아예 달라요. 굉장히 밝고 귀엽고,
1: 네.
0: 네, 상큼한 느낌의 곡이었죠.
1: 이게 참또 살짝 들어볼까 하는데,
0: 네.
1: 약간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또 이게 지난 3년 동안 산드라박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네, 여기.
1: 잠시 조금

0: 지금 흐르는 것도 2023년의 네. 버전으로 아우 너무 밝고 경쾌하죠. 약간 귀여운
1: 같네요. 느낌. 네. 아, 귀여운 같네요.
0: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네. 절대 아니 그냥 약간 청량함 그 자체인데.
1: 맞아요.
0: 아, 이 곡을 네. 또 다시 부른다고 했을 때 원곡자. 네. 엄정화 씨는 뭐라고 했나요?
1: 언니는 항상 축하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네.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나, 축하해 네. 라고, 네. 또 응원을 해주셨죠.
0: 그러니까요, 또, 네. 너무 아끼는 후배가 또 이렇게 본인의 노래를 또 본인의 스타일로 한다면 네. 너무 응원해주셔.
1: 네네.
0: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프리즘이라고 네. 해서 프리즘이라고 하면 그 요리 유리 조각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약간 빛이
1: 네 빛이 반사돼서 다른 색이 보이는 약간 그런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네 말씀.
0: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비추다 그런
1: 맞아요.
0: 뜻인가요?
1: 그러니까 저도 상징 컬러가 오렌지색이에요.
0: 네
1: 데뷔 때부터 항상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 스스로를 새로 비추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이름이고요. 그래서 오렌지색의 보색인 파랑색을
0: 네,
1: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0: 오늘은 그러면 좀 약간 좀 앨범 컨셉이랑
1: 그러네요.
0: 약간 하늘색으로
1: 네,
0: 약간 이렇게
1: 네.
0: 보셨는데
1: 네.
0: 이게 그 같은 노래여도 그 다른 버전만의 매력이 있는데 이번 리프리즘 앨범은 시럽의 힘이다. 얘기를 했어요.
1: 네네네.
0: 이게 무슨 말이죠?
1: 제가 왜냐면 입맛도 없고
0: 네.
1: 뭐 음식을 씹어 먹기도 너무 힘들어서
0: 왜요?
1: 아바라 좀 맛있는 걸 좋아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시럽을 4번 펌핑해서
0: 네.
1: 당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요새?
1: 네.
0: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그 뭐 이제 지금 농구 프로그램을 찍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좀 한 번씩 그래도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저는 못 먹는다라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라고 하긴 너무 잘 드시던데요.
1: 그때는 저희가 녹화를 네. 농구 경기 시합도 하고
0: 네.
1: 하다 보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여튼 녹화를 길게 하기 때문에 끝나고 회식 가면 엄청 먹는 거죠. 역시 굶겨야 되는군요.
0: 아 그러네요.
1: 네네네.
0: 그러네요. 아 그 역시 뭐 움직이는 게 답인데
1: 네.
0: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또 재해석했을지 얘기는 듣고 한번 나눠볼까요? 산드라박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산드라박의 리프리즘 버전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진짜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이거 무대에서 뛰어놀고 막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1: 완전 뛰는 노래죠.
0: 예. 네. 아 그래서 요새 그러면 뭐 머리라도 흔들고 뭐 이렇게.
1: 아 헤드뱅잉을 너무 해서 지금 목에 저기 근육통이 네 파스 붙여야 돼요.
0: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이 노래 들으면서 한정은님께서 이 곡 부르려면 잘 드셔야겠어요.
1: 맞아요.
0: 라면서.
1: 이 진짜 잘 먹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0: 그래서 그 시럽이라도 막 네,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넣어서라도 그쵸? 입맛을
1: 네.
0: 돋구는구나.
1: 쓰러지면 안 되니까.
0: 아, 그러니까요. 네. 2515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귀엽고 상큼해서 짜릿으로 박힌 곡이네요.
0: 그러니까.
1: 네. 이번에.
0: 그리고 김혜정님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전 네, 버전도 네. 상큼하고 촬영했는데 지금 버전이 다라 씨 목소리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신나게 달리는 네. 그런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무대에서 공연하기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저는 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사적인 장소 이렇게 원래 뭐 이제 무대 뒤에서 정말 되게 다소곳하고 되게 얌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내향적인 네. 성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무대 위만 올라가면 뭔가 이상하게 타우린을 엄청나게 드시고 나오셨는지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1: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 다 뽀개버려야죠.
0: 아, 이게 네. 있어 안에.
1: 아 저는 아 상여자예요. 저 태토녀입니다. 무대에서.
0: 태토녀예요?
1: 네.
0: 이 안에 약간 용암 같은 게 끓고 있는데 이게 늘 막 이제 뿜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네, 네. 생각해요. 권지은님께서 운동할 때 들으면 딱이겠네요.
1: 네,
0: 했는데
1: 너무 좋죠. 네.
0: 우리 모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콘서트까지 해요.
1: 네. 7월 4일 날 제가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해요. 야. 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네. 준비 중인데요. 네. 오랜만에 팬들 만나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도 부르고 즐거운 네.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0: 아 그러면 이번에는 또 특별히 스탠딩석이 더 중요하려나요?
1: 네. 스탠딩석이 아마 놀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전곡 다 네. 네, 밴드 사운드로 빠방하게 들려드릴 거니까요. 네
0: 와,
1: 기대해 주시고요.
0: 진짜 강렬하겠다.
1: 네.
0: 그러면 뭐 본인 그럴 때는 또 이제 본인 곡이 아니고
1: 네네네.
0: 혹은 본인 곡을 이렇게 밴드 버전으로 바꿀 때도 있지만
1: 네.
0: 본인 곡 아닌 뭐 그런 커버도 부르시나요?
1: 커버곡도 있습니다.
0: 아,
1: 네.
0: 진짜 이거는 가서 봐야지.
1: 네, 제가 좋아하는 선후배님들 곡들. 네 이번에 또 커버를 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0: 아니 우리가 잠깐 노래 나간 사이에 얘기는 했지만 축제
1: 네.
0: 다양한 축제 정말 많이 가보셨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락밴드 축제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1: 네 저는 락 페스티벌은 네. 관객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고요.
0: 관객으로 오히려?
1: 네네.
0: 약간 가서, 배우려고?
1: 네 맞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네. 너무너무 신나고 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진정 즐기러 오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0: 야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내가 여기는 꼭 목표로 하고 가리라 한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실까요?
1: 근데 페스티벌이 아주 많은데 그래도 락패면 네 펜타포트 한번 꼭 한 번은 진출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우리 이제 새롭게 돌아온 산드라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4부에는 한번 클럽을 열어볼까 합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everybody shake it body. Sandra Clubhouse, everybody come on. Yeah.
1: 저기 입구에서 수줍게 리듬 타고 있는 형님 누님들 스테이지 앞으로 나오세요. 해치지 않아요. 스피커 앞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기둥 뒤에 숨지 말고 DJ 부스 앞으로 Let's go. 특별히 수요일에 팝업 스타일로 잠깐 문을 열었는데 우리 산드라박 씨께서 너무 멋지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페스티벌 축제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야 이렇게 손트라의 축제 피플들 상당해요 상당해요.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축제 매니아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축제도 있다. 내 고향에는 무슨 축제도 있었다. 지금 바로 속삭여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뭐 드리면 좋을까요?
0: 축제는 즐기자 네. 선물은 구기자 구기자 진액 보내드릴게요.
1: 아, 구기자 진액으로 보내드립니다. 왜 잠깐 얘기했지만 뭐 펜타포트도 그렇고
0: 네.
1: 제가 알기로는 그 피지에도 피지에도 아니 후지
0: 네.
1: 후지 쪽에도 엄청 유명한 라페스티벌도 있어요.
0: 아 일본 너무 가고 싶네요. 서머소닉도 네. 가고 싶고.
1: 네.
0: 아
1: 진짜 여러 아마 네. 축제들은 다녔지만 락 페스티벌은 뭐 이제 하나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고.
0: 네.
1: 그래도 이동안 아 그동안 다양한 축제 많이 갔잖아요.
0: 근데 저희는 주로 K-pop 페스티벌, 힙합 네. 페스티벌 아니면 그 물소는 물 맞는 페스티벌 있잖아요.
1: 아, 워터밤.
0: 네, 네. 아, 워터밤. 네. 거기를
1: 그렇죠.
0: 단골로 나갔었죠.
1: 야. 제가 절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0: 한번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다른 이유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본인에게도 뭐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0: 네네.
1: 너무 다양한 페스티벌을 갔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축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나요?
0: 아니 근데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페스티벌을 가지를 못했어요.
1: 어?
0: 대학 축제 아니면 K-pop 페스티벌, 네. 워터밤 이렇게 네. 크게 네.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근데 K-pop 공연을 가면 다들 네. 봉으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1: 그렇죠.
0: 워터밤을 가면 옷을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계세요. 저희보다 더 네. 네, 의상을 좀 시원하게 입고 계시고
1: 네.
0: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 네.
0: 대학 축제는 굉장히 청춘이죠.
1: 야.
0: 네. 열정이 넘치고.
1: 그러면 너무 선긋기는 좀 그런데
0: 네네.
1: 일단 그 대학마다 분명히 성향이 있어요.
0: 네.
1: 뭐 고려대, 연대, 순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둘 다 그렇게

0: 그러니까 그리고 뭐각 학교마다 있는데 좀 뭐 기억에 나는 뭐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1: 오, 네.
0: 뭐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 막 아카라카 하면서 막 외치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1: 네, 트윈 연대 가봤어요.
0: 네. 고대 때도 막 이렇게 무슨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다 가봤네요. 트윈 연대. 네. 근데 너무들 열정적이셔서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작년인가 저 혼자서 부산에 있는 이제 대학 축제를 갔었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0: 네네네.
1: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0: 네, 열정적이죠.
1: 와, 그래서 공연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0: 그럼 그때 부산에 가면 약간 좀 소개를 일반적으로 달리 좀 뭐 사투리도 섞어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나요?
1: 뭐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굳이. 왜냐면
0: 이제는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따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1: 드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차피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부산 사투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열심히 네, 노래 부르고 옵니다.
0: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찐친들이에요. 야, 아니야 너. 그래도 막 마! 이 정도는 막 이렇게 외치지 않나요?
1: 마! 이거는 여자들은 잘 하지.
0: 그런가? 아 그래요? 저 죄송합니다. 저도 사투리 했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1: 엄마! 그냥 이런 거 많이 하죠. 집에서.
0: 엄마! 그러네. 네. 그렇게만 뭐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살살 녹죠. 아니 산드라박 씨가 진정한 축제 피플인지 맞는지 우리가 좀 검증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1: 검증이요?
0: 그래서 네. 네, 되게 좀 그냥 간단한 네? 이런 승부욕이 엄청나거든요.
1: 네.
0: 산드라박 축제 피플 인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10분께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싹 돌리는 거예요.
1: 네네네.
0: 만약에 틀리면 아쉽게 딱 한 분께만 선물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룰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비로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1: 안 돼요.
0: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제가 미리 막고자.
1: 네.
0: 누나 약간 그러실 분이거든요. 예. 약간 틀리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그래서 지금부터 김치 받고 싶은 분들 사연, 응원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과연 산드라박 씨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산드라박의 축제 피플 인증시험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열리는 지자체 주간 지역 축제는 대략 1000개에서 1200개 정도입니다.
1: 우와.
0: 정말 많죠.
1: 네.
0: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에 없는 축제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상주 모자 축제, 2번 의령 부자 축제, 3번 양구 훈남 축제, 4번 해남 미남 축제. 이야.
1: 사실 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요.
0: 네. 뭐 모자도 좋고 부자도 좋고 훈남도 좋고 미남도 있네.
1: 네.
0: 참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제 뭐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축제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시죠, 다.
1: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모자가 이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들 그 모자인가요?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리지만 진짜 모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 모자 얘기하는
1: 거. 네네네. 네. 그럼 부자도 그냥 진짜 리치?
0: 그 리치는 그 부자. 아니고 이거는 부자.
1: 다 틀리네요.
0: 아니, 좋습니다. 그만큼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서.
1: 근데 저는 하나가 딱 땡기네요.
0: 어떤 게요?
1: 양구 훈남 축제. 왜냐면 이
0: 네.
1: 훈남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0: 그래서 근데 뭐 미스 코리아도 있고 뭐 이제 취향 뭐 그런 것도 있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미남 축제는 왠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훈남 축제는 훈남이란 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0: 오, 그거 되게 예리하네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약간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이 축제 중에서 가고 싶은 거는 양구 훈남 축제라고 저한테 살짝 눈치를 주신 것 같은데.
1: 궁금하긴 해요. 있으면 있다면 가보고 싶어요. 네.
0: 자, 그러면 3번 어떻게 마지막 땅땅땅 합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정답은요?
1: 3번 양구 훈남 축제.
0: 야 대단하십니다.
1: 어떻게 이런 일이?
0: 아니 진짜.
1: 우와.
0: 우리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작진 분들의 표정이 계속 뭐예요? 어떻게 이걸? 심지어 모자가 엄마와 아들, 부자는 아빠와 아들 다 틀렸지만 이게 정답 3번 양구훈.

0: 축제 이런 축제는 없고 저희가 만든 네네네. 축제다. 자, 1번 상주 모자 축제는 저도 가봤던 축제라
1: 아, 네.
0: 상주의 세계 모자 페스티벌로 국내 최초로 머리 쓰는 모자를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해요.
1: 너무 가보고 싶어요.
0: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의 그 본인 문화가 네. 담겨져 있는 모자들을 다 쓰고 많이 아, 나와.
1: 우와.
0: 한국은 네. 또 이제 갓. 네. 그래서 외국 분들이 갓 쓰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1: 너무
0: 많이 이렇고.
1: 네.
0: 자, 2번 의령 부자 축제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로 22년 오. 처음 개최됐는데 의령의 가을 축제예요.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안에 있는 그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전설을 바탕으로 부자 기운을 이렇게 그 위치가
1: 네.
0: 맞습니다.
1: 어, 네,
0: 약간 좀 그런 기운에. 자, 그리고 4번은 해남 미남 축제인데 해남의 다양한 미 이게 아름다울 미가 아니고
1: 네.
0: 그 먹는 예,
1: 아,
0: 미.
1: 네네네.
0: 예, 그래서 맛 미죠. 아름다울 미, 꼬리미, 미혹할 미 이 네 가지 뭐 의미를 다 담아서 이제 음식 축제로 또 이렇게 아,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아. 촉이 엄청 좋으시네. 역시 이게 베테랑은 달라.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
1: 네. 아, 이게 대본을 오늘 안 주시더라고요. 미리.
0: 네, 맞아요. 안 드렸어요. 아. 어, 괜히 공부하실까봐.
1: 네.
0: 저번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0: 자, 이미 10개의 선물은 지금 챙겨놓았습니다.
1: 네.
0: 자, 산다라박의 축제 피플 인증샷 하나 더 있습니다. 20분께 드릴 수 있는
1: 오.
0: 두 번째 문제
1: 네.
0: 갑니다. 수박의 계절 여름 전국엔 다양한 수박 축제가 열리는데요. 경남 함안의 함안 세계 수박 축제와 전북 고창의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수박 축제에 가면 수박 씨 멀리 뱉기 대회가 빠지지 않는데 여기서 OX 퀴즈 나갑니다. 한국 기록원의 인증을 받은 수박 씨 멀리 뱉기 국내 최고 기록은 6m 20cm이다. OX. 아, 자, 참고로
1: 네.
0: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있죠?
1: 네.
0: 이 옆으로 쟀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한 2.2m 정도 될 것
1: 아,
0: 같아요.
1: 네. 네.
0: 아니면 거의 2m 딱 될 것 같고
1: 네.
0: 제 팔 있죠?
1: 네.
0: 이게 제 대부분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키라고 얘기하는데
1: 네, 네,
0: 이게 한 186이거든요?
1: 어.
0: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네. 6m면 우리 뒤에 스크린이 있다면 우리 스크린이 한 4.5m 거의 5m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더 멀리
1: 아우 네네네
0: 수박 씨를 뭐 거의 이러면서 뱉어야 되거든요.
1: 네.
0: 과연 정답이 맞을지 에, 성인이 한 3-4명 누워있는 거리 최고 기록입니다. 자, OX 딱 외쳐주시면
1: 네.
0: 바로 제가 땡 아니면 딩동댕 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X
0: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X 네. 어?
0: 아,
1: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뱉어요?
0: 이거를
1: 아니 사람이 어떻게
0: 이거를 다 말르네.
1: 어?
0: 아니 근데 그게 좀
1: 아니,
0: 좀 너무 길다고 생각 멀다고
1: 예,
0: 생각해요.
1: 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뱉어요?
0: 야.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냥 입안에, 입안 자체가 기관총인 거죠.
1: 네. 말이 안 되는데.
0: 6m 20cm가 지금 한국 기록원의 아.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좀, 그럴 법한데, 이게 그 기록을 잴 때 우리가 막 기네스북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말도 안 되는 길이긴 해요.
1: 아.
0: 네, 근데, 정답은, 5였습니다. 2007년 수박 기록 표준화를 위한 제3회 마찬동이 수박 축제에서 자, 깜짝 놀랄 거예요.
1: 네?
0: 당시 17살.
1: 아~
0: 그러니까 89년생.
1: 네.
0: 박기열 씨가 6m 20cm 기록을 세웠고 아직도 한국 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대단하신 분이세요.
0: 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지금 라디오 듣는 분들 우리 남편분들 특히 아니 6m 20 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실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다들 많이 지금 뱉어보시겠네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아쉽게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아 이게 인간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놀라운 기록이어서 그렇죠.
1: 네.
0: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또 자다가 하이킥 하겠군요.
0: 아, 하이킥 하면서 왜 내가
1: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0: 내가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해.
1: 아, 네.
0: 자, 그래도 두 번째 문제는 틀려서 한 개. 네. 앞...

0: 얘는 맞춰서 11명에게 매운 실비기 김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전에 와서 두 개밖에 못 주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1: 네.
0: 아, 우리 그만큼 풍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듣고 와서도 우리 동네 축제 페스티벌 한번 사연 나눠볼게요.

0: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듣고 왔는데요. 우리 국내 또 다양한 축제들 가보면 늘 여기저기서 막 꽹가리 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 막 춤추고 막 엄청 막 신나게 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참 뭔가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뭐 어떤 소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
0: 어. 아니 근데 그런 것도 락에다가 딱 넣어서 막 들어가면 또 한국 스타일로 또
1: 되게
0: 멋있겠네요.
1: 네네네. 네,
0: 사이사이에
1: 이미 국악과 또 락을 함께하는 밴드분들도 계시고요.
0: 있죠,
1: 너무
0: 있죠.
1: 멋있더라고요. 진짜.
0: 서도 밴드 같은 경우에도
1: 너무 멋있죠. 네.
0: 거기도 진짜 너무 멋있고요.
1: 네.
0: 아니 지금 0200님께서
1: 네 수박 지금 먹고 있다가 씨앗 뱉어봤는데 어렵네요. 6m 대단한 기록이네요. 산다라님 한 번 더 나오세요.
0: 어,
1: 네.
0: 아 벌써 한 번 더 나오라고.
1: 나와야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앨범이 나오면 그때는 네. 수박 씨를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저도 한번 뱉어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0: 제가 봤을 때 네. 몇 미터 안 넘을 때까지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진짜 승부욕이 네. 더. 아니 우리 그 오늘 문제 중에 의령 부자 축제가 있었는데
1: 오,
0: 실제로
1: 네.
0: 다녀오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590님께서 의령 리치리치 축제에 저희 가족 작년에 참여해서 리치 복권 당첨되어서 의령에서 고기 사서 울산에서 먹었다고.
1: 우와, 좋은 축제인데요.
0: 아, 너무 좋네요. 이런 이런 여러 이벤트가 진짜 많이 준비되어 네. 있고 또 이게 나.

0: 애들이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방금 소개한 두 분에게는 특별히 또 탈모 샴푸. 많이 축제 돌아다니 보면 이게 UV 너무 많이 맞다 보면 우리 두피가 좀 타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 네, 보내드릴게요. 두피 소중합니다. 우리 동네 축제 내 고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늘 또 멋지게 돌아온 산드라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들 좀 소개해볼게요. 3782님께서
1: 네, 서해안에는 꼴값 축제가 있어요.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예요.
0: 꼴값 축제. 이거 뭔가 가보고 싶다.
1: 이름이 확 꽂히는데요.
0: 그러니까 네. 분명히 여기 막 이런저런 행사해가지고 꼴값 1등 이런 것도 묻고 막 이럴 것 같은데 4786님께서는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살다 왔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는 곳에 살고 계시고요. 여기에 매년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려요. 올해는 케이팝 대문 헌터스 덕분에 한국 음식도 정말 많아지고 한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요새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케이팝 대문 헌터스 우리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뭐 뉴스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인기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1: 실제로 사실 케이팝 대문 헌터스와 케이팝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리에 갔었는데 네. 거기 코리아 하우스라고 네. 이렇게 이벤트라는 네. 해놨는데 와 외국분들이 진짜 끊임없이 찾아주시더라고요.
0: 야, 네. 그렇구나.
1: 진짜 가봐서 떡볶이 사드시고 네, 한국 문화 체험하고.
0: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한인회가 진짜 되게 두텁고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춤추기 시작하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지니아 얘기하니까 버지니아 타투는 안 가보셨나요? 네, 그 군악 축제인데 제가 예전에 가서 한번 노래 부른 적도 있고 안 오셨나 보네. 우리 8510님께서는요.
1: 네, 저는 제주도의 섬 속의 섬 우도에 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뿔소라 축제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모든 소라 음식이 공짜예요. 이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른 줄 서야 해요. 와, 너무 맛있겠네요.
0: 축제에 갔는데 이렇게 무료로 나눔을 한다고요? 이게 축제는 또 이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수확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팔고 또 좋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걸 나누러 가는 것도 진짜 근데 뿔소라 맛있겠네요.
1: 네.
0: 혹시 해산물도 좋아하시나요?
1: 너무 좋아하죠. 저는 필리핀에서부터 아주 해산물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0: 이야. 우리 4256님은 제가 사는 군산에는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있어요. 보리밭을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요. 군산 놀러 오세요. 꽁당보리 축제. 이건 처음 들어보네.
1: 네.
0: 근데 또 다양한 축제가 많습니다. 4411님은요.
1: 네, 역사의 고장 유네스코 도시 사계절 축제의 도시입니다. 5월 구석기 축제, 6월 색동 수국 축제, 9월 백제 문화제, 1월 군밤 축제, 6, 7, 8, 9 첫째 토요일은 공주 축제. 공주로 놀러 오세요.
0: 공주에서 이거 다 한다고요?
1: 와,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다 좀 가보고 싶어요.
0: 네. 이게 국내 여행지만 해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기
1: 너무
0: 때문에
1: 많아요.
0: 근데 막상 가 보면 이게 여기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외국분들이 요새 더 잘 찾아가지고
1: 맞아요. 훨씬 많이 가봐요.
0: 요새 부산에도 외국분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1: 부산도 그렇고 남이섬. 네. 제 외국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거기 K-드라마.
0: 네. 촬영장이 있다고.
1: 네, 로케이션이라면서.
0: 이야. 진짜 곧 있으면 금방 또 살목지 거기까지 찾아가겠어요. 외국분들도. 자, 우리 1262님께서는요.
1: 여긴 경기 광주 태촌면 토마토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태촌 찰토마토 달고 껍질도 두껍지 않아서 맛있어요.
0: 이런 토마토 축제 하면 그 해외에서도 유명하지만 막 토마토 서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여기도 그러려나?
1: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그래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1: 네.
0: 자, 여기까지 구기자 진행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

0: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파이.
6: 키가 크고 싶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파이.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으로 발표한 산드라박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소 6개월 전 비해선 많이 좀 편하셨나요? 어떠셨나요?
13: 네네. 네. 손트라 두 번째 오니까 네. 친구 집 놀러 오는 것 같고 네. 너무 편안하고 더 재밌어요.
12: 아니 근데 지금 아직도 눈빛에서 아, 그 두 번째 문제를 왜 틀려가지고.
13: 아유 아쉬워라.
12: 그 우리 사연 소개하는 내내 약간 아이고 그 수박씨를 어떻게 그렇게 입니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 우리 8807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네,
13: 손트라의 산다라니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축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12: 맞아요. 축제고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개편 방송 전 마지막 주여서 또 그 마지막 피날레를 또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4일 콘서트도 잘 마치시고 우리 네. 또 손트라에서 보는 날 기원해 보도록
13: 네.
12: 하겠습니다.
13: 또 만나요.
12: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4: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9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추가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을 두고 영업이익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0%이고 삼성전자는 45% 정도가 된다면서 노조가 영업이익률 70%를 놓고 노사 협상을 한 것은 세계 최초로 이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 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사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빚내서 투자하는 추세가 우리 사회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제 재확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늘어날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이 확대될 우려 등이 금융 불안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수거래가 늘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에 위험 요인을 적극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하루 평균 잔고가 지난해 20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6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형식적으로 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탄력적,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하루 평균 잔고도 지난해 연간 9천억 원대에서 지난달 1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 호텔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송천동 7층 규모 호텔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업주와 부인, 아들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7층 규모로 자동식 소화설비가 작동해 불길이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가 건물 안팎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박경진의 두시만세.
1: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0: 안녕하세요. 진희진이 형, 진희 박영진입니다.
1: 저희가 초봄에 DJ를 향한 핀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코너 속의 코너로 악플 있는 DJ를 긴급 편성했었는데요. 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0: 박준영씨가 남도에는 봄이 왔다고 하니까 봄기운 느껴지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바로 악플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1: 홍매화 사진, 달래 사진, 쑥 사진 맡겨놨냐? 궁금하면 네가 직접 가서 봐라. 다시 봐도 충격적인 문자인데요. 저만 있느냐? 우리 박영진 씨의 악플도 있었습니다.
2: 전마도 가만 보면은 준영이를 닮아가는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가 는다 늘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진짜로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챙겼습니다. 그래서
1: 매일 쏟아지는 악플도 다 애정이고 관심이라 느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또 마지막이고 하니까 선풀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예.
0: 그래서 오늘 홍삼을 잡아라 주제는 선풀 읽는 DJ, 선풀 and 칭찬을 달아줘.
1: 예. 아, 근데 약간 우리답지 않다. 이거는 좀 약간 또 마지막이라고 또 그런 것 같은데.
2: 근데 이제 또 선풀인 듯 하지만
1: 악플로. 그런 게 약간 최고급 기술이긴
2: 한데 그런 식으로 또 올 것 같긴 한데요. 예, 보내주셔요. 예.
1: 하여튼 뭐 뭐든지 계속 보내주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짜내고 짜내서 선풀을 보내주십시오. 일단 박준영, 박영진에게 치였던 순간, 다른 말로 마음에 확 들어온 순간이 있었는지, 다시 봤다 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0: 뭐 다른 DJ에게는 없는 박수영, 박영진만의 매력이라든지, 두 중이 분들이 또 저희 둘을 얼마나 애끼고 사랑하는지 선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소개되신 분 중 다섯 분을 뽑아서 바닥클리너 행운의 주인공께는 23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0: 자,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박준영, 박경진의 2시 만세,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로문을 열었습니다. 자,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약간 과거형인데, 예. 미래형으로 가야죠.
1: 지금 저희가 홍삼을 잡아라. 그 또 바닥 클리너도 다섯 개나 준비를 딱 해놓고, 네. 홍삼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0: 선플.
1: 문자를 기다렸는데, 네. 선플을 달라달라는 그런 얘기에, 문자창과 이 미니창이, 네. 멈췄어.
0: 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멈춘 경우가 있는데.
1: 아니에요.
0: 아, 그냥 멈춰.
1: 모두들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선포를. 원래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0: 예.
1: 아, 알겠습니다.
0: 어떤 뭐 예시도 없고, 누가.
1: 아, 이게 왜 마지막에 우리가 뒤에 와서 꼭 이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제작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예.
0: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예. 원래 또 두시 만세 욤마 존마대로. 그렇게 가면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1: 저희 2시 만세는, 이제 내일이 생방송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저희들이 이제 녹음을 또 했는데요. 일요일까지 방송이 나가고요. 네. 네, 그렇게 종영이 됩니다. 없어지는데 선풀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방 마지막으로 하루를 남겨놓고
0: 그러니까
1: 선풀을 달라고 했다니.
0: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전이죠 지금.
1: 그렇죠. 네. 그런데 3666님께서
0: 솔직히 말해서 청취자랑 이렇게 티키타카 잘하는 DJ들이 어디 있어요.
1: 하나 왔네.
0: 선 넘는 글도 많았을 텐데 웃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개그로 풀어내는 거 보면 참 이거 대인배 아니면 못하는 거임. 박씨 형제들이라서 이제 가능했다.
1: 야,
0: 예. 네. 아유, 뭐.
1: 엄청난 분인데요.
0: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이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선풀로 한번 승화시켜볼까요?
1: 바닥클리너. 3666님은 예, 예. 처음으로 또 와주셨기 때문에 예. 바닥클리너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예. 홍삼 받으실 또 후보가 되셨습니다. 예. 예.
0: 요런 것들이 아까 3666님께서 말한 선 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9629님이 모르는 게 없던 박준영이 지 앞날을 모르고 있었네. 고생했어요.
1: 아, 무릎 아파. 아, 갑자기.
0: 이게 참,
1: 아, 무릎이 시린다.
0: 뭐 속담.
1: 아이, 선풀이야, 이게?
0: 속담이 이런 속담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뭐, 주인 제 머리를 이제 못 깎듯이. 다른 건 잘 해도.
1: 예. 예.
0: 자기 거를 사실 잘 못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1: 아, 근데 이거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가 방송으로 올해가 이제 개그맨 데뷔한 지 30년 차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네. 제가 경험이 그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0: 아, 그럼요.
1: 그렇지 않습니까? 라디오도 제가 네. 20년을 넘게 했어요. 네. 우리 K에서 또 한 라디오 경력까지 다 치면.

0: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잘리지 않습니까?
1: 네.
0: 바뀌잖아요, DJ가. 개편이라는 게 있고 또. 근데 그때 느낌이 와요, 보통.
1: 아, 예.
0: 약간 쎄함.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 센서가 있는 것처럼.
1: 약간 쎄함이 오는 거예요.
0: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 이번 개편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1: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0: 정말 몰랐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1: 기습이었네요.
0: 이게
1: 네, 뭐.
0: 이게 사실은 이게 담당 PD의 얼굴을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약간 뭔가 PD가 어떤 언질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담당 PD가 원래 얼굴이 약간 꿍해요. 그래서
1: 늘 안 좋은 일이
0: 아니 옛날 처음에 약간 궁하길래 아 이거 안 좋은 일이다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쭉 보면서 아 네. 원래 얘가 궁그래서
1: 담당 비리님
0: 몰랐어요
1: 지금 담당 비리 처음 온 날 네. 없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표정이
0: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아 한 2년 됐나요 장기선 PD 온지
1: 1년이에요
0: 네. 아 근데 왔는데 야 근데 그래서 그랬다가 쭉 봤는데 하여튼 몰랐어요. 다들 지압기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을 때
1: 에이.
0: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느낌이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었거든요.
1: 뭔가 불안하거나.
0: 네, 있었어요. 무조건 어떤 TV 프로그램이든 라디오든
1: 촉이 오는데.
0: 네, 촉이 오는데.
1: 아 이번 촉은
0: 이번 촉이 없었다고.
1: 촉은 아 무촉이었네요. 예.
0: 그리고서 야 이거는 진짜
1: 방심하면 안 된다.
0: 그래 방심하면 안 된다.
1: 방심하면 안 된다.
0: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자 그래도 여러분들 홍삼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선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여러분 이게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1: 실시간은.
0: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지나시면 이제 문자를 보내도 내일 지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문자를 읽어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녹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지나면 문자를 보낼 때도 없어집니다.
1: 이제 게시판이 이제 닫히겠죠.
0: 48001호로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이강홍 님이.
1: 이번 개편은 개그맨 편이 아니었네요.
0: 예, 개자로 라임을 맞춰주셨는데.
1: 예. 예.
0: 그렇습니다.
1: 뭐.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선풀 기다리면서
0: 빨리 소개합시다.
1: 조심하세요.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0: 백주싱크,
1: 전주은행 중앙회,
0: 종원아이스,
1: 아예 수동서,
0: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니펫,
0: 성원에드피아,
1: 웰템,
0: 롯데렌탈,
1: 노드람 한돈,
0: KB국민은행,
1: 삼성증권,
0: 브람산마의자
1: 감사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5: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4: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6: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4: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 케어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7: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려. 토마스 프레스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6: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최고의 권권 텐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1: 예, 라스베리아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0: 습한 정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꾸미드리기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0: 갈갈이 박지중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체 처리.
2: 자, 오늘 희네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지네스에서 삼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샤8001번으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당신은 홍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홍삼을 접이용고 효율 본격 횡재 코너
0: 홍삼을
1: 잡아라.
0: 홍삼을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잡아라!
1: 잡아라!
0: 잡아라!
1: 잡아라! 계속 가라!
0: 빵빵빵빵. 자, 참 이기수셔요. 홍삼을 잡아라! 이게 딱 맞추는
1: 예. 와, 오늘 주제는요. 선플 읽는 DJ 여러분들의 선플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자, 두 중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사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선플을 달기 위해 그 어떤 이행시 때보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달기가 쉽진 않아요. 짜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기름 짜듯이 짜내야 됩니다. 4913님.
2: 소소하니 잔잔한 재미가 있었어요. 이거 저기 AI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0: 그것도 괜찮은데. AI한테 물어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2: 두시만세 칭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아? 소소하니 잔잔한 아, 재미가 있었어요.
0: 야,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최종구님,
2: 최종구님.
0: 이거 좋다, 이거 좋아.
2: 최종구님 왔어요?
0: 이거 읽어주세요.
2: MBC의 어떤 라디오 청취자가 그 방송국 주소를 외웁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낸 DJ들인데,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0: 사실, 그, 저희 때문에, 네. MBC 라디오 주소, MBC 네. 주소, 네. 많이 퍼져나간 거 아시죠?
2: 그럼요.
0: 서울시, 마, 포구, 성, 암로, 이륙치. 아, 오랜만에 봅니다.
2: 그래서 손편지도 많이 왔었고요.
0: 예.
2: 근데 MBC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찾게 되고.
0: 그러네. 예. 최종군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들이, 네. 바다 클리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뭐 이런 지역에 또 특히나 강자십니다. 특히나.
0: 그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네. 집에 할 일이 없어서 네. 해보니까 맞벌이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고 제가 TV만 보고 있지 않았냐.
2: 홀로 있던 애가. 준영 어린이는 네. TV를 보며 지식을 쌓는데.
0: 대단해요.
2: 지식을 많이 쌓았죠.
0: 예전에 무슨 뭐 저기 괴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 괴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TV를 봐요.
2: 네.
0: 그래서 TV를 보면서 기억을 막 모든 정보를 다 얻어. 그런 드라마 많았어 외계인이.
2: TV를 통해서.
0: TV를 통해서. 사실 제가 거의 TV를 통해서 정보로.
2: 정보를 또 많이 얻었죠.
0: 아이고 372님 네. 고맙습니다. 429님.
2: MBC야 어차피 지고 있는데 저 공격수를 빼면 어떡하냐. 수비수를 줄이고 공격수를 더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그 라디오에게 손흥민 아 이거 두 만을 빼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 정말 답답해 하고 예 이런 민심을
0: 아 공격수였군요
2: 이런 아 여론을 또 보내주고
0: 사이구님 예.
2: 아 우리가 공격수였어요
0: 우리 공격수였어
2: 공격수였어요
0: 라디오계의 손흥민
2: 예. 물론 저희가 뭐 한두 번 자책골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때려 넣을 때도 있어요.
0: 사실은 이번에
2: 있어. 남의 우리 골대인 줄 알고 남의 골대인 줄 알고
0: 넣으니까 우리 골대였어. 그 이번에 예. 그 홍명보 감독님 그 축구 얘기가 많잖아요. 예. 손흥민을 너무 빨리 빼고 다른 공격수를 넣으면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2: 몇몇 이제 얘기들이 좀 있죠. 예.
0: 근데 이제 그때 또 박지성 선수나 그 안정환 선수 뭐라 그랬어요. 예.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만약에 조규성이 그래서 골 넣었으면 야 감독 용병술 최고다.
2: 그랬을
0: 거다. 예.

0: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어쨌든 뭐 지켜보시고. 예. 예. 아, 지켜볼 날이.
0: 근데 이 말은 지켜볼 날은 없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말은 너무 저희들한테 고맙습니다. 사이고님 고맙습니다.
1: 아, 지금 방송사고 난 자서 뭐 스크라치 소리가 자꾸 나나 했더니 이건 이제 아 이미 노래를 틀었네요.
0: 담당 PD가 축제를 좋아해서 아, 이미 담당 PD는 틀었어.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갈 생각에 지금 저 친구 마음속엔 축제입니다.
1: 아 축제예요. 네.
0: 두 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노래 듣고 가시죠.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록,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홍삼을 잡아라. 오늘은 여러분들 도시만세, 저 박준영 씨와 박영진에게 칭찬, 선풀을 좀 따라달라고 했는데요. 1211님께서요.
3: 뭐라고요?
1: 1211님께서.
3: 아, 청취자들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타프로에서 국어를 해오는 DJ는 여기밖에 없다고요. 여성시대랑 지라시에 가서 웃음을 팔고 받아온 선물. 우리한테 다 뿌렸었다고요.
1: 그때 저희가 창고가 좀 비어있을 때였어요. 박준영 씨가 9시에 일찍 또 이제 오픈 스튜디오 가서.
3: 우리 저, 박영진 씨가?
1: 저는 이제
3: 지라시에 가서.
1: 예, 지라시.
3: 선물을 가서 받아서 왔었죠.
1: 국어를 했죠. 예. 네. 죽지도 않고 또 가서 이제 받아왔었죠.
3: 네. 아이고, 참. 그랬네.
1: 그런 또 그런 추억이 있네요.
3: 예. 네.
1: 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3: 더 받아올걸?
1: 더 딴 데도 갈 수 있는데. 그러게. 저기 대기업 이런 데 가서도 국어를 할 수 있어요.
3: 최고는 타방송에 가는 거죠.
1: 네.
3: 다른 방송국 라디오에 가서 아, 선물을 받아오는 거죠. 최고죠.
1: 아, 지난번 저기 젠슨왕 형님 왔을 때 거기 가서 국어를 좀 해올 걸. 거기 가서 GPU 좀 받아올 걸.
3: 그래픽 카드 좀 받아올 걸.
1: 받아없었으면은 아, 참 아쉽네요.
3: 유옥준님이 네.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네. 두시만세 지능자들에게 칭찬 한마디를 부탁한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1: 자, AI입니다.
3: 나른한 오후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준 준영 영진님. 두 분 덕분에 매일 2시가 기다려지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AI와 저는 찌찌뽕이에요.
1: 아니 AI도 저희가 이제 관두는 걸 알고 있나요?
3: 유옥주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1: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3: 아하.
1: 야,
3: AI 엄청 잤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뭔가 표현은 하고 싶은데 내 표현력이 좀 짧다 하면 AI한테 물어보면은 잘 알려주더라고요.
3: 그 AI가 개그도 짜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을 주고 개그 좀 짜줄래 그러면 짜긴 짜요. 근데 물론 수준은 낮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게 발전을 하면
1: 근데 좀 무서울 정도긴 해요. 사실은.
3: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 못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근데 아직은 뭐 개그 쪽에 쓸 수는 없는데 근데 강하긴 강해요.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정보는 가능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아재 개그를 정리해 줄래? 그러면 싹 정리해 주죠.
1: 그러니까 이게
3: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1: 예. 네. 그래도 어쨌든 AI의 마음도 잘 받았습니다. 예.
3: 아이고.
1: 파파사팔님 2023년 1월에 선물 주신 거 고마워요. 어디서나 잘하실 겁니다.
3: 아하.
1: 아자!
3: 뭘 드렸을까? 뭘 드렸을까? 궁금하네.
1: 예. 어디서나 잘 할 순 있는데, 어디서든 안 불러주니까 그게 문제.
3: 어디서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1: 그게 어디서든 잘할 자신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든 연락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3: 박영진 씨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사실, 좀 이런 말씀 뭐지만, 이, 저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MBC에 좀 일찍 나와서 좀 어슬렁거립니다.
3: 박영진 씨 아까 보니까.
1: 예.
3: 일찍 나와서 카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나랑. 예,
1: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혹시나 이렇게 지나가면.
3: 그래도 아까 만난 분이 그건 방송국 관계자였어요.
1: 방송국 관계자인데 그 친구는 이제 아는 후배인데 저쪽이 딴
3: 방송국이요?
1: 예. 그래서
3: 그 딴 방송국 미팅을 MBC에서 잡은 거예요?
1: 미팅은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근황 이제
3: 자리를
1: 만난 거죠.
3: 아, 예. 커피 한 잔.
1: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른 프로그램들 이제 MBC에서 많이 찍는 예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노리는 거죠.
3: 슬쩍
1: 이제. 저기 뭐 카메라들이 많은데 그럼 슬쩍 가서 인사드리고.
3: 그래서 저는 여기 MBC
1: 활동합니다. 구직 활동.
3: MBC 앞에서 지금 아침 드라마 를 찍어요. 이게 원래 회사 씬이 많아가지고 다 방송국 앞에서 찍더라고. 여기 중계차 있는데 거기서 계속 찍어. 근데 거기 슬쩍 왔다 갔다 하면서.
1: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3: 슬쩍.
1: 이거 우리의 구직 활동은 그런 거예요. 슬쩍 가서.
3: 3267님이 라디오계의 더맨 더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더 블루처럼 멋져 보였어요. 저에게 두 분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마법은 풀어놓고 가세요? 하셨는데
1: 또 더 블루로 들게 그대야 나의 눈을 봐요.
3: 저 더 블루 음악 좀 준비해 주세요.
1: 아 지금 더 블루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부룩하다고 지금.

0: 아, 저희는 더부룩. 아, 더부룩.
1: 속거북. 예. 더부룩.
0: 더부룩.
1: 6100님, 안녕하세요. 남당항 세조개 축제를 끝나고 식사 오셨던 횟집 아들입니다.
0: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1: 야, 이거 남당항, 야, 횟집 아들.
0: 저희 여기서 거의 한 시간 기다렸어요. 맞아, 아, 인기 있는 집이야, 여기.
1: 집이 너무 많아.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 아, 한 시간
0: 그래서 1팀, 2팀 나눠서 들어갔잖아.
1: 아하. 내가 밖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데. 예. 그때 추워가지고. 예.
0: 아, 그동안 두중이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2시 만세였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잘 먹었어요.
0: 아, 근데 제가 오늘 또 그 오기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여기 근처 순대국집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아. 근데 그 순대국집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떡해요. 예? 아유, 그게 잘 하셨는데.
1: 어, 2시 만세?
0: 2시 만세를 듣고 계셨어.
1: 대박이네.
0: 사장님께서.
1: 어이, 고맙네.
0: 응. 그러면서 간호파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
1: 아, 간호파 서비스 준 건데. 간호파를. 순대국집 사장이 간호파를 해줬으면 다 내준 건데.
0: 간호파를 아주 정갈하게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
1: 아.
0: 다 내주신 거야? 이제 간호파 주신
1: 저는 좀 이게 하나 좀 아까운 게.
0: 감사드립니다. 예.
1: 이게 우리가 지금 남당한 그 세조개 축제를 끝나고 이 홍천 쪽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0: 예.
1: 우리가 관계를 잘 해놓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0월인가 11월에
0: 그쵸.
1: 여기 홍천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단 말이야.
0: 맞아.
1: 그래서 그거 공개 방송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0: 얘기가 됐잖아요.
1: 예.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문자도 한번 했어요. 그 저기 그분하고. 예.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막 아까 약간 그런 느낌까지 와서 확답을 거의 받은 상태였는데 아,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0: 아, 아니야, 하나. MBC의 다른 팀이 바베큐 축제를 간다면 아, 이건 조금
1: 예.
0: 조금 그런데.
1: 아, 좀 애매해요. 그래서
0: 예. 아, 얘기가
1: 다. 혹시 뭐 바베큐 축제를 할 거면 예. 그때만 다시 두만을 살려서
0: 한 해만
1: 하루 가서 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0: 좀 그러면? 괜찮은 예. 시간대에 편성 받아
1: 하고 딱 와서
0: 예.
1: 그건 괜찮네 그런 거는. 저는 항상 그런 거는 괜찮다.
0: 이제는 고정 예. 말고 예. 이벤트로
1: 띄엄띄엄
0: 띄엄띄엄
1: 괜찮네요.
0: 괜찮네. 예. 저희가 잡아올게요. 예. 공개 방송을 잡아오면 되잖아요 저희가. 잡아오면 하루 해주는 걸로.
1: 아이고.
0: 예. 자.
1: MBC에서 그런 걸,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0: 영업도 우리가 뛰겠습니다.
1: 자, 9940님이.
0: 도시 어린이, 시골 어린이 소리는 이제 못 듣겠지요.
1: 아.
0: 요즘 시대에 누가 도시 시골로 싸웁니까?
1: 아.
0: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웃기고, 이 또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겠지요.
1: 아, 이 서울 어린이, 자, 우리가, 어? 김천 시골 어린이 이거 많이 했는데.
0: 두 분,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네.
0: 기억해 주시고.
1: 자자.
0: 뭐,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연결을 해서, 또 목소리 한번 들으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우리 횟집 아들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횟집 아들.
0: 아, 예. 네.
1: 횟집 아들 전화해서.
0: 지금 또.
1: 바쁜 시간 아닌가? 아, 2시 30분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0: 약간 브레이크.
1: 자, 횟집 아들.
0: 브레이크 전이
1: 자, 이제 홍삼까지 선물을 해드리고 갑니다. 네. 횟집 아들.
0: 기억납니다. 오늘 사장님.
2: 여보세요?
1: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예.
1: 반갑습니다.
0: 사장님 기억나요? 예.
1: 잘 있었습니까?
2: 예, 잘 있습니다.
0: 자, 본인 소개 일단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 아, 서울에 살고 있는 강은철입니다.
0: 어, 뭐, 서울로, 뭐야?
1: 근데, 그, 횟집 아들인데, 그, 서울에 살아요, 지금은?
0: 어, 홍성.
2: 아, 그, 주말마다 일 도와주러 시골에 내려가고.
0: 바쁘실 때.
2: 아, 예.
1: 아, 그럼 살기는 서울에 살고, 아~ 주말엔 내려가고.
0: 예. 아, 그때도 예. 그러면 주말.
1: 아, 대단한 네. 분이네, 이분도.
0: 서울, 그럼 서울에 지금 뭐, 어디서 뭘 하세요, 서울에서는?
2: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0: 아이고야.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 야. 또 내려가시고.
2: 네.
1: 주말에 그러면 매주 내려가요, 거의?
2: 아, 지금은 좀 한가해가지고 안 내려가고요.
0: 세조개
2: 지하철하고 세조개철에.
1: 그때는 일손이 내려가요. 부족하니까 무조건 아, 내려가고.
0: 봄, 가을이 좀 바쁘시네요, 예. 봄, 가을.
2: 예, 가을, 아니, 겨울.
1: 지금은 사실은 세조개철은 아니잖아요.
2: 아니죠.
1: 그러면 거기 남당항 쪽에서는 뭐가 잡히나요, 지금은?
2: 지금 나오는 건 뭐, 갑오징어, 바지락, 그리고 회 같은 거 나오죠.
1: 아. 그러면은 거기도 메뉴가 바뀌겠네요?
2: 바뀌죠.
0: 아, 아이고. 그때 진짜 엄청나게 사람 많더라고요. 네. 완전 세조개 철이라 그러지.
1: 저희가 사인을 했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2: 예. 다 걸어놨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 다행이네.
0: 어떻게 저 네.
1: 제가 불시에 찾아가서 불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0: 불시에 왜 찾아가세요?
2: 검사하러 오세요.
0: 아니 불시에 왜 찾아가세요? 내 사인 있나 없나 보려고요. 네. 아, 혹시 조금 그 저희의 어떤 사인이라든가 사진이
1: 사진 찍은 건 없었나요 우리?

0: 나 사진 찍은 것도 있었어.
1: 사진 찍은 거 액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걸어놨어요.
2: 그때 사진도 그때 뭐 2호점 사장님 그 선생님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0: 맞아 맞아.
2: 간판을 네, 맞아요, 또 뭐 보이게
0: 맞아, 맞아,
2: 찍었고
1: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2: 기억납니다. 예. 예. 아 너무 잘.
0: 거기 혹시 저기 조현민 씨라고 개그맨 아시죠? 우리 홍성의 아들 예. 조현민 씨.
1: 예.
0: 조현민 씨 거기 가면 좀 잘해주십시오. 거기 그래도. 홍성의 아들이니까
1: 잘해, 예. 잘해드려야죠.
0: 예, 네,
2: 너무 감사드리고.
0: 아, 아 예. 그랬구나.
2: 사실 이제 저희가 아, 이제 네.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우리 저희 둘한테 좀 뭐 해줄 얘기가 좀 있을까요?
0: 두심한 새를 이렇게 좀 예. 들으셨으면 좀. 예. 예.
1: 아 그동안 참 재미있고 좀 재미 없었어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0: 잠깐만요.
2: 얘기, 이게 무슨 얘기?
0: 잠깐만요.
2: 끊어.
0: 잠깐만요.
2: 이게, 이게. 아, 지금 이게 너무 솔직하신 분이 나오셨네.
0: 이러고 지금 너무 선포를 하고.
2: 아니 너무 거짓말 못하시는 네, 분이 오셨네.
0: 자책골 이런 게 자책골이에요.
2: 아니 이게 우리가 네. 사진 찍어줬는데
0: 이런 이게. 게 우리 쪽으로 우리 골대로 슛을 넣는 거예요. 이런 게.
2: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 재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했던가 봐요.
0: 아니 내가
1: 아니요 재밌었어요.
2: 하여튼. 충청동분들은 거짓말 못해요.
0: 충청도의 화법이.
2: 어, 거짓말 아, 못해요. 네. 예.
0: 아이고, 고마웠어요. 괜히 네. 물어봤어.
2: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아이고,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
2: 잘 치고요.
1: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홍삼이 조금 저기,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가도 이해해요.
2: 빨간색으로 가요.
0: 아, 그래요? 어,
2: 빨간색으로 아, 가요. 예, 예. 예.
0: 들어가세요. 또 만나요.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노래 들어요. 더블루예요. 그대와 함께.

0: 티를 안 내고.
1: 출연료 좀 더 받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2: 아, 그래서 예,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소리 안 질렀으면 계속 갑니다. 예.
0: 자, 홍삼을 잡아라 계속 함께 볼게요.
1: 4146님입니다. 치질 수술했다고 순대 세트 보내주는 DJ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런 방송을 없애다니. 그나저나 겨울에 치료 수술도 해야 되는데. 아, 그때까지 있었으면 치료 수술하셨으면 저희들이 허파 간 세트도 보내드리는데.
2: 예, 예.
1: 아, 저희들이 아주. 치질 수술을 했다고 순대 세트를 보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2: 그렇습니다. 약간 그 어떤 연결고리의 느낌은 아니지만 잘 되라는 느낌으로 이제.
1: 감사합니다.
2: 어쨌든 저희가 겨울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겨울까지인지 못 있으니까 치료 수술도 잘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3542님 선풀 보냅니다. 박준영 씨 손창민 닮았습니다. 저희가 한때 우리 박준영 씨가 손창민 닮은 꼴을 계속해서 주창을 하셨죠. 예.
1: 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TV를 보다가 손창민 드라마를 보다가 예. 아주 옛날에 예. 손창민 씨가 나오는 걸 보고 아우 쟤 우리 준영이 닮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꼭 믿고 다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언제는 또 한번 소지섭 씨를 보더니 아우 쟤 준영이 닮았다 그래서
2: 예.
1: 미안합니다. 예. 이제 뭐 손창민 오늘까지 있겠죠 손창민도.
2: 이 정도면은 예. 우리 어머님이 보신 TV를 좀 바꿔주셔야
1: 아 그래요?
2: 화질이 예. 좀 예. 예.
1: 그때 아마 그게 신돈보다 그러셨나. 예. 네 미안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1: 정천아님이
3: 준영 씨, 영진 씨가 우리 남편보다 제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랬어요?
3: 고마워요.
1: 아 고마워라.
3: 천아 씨. 천화의 정천화님. 예,
1: 많이 불렀구나, 정천화님을.
2: 하긴 남편분들이 이제 누구 엄마, 애기 엄마 이렇게 부르고 당신 여보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1: 맞아요.
2: 그래서 아내들이, 제 아내도 그런 얘기예요. 이름 불러준 게 좀 너무 이제 감동스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름 부르거든요. 계속 이름을 좀
1: 부릅시다. 이름 부릅시다 이름.
2: 네, 이름 불러주세요. 네.
1: 정천아님 고맙습니다.
2: 저희도 요마 조마 말고 이름 불러주세요.
1: 0306님.
4: 제가 듣는 어떤 라디오들보다 광고 멘트 로고성의 진심이었어서 항상 재밌게 들었어요.
1: 우리 웃긴 것 좀 있었어요. 예.
4: 노력이 느껴집니다.
1: 스팟 이런 것도 웃긴 게 꽤 있었어요.
4: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박준영 씨가 로고송이 만약에 조금 바꿀 때가 왔다 그러면 박준영 씨가 직접 스튜디오를 직접 렌탈을 해서 거기 저 하시는 분들 우리 예. 뭐 엔지니어 선생님들
1: 모셔가지고
4: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이거 뭐 녹음을 또 한 번에 안 끝내고 기계로 안 만집니다. 두 번, 세 번 오케이 날 때까지 이게 열심히
1: 프로듀싱을 하면서
4: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작사도 직접 하시고 음악도 직접 만드시고
1: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로고송이 진짜 좋은 로고송이어서 진짜 그 뒤에 또 신제품을 못 만들었었는데 아유 하나 더 만들고 끝낼 걸 그랬나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지금 3부 로고송이 꽤 오래 지금
1: 저는 3부 로고송이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정취자가 입니다. 이거.
4: 예.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1: 그 와중에 선풀 지금 대회라고 있는데, 악플로 약간 변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4: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1: 4593님의
3: 손창민, 택도 없다!
1: 아니, 이분이 경상도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읽어요? 아니,
4: 문자인데도 뭔가 네. 톤이 그렇게 느껴져요.
1: 아, 네. 이분이 약간
3: 선창
1: 너무 경상도 쪽으로 읽으니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나는 거예요. 약간 전라도 쪽으로
4: 전라도 읽어요. 쪽이면은 손창민 택도 없대브레
1: 약간 저는 느낌인데.
4: 아, 주 무대가 아니라서.
1: 약간,
4: 예, 제 영광이
1: 좀 부자연스러운데요.
4: 예, 네. 예.
1: 충청도로 해주세요, 충청도로.
4: 손창민이요? 택도 없죠.
1: 택도 없네요. 3782님이 어머니 안경 좀 해드려요. 아, 미안합니다.
4: 예.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예. 네, 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1: 0349님이
4: 두 분 같은 DJ가 또 있을까요? 재미면 재미, 재미면 재미, 재미면 재미, 재미면 재미.
1: 오재미 형님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4: 재미면 재미를 왜 이렇게 몇 번이나 그래?
1: 오재미면 재미.
4: 예. 네.
1: 이진희님이
5: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없이 방송을 다른 분한테 맡긴 적 없는 책임감 강한 두 분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1: 아하. 휴가 때 한번 맡긴 적 있어요. 네.
4: 저도 저 초반에는 저기 방송이
1: 있어가지고
4: 홈즈가 있어서 박성광 씨가 격주로 한 번씩 와
1: 그랬었어요.
4: 도와주셨죠.
1: 네, 기억납니다. 네. 저는 이제 박완규 씨가 일주일 와서 함께 제자리를
4: 또 해주셨죠.
1: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0: 우리 네. 이종혁 형님도 한번 와주셨어요. 박지원 씨.
1: 아, 제가 없을 때. 어,
0: 특별한 뭐.
1: 맞아요. 하루. 네. 아, 고마웠어요. 네. 참.
0: 또 이렇게 고마워.
1: 그래서 저는 이종혁 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0: 만난 적이 없죠.
1: 아, 있다, 있다. 어. LG 야구 보러 가가지고. 한번 있다. 아, 예. 아, 옆자리에서 봤어요. 네. 아, 그런데 맞네.
0: 그런 일들이 또 있었네.
1: 삼사고기님이.
0: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요. 어허. 제가 장담합니다. 두 분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1: 네. 언제요?
0: 그러니까
1: 2150년에요?
0: 아니 뭐 돌아오는
1: 언제
0: 돌아오는데 예.
1: 연도를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언제
0: 돌아가실 겁니다.
1: 두 분은 반드시 돌아가실 겁니다.
0: 그거는 미래 얘기는 맞죠. 어, 돌아 다들 돌아가시긴 하니까요. 예. 다들 돌아가십니다. 예, 예. 미래에서 오신 게 확실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1: 아, 이런 거 좋다고 크크크거리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아직 뭐. 예. 이별이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예,
1: 그런가 봐요. 예. 자, 전화를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인쇄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취독.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도시만세 홍삼을 잡아라. 여러분들의 선풀과 칭찬 잘 받아봤습니다. 4753님께서요. 이렇게 농담하면서 받아주는 MC는 이제 없을 듯 합니다. 무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아닙니다. 무례라니요. 그게 또 재미죠. 오히려
3: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언제 예. 무례했었어요?
2: 오히려 저희가
3: 기억이 안
2: 청취자들한테 무례한 적이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
3: 근데 이게 약간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들으면 헛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그 개그를 빙자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이 아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다 웃어서 넘어주시니까 그런 것 좀 약간 편했던 것 같아요. 뭘 하기가 네, 다 여러분.

0: 덕분이죠.
1: 덕분입니다.
0: 아이고.
1: 예, 무례라뇨.
0: 아이고, 고마워. 예. 무례하셨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랬던 적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사치로사님, 감사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랑을 했다. 예. 우리 배치수, 네. 조태준, 그리고 김경아 씨 만나겠습니다.
1: 넥스트의 Growing Up 듣고 올게요.
0: 넵. 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허세가 몸을 지배할 때.
1: 네. 이계병 씨가요. 9살 손자한테 허세 좀 부리려고 할아버지 돈 많어. 뭐든지 말해. 다 사줄게. 얘기했더니
2: 집이요.
1: 이러네요. 엄마 아빠 집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집을 사달래요. 그건 무리야.
2: 왜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반포.
1: 넌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냐? 아, 진짜 9살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9살이 요새 인터넷이 이제 다 열려있기 때문에 정보 쪽으로는 9살이면은 좀 어른 준하는 기준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9살이면.
1: 맞아, 맞아. 네. 할아버지 돈 많아, 뭐든지 말해.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였을까?
0: 보통 블럭 장난감 그쵸? 10만 원 정도일 겁니다.
1: 10만 원 정도일 거야, 진짜. 네.
0: 애한테 그 이상 사주는 것도 버릇이 안 좋아지니까.
1: 아하, 그렇죠? 근데 애는 집을 달래네?
0: 네.
1: 할아버지 집 명의 이전하면 안 돼요? 느낌 아니야, 거의. 네. 김화정님, 제가 주차하다가 문 한쪽에 벽에 이렇게 긁혔어요. 이렇게.
0: 아이, 살살하세요. 지금 마음 아프니까. 그러세요.
1: 남편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자기 하는 거 보라고 그러더니.
0: 네네.
1: 제가 긁은 자리를 지가 아예 우그러뜨렸어요. 남편의 허세로 결국 문 한 짝 갈았답니다.
0: 아하.
1: 아하.
0: 호미도 나갈 거야. 가려
1: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왜 남편분이 그렇게 막, 꾸중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바탕이 돼 있을 분이.
0: 이분도 이 정도 상황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한 1년 차인가?
0: 아내분이 집어넣기를 호되게 집어넣어놨는데 네네. 대충 나오면 될 줄 알았던 거지.
1: 아, 그냥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군요. 이렇게 들어갈 때 긁었어. 네. 주차할 때. 근데 이걸 빼야 되는데 네. 초보들은 이걸 요령 있게 각도로 맞춰가지고 그냥 못 빼니까 그윽 하고 나오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남편이 아마 진짜 문천식 씨 말대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많이 네. 박힌 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0: 그렇죠. 이렇게 안 당해본 거예요, 이분은. 네. 한 25면 될 거를 네. 예, 200 나갔습니다.
1: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다. 예. 보험 할증. 옆에서 이러면 진짜 너무 얄밉겠다.
0: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보험 할증.
1: 진짜 이런 쪽으로는 정말 단독이
0: 저는 팩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보. 예,
1: 같은 방송은, 정보를 알려
0: 방송은 정보예요.
1: 진짜 밉상으로 알려주는 건 예. 진짜 군대 탑인 것 같아.
0: 자, 9561님. 남편이 채소 키우고 나무 키우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수박을 심어놓고서는 사과만한 크기로 자라면 사진으로 찍어요. 근데 그냥 아주 그 줌을 있는 대로 땡겨가지고 엄청 커 보이게 찍은 다음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 톡으로 막 자랑을 해요. 그래 놓고서 이런 거 많으니까 먹으려면 가져가. 이렇게 톡을 해요. 아하. 근데 아무도 안 와요.
1: 이제 줌 땡기는 게 퍼진 거죠, 소문이.
0: 아.
1: 저거 줌으로 땡긴 거야, 이렇게.
0: 그쵸.
1: 어떤 쇼핑 사이트에서 사면은 그렇게 줌으로 땡겨가지고, 실제보다 커가지고, 믿고 사잖아. 그러면 오면 미니어처가 와.
0: 네, 속아서.
1: 그죠. 요즘 그 유행하는 사진들, 쇼츠 보면은, 네. 그 사이트에서 샀는데, 강아지 뭐 바리케이트 뭐 이런데, 정말 다 요만해, 손바닥만해.
0: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 됐죠. 후기를 봐야겠다.
1: 그렇죠.
0: 네, 내 돈 내 산 후기를
1: 맞아요.
0: 보죠.
1: 맞아요. 네. 최고로 웃겼던 건 마스크팩이었어. 네. 거기서 마스크팩을 샀는데 이마 한가운데 정동담존의 복점처럼 마스크 크기가 네. 엄지손톱만 한 거야.
0: 너무 작았다.
1: 그거를 누가 이렇게 붙이고 찍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네.

0: 1085님. 아, 우리 배 연우님 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순서대로.
0: 남편이 매운 건 잘 먹는다고 짬뽕에 그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네네. 제일 매운 거.
1: 네.
0: 그걸 넣고 먹었어요. 다음날 출근 못했죠. 화장실 가느라. 아, 청갈래 망갈래였겠다. 아래쪽이. 아유, 베트남 고추 진짜 매운데.
1: 그 악마의 고추들이 있거든요. 매운 거.
0: 이게 뭐랄까, 식감이 그냥 매운 걸 떠나서 약간 그 폭죽 가루 삼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나나나나막 터지는 느낌.
1: 고통스러운. 그 코스비 지수인가 있잖아요.
0: 아, 맞아.
1: 그게 보통 뭐 만, 이만이어야 되는데 막 10만, 20만 이런 게 있어요.
0: 아, 이건 너무 자학 아니에요? 그거
1: 그렇죠.
0: 드시는구나.
1: 아유,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셨어, 그래.
0: 어쨌든 매운 거 잘 먹는 분이니까 도전을 하셨겠지. 저희 같은 이제 맵찔이들은, 전 이제 맵찔이가 됐거든요.
1: 아, 제가
0: 도전을 하지도 못해요.
1: 무식을 뽐냈네요.
0: 아, 코스빌이 아니라 스코빌 지수. 예, 저도 예. 몰랐어요.
1: 방송은 정보예요.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0: 쥐가 틀려놓고. 정색을 하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아, 웃기다.
0: 어, 기세야, 기세. 예. 틀려놓고도 저렇게 뻔뻔하면 내가 살짝 실수했나 싶어. 예. 자, 1085님.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 갔어요.
1: 오, 파인다이닝 막 이런 거. 네네.
0: 웨이터가 네. 스테이크 굽기를 물어봐가지고 레어로 달라고 했는데 네. 너무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다시 바싹 구워달라고 부탁했네요.
1: 네.
0: 남편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1: 아,
0: 아 레어면 거의 생고기죠.
1: 그렇죠.
0: 네. 레어면은 거의 육회지 육회.
1: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레어를 먹는 데서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왜. 근데 레어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정육점에서 바로 떼왔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0: 어우, 잡은 것 같던데.
1: 네.
0: 그 드라마 보면은 조금 어둠의 세력들, 뭐 이런 파워,
1: 네.
0: 흑화되는 네. 느낌을 표현할 때 막 피가 뚝뚝 떨어진 걸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칼로 이렇게 썰어서 그 네. 칼로 찍어서 막 먹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무식하게 막 먹잖아요.
0: 어. 그래서 저는 레어가 상징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데.
1: 좀 잔인한 느낌이 있구나.
0: 잘 드시는 분들은 또 레어를 잘 드시니까.
1: 그래요.
0: 웬만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레어 요구하면 안 돼요.
1: 근데 미디엄 레어가 맛있는 거라는데, 아우,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0: 네. 약간 잘 익힌 듯 미디엄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나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김용화님.
1: 사위가 자모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하면 허세를 떨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아 됐어 나 필요한 거 없어 했는데 그날은 나 명품 가방 했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허풍이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일까 아니면은 그 허세가 좀 꼴뱅이.
1: 그렇죠. 그게 꼴뱅이.
0: 네. 멈추게 하려고.
1: 하도 그러니까, 그죠?
0: 어,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나? 그렇죠.
1: 명품 가방 비싸, 300만 원 넘어요?
0: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아,
0: 우리가
1: 종류가?
0: 이렇게 채널 아, 쪽 있잖아요.
1: 예, 예.
0: 예, 그거는 이제는 천 단위를 넘기 때문에.
1: 천만 원이나요, 가방이?
0: 예. 그렇더라고. 그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게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포상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샀대요.
1: 네. 예.
0: 나중에 이제 모시는데 비가 막 왔는데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는데 예, 가방에 우비를 입히더라고요. 본인은 머리가 물미역처럼 젖어도
1: 나는 다 젖어도
0: 가방은 젖히면 안 된다.
1: 아.
0: 그래서 가방용 우비가 따로 있어요.
1: 진짜로?
0: 네네네.
1: 야 그렇군요. 예.
0: 그런 거죠 뭐.
1: 그렇게까지 모시진 않을 겁니다 저는.
0: 어 왜요?
1: 안 살 거거든요.
0: 아, 네. 아주 현명한데.
1: 1163님, 저는 99학번입니다. 아, 80년생 잔남의 뜻인가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축제 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참고로 4년 연속 1등 한 사람이거든요. 그날은 1700cc 원샷, 목구멍을 활짝 열어줬겠던 그 시절입니다. 저한테 캔 콜라는 한 모금 정도거든요. 우습다는 거죠.
0: 아하.
1: 네, 술만 먹으면 그게 뭐 자랑이라고 100번을 말한다 제가.
0: 아.
1: 네, 그게 무슨 허세입니까 그게? 그죠? 네.
0: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1: 네, 1700cc 원샷을 때렸습니다, 제가.
0: 이런 기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그게 가능할까라고 믿어.
1: 예. 네, 그리고 선생님, 당시에는 20살이었잖아요.
0: 네.
1: 지금 47이세요.
0: 이젠 네. 물도 한 캔 못 먹어. 기도로 흘러. 조심해야 돼.
1: 기도까지 안, 입으로.
0: 아, 그치. 입 밖으로 반이세요.
1: 입으로 흘려요, 물이.
0: 귀여울 때가 있어요, 허세가. 네. 오늘은 요 정도는 귀여운 걸로.
1: 예. 네.
0: 인크레더블의 노래 들을까요? 네. 오빠 차.

0: 네, 오늘 주제가 허세가 몸을 지배할 때인데요. 네. 7128님 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육상부여서 딸내미한테 야, 아빠 달리기 선수였다? 라고 허세를 좀 부렸는데요. 딸 운동회 때 반 대표 아빠로 달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의욕이 앞서잖아요. 냅다 꽈당했습니다. 딸내미 울고불고 난리 났었네요.
1: 아... 예. 딸도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었겠죠. 부풀어 올랐겠죠.
0: 우리 아빠 1등일 줄 알았지.
1: 예, 육상 선수라고 오니까 좀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아빠 심지어 잘 못 걸을 정도로.
0: 아버지 완주라도 하지.
1: 의욕이 앞서면 다리가 꼬여. 어쩔 수 없어요.
0: 예.
1: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기절한 척 하시죠. 이게 좀 덜 창피하지 않을까? 아빠가 빈혈 있어 이러면서.
0: 우리 아버님 학생이 아닌데 양호실 간 거잖아요.
1: 자, 그날의 정황에 대해서, 그날의 네. 수치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죠.
0: 예.
1: 달리기 통신원?
2: 예,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달리기 통신원 우상석입니다. 학생 때는 육상부였어요. 대회 나가면 일상도 하는 선수였는데요.
0: 아.
2: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딸 운동회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허세 좀 부리다가 준비 딱 하자마자 바로 넘어졌어요. 딸은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와이프는 어이없어서 하더라고요. 세월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지금까지 달리기 통신원 우상석이었습니다.
0: 네, 우상석님 안녕하세요.
1: 네, 고생하셨어요, 우상석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시작과 동시에 누우신 거예요?
2: 그때 총 쏘자마자 땅 하자마자 빵. 얼른해. 옛날에 육상부
1: 예.
2: 딱 하면 바로 땅 하자마자 바로 출발하잖아요.
1: 그렇죠. 총알처럼 튀어나갔잖아요. 네.
2: 옛날에 그 기억이 있었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0: 예.
2: 아. 네, 맞습니다. 다리가 꼬였는지 아, 의욕이 앞섰는지.
1: 꽝꽝.
0: 그 육상선수 하창시를 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 그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0: 와, 몇 년 하셨네요.
1: 우상석님 그 꽝 넘어지셨잖아요. 넘어지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네. 일어나서 다시 뛰셨어요.

0: 아, 좀 별이 좀 이렇게 돌아서 별이 보였어요.
1: 아, 그게 또.
0: 근데 어쩔 수 없이 뛰어야죠.
1: 그렇죠. 뛰긴 뛰어야죠. 예. 네.
0: 꼴등 했습니다. 꼴등.
1: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주셨으니까. 예. 네. 네. 딸이.
0: 예, 딸이에요. 그날. 미쳤어요.
1: 예, 많이 울고불고 그랬나요?
0: 예. 네. 아빠가 달리기 선수다고 또, 반에 애들까지 애들한테도 달리기하고. 우리 아빠 네. 옛날에 육상부였어서 상장도 있다고.
1: 와. 아주 없는 말을 하니까
0: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2: 상선 이제 그 일은 따님은 다 잊은 거죠?
0: 지금 다 잊었죠. 나성인이 됐으니까.
1: 그렇죠. 예. 아니 우상성님이 또 다른 종목에도 나가셨어요 그날?
0: 아니요. 아 그때 줄다리기.
1: 아 줄다리기는 어떻나요?
0: 줄다리기는 이렇게 그 반 뭐 남 2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운동화 벗겨진 것 같은데.
1: 아버님 지금 중요한데 달리기로.
2: 아버님 괜찮으세요?
0: 예, 네, 괜찮아요. 그냥 줄다리기 할 때 앞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1: 아 아버님 아 재밌으시네.
2: 아 흙바닥이랑 많이 친하시네.
1: 바쁘셨네. 네. 네.
2: 아버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그 서력을 푸시죠. 네.
0: 누구한테요?
2: 사랑하는 사람들, 따님이나 뭐 가족들한테. 땅바닥에 나서 없잖아요.
1: 예, 아직 못 일어나시고. 흙 털고 우리 아버님.
0: 여보,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도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잘 컸으니까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2: 아이고.
1: 아주 열심히 네. 살아오신 그 역사가 네. 느껴집니다.
2: 그리고 목소리에서 네. 너무 선함이 느껴지십니다.
1: 그러니까. 네. 혹시 술.
0: 아유, 감사합니다.
1: 술은 드세요? 잘 드세요?
0: 아, 술을, 하, 이거 비밀인데.
2: 네네.
0: 집사람하고 딸하고 예. 집에서 한 예. 5일 정도 먹나요?
2: 예, 그러세요?
1: 5일 정도. 드신다고요? 술을요?
0: 네, 네. 그 대신 저는 뭐냐. 친구들이나 애식을 안 합니다. 그 집에서
2: 안 하고,
0: 예, 네, 애식을 안 하고 딸하고 네. 집사람하고 같이 뭐 닭 매운 닭발이라든지
2: 반주하시는구나.
0: 반주.
1: 아, 즐기는 아, 정도면.
2: 그럴 수 있죠.
1: 예예. 네. 예.
0: 아 근데 그 즐기는 정도가 한 소주 6병. 예.
1: 아, 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구나.
2: 네, 땅에 많이 엎드리시겠네요. 네,
1: 예. 궁금했던 거는 그 운동회 할 때 우리 네. 아버님들이 네. 약간 이제 약주를 하셔가지고 달리기 출발 안 되고 그런 분들 꽤 있었거든요.
0: 네. 네. 아, 예전에는 그 막걸리 네. 그때 먹고 달리신 분도 있었지요.
2: 아버님 혹시 퀴즈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예예. 네,
2: 퀴즈
0: 준비했습니다.
2: 네.
0: 자, 이건 진짜 허세가 아니고요. 달리기 말고 또 잘하는 게 있는데요. 네. 과연 무엇일까요?
2: 네.
0: 1번 앞구리기, 2번 제기차기, 3번 딱지치기.
2: 축하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 굉장히 잘하신답니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킥그룹 스마트 라디오인이 무료입니다.
1: 네, 네 아, 문천식 씨 조롱에도 꿋꿋하게 방송을 진행시켜주신 네,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아, 선물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업으로 타!
4: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6: 키움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0: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S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S. T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7: 아, 우리 우상선님이 실제로 굉장히 잘하시는 게 있군요.
8: 있네요. 네. 달리기 통신원이 달리기 말고 잘하는 2번 제기찾기가 정답이었습니다.
7: 김세주님, 3388님, 2308님 맞추셨는데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래요. 엄청 잘하신대요.
8: 하기 싫고 놀리고 조롱하고.
7: 봐봐, 써있잖아요. 제기차기를 100번씩 하신대요.
8: 에?
7: 저도 10번은 차지만 100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 진짜요?
7: 예.
8: 근데 우리가 보진 못했으니까.
7: 하지 마.
8: 아버지, 스타트할 때 넘어진 거랑 비슷한 실수를 또 하시면 안 될 텐데.
7: 예, 예.
8: 자, 예, 감사드립니다.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7: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다섯

0: 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강제 징집돼 전투에 참여한 대구 경북 지역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당시 17세였던 명주 풍기읍 박태승 씨 등 원고 4명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4년 소년병들이 법적 근거 없이 병역 의무를 부담해 생명권 침해와 학습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봉화군 소천 면사무소에서 악성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공모수행 중인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제복 공무원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재심의를 권고했습니다. 숨진 두 공무원은 재해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돼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되긴 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비해 관련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경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5선의 포항 김희수 의원과 4선의 문경, 박영서, 경주, 배진석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이 초선으로 구성된 만큼 관례처럼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의장 선거 전날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사실상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도의회는 오늘 의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원고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경산자인학교에서 2016 경상북도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50여 명이 참가해 가죽공예와 바리스타 등 12개 종목에서 직업기능과 실무 역량을 겨룹니다. 대회 우수 입상자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 경북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문경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인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자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제10대 문경시의회는 다음 달 6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뒤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4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책, 영화, 춤, 무대, 보스턴 고사기까지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요. 혼자 알기 아까워서 영상 찍어 올리다 보니 어느새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늘리고 또 나누는 건 나를 더 선명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 책 제목도 저 재밌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든요. 재밌고 좋은 거 있음 주위에 막 알리세요. 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천지가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짱쌤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예.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아, 이런 문자가 도착했어요. 박세령님. 사무실에서 몰래 듣다 빵 터지는 코너. 크크크크크크 하시면서.
0: 아, 감사합니다. 큰 칭찬이죠.
1: 이게 예. 민담과 만담이 묘하게 몰래 들어야 맛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걸리지 않으시게.
1: 대놓고 듣기는 좀 수치스럽고.
0: 어. 예. 오늘은 어디 쪽 겁니까?
1: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로 떠나볼 겁니다.
0: 서아프리카 니제르요?
1: 예, 그렇습니다. 공용어가 프랑스어래요.
0: 불어를 쓰는군요.
1: 네네. 오. 그나마 조금 익숙한 언어잖아요.
0: 익숙뽕?
1: 자. 뽕?
0: 익숙하다 그거죠.
1: 아, 네. 익숙뽕. 이스봉 이런 예, 거. 예. 그 프랑스어에 시봉, 스봉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어, 그 예. 익숙뽕.
0: 예, 예.
1: 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대와.
0: 민담 만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 되고요.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저축은행 중앙회.
1: 환인제약.
0: 빅토스.
1: 청운아이스.
0: 삼성증권.
1: 데이펙.
0: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46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제르의 민담,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봉조, 마크세 보고. 예, 옛날 자신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허구한 날 그냥 힘자랑을 하는 허풍쟁이가 살았어요. 그는 힘자랑을 하기 위해 매일 숲에서 나무 한 그루씩을 쭉쭉 뽑아들고 다니며 거들먹거렸죠.
3: 아, 오늘 이 나무가 좋겠어.

0: 왜왜 마소 내가 바로 천하장사스 봉 몽실 통통 사나이 중에 사나이
1: 봉봉 통통한 내 여봉봉
0: 봉봉
1: 내세 이 나무로 뭘 하려는 거 좋아?
0: 저녁 먹고 있으시오 세트방
1: 아유 허풍쟁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진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냐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계속 허풍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0: 농농!
1: 이따위로. 그러던 어느 날 허풍쟁이 아내가 이웃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너 도라방 너무 무겁소. 누가 좀 도와주면 참 좋겠고.
2: 어우 마담 우리 집 꼬마가 힘이 따봉봉해서 나와 함께 가면 우리 아이가 물을 길어주봉.
1: 오랄라 그게 정말이 좋아 맥스버그 그대 집이 어디라옹?
2: 어우 우리 집 조산윙.
1: 허풍쟁이 아내는 이웃 여인을 따라 나섰어요. 여인의 아이는 등에 업고 다닐 만큼 작고 어렸지만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두레박을 슬슬 당겨 올려 물을 가득 채워주는 걸 보며 깜짝 놀랐지요. 올랄라 어서 스벨론 베베. 아 이거 욕 아니고 그러니까 쌍할생긴 남자아이가 힘도 장난 아니스 봉봉.
3: 아,
1: 다들
3: 뭐...
1: 놀랐어와? 스벨론 베베 많이 놀랐어와? 잘생긴 남자아이.
2: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랐어 봉. 힘은 우리 여봉봉이 더 세시 봉.
1: 아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남편이 세상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허풍쟁이 아내는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본 모든 걸 말해줬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이 허풍쟁이 남편은 다음날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0: 됐습니까 까르띠에? 나는 진짜 사나이 중 사나이를 만나러 왔어 봉.
4: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아빠 지금 코끼리 사냥 나갔었고 밤늦게 나들었어 봉.
0: 알겠도. 그럼 너네 오빠 아니 아빠 올 때까지 아저씨랑 혹시 팔씨름 한번 해봐서.
4: 오이 어른이라고 봐주지 않겠고. 자 그럼 엉 두 하 하 두 셋
0: 아빠 저 스멜롬 베베
4: 잘생겼다고?
0: 욕 아니고 잘생긴 아가 힘이 따봐서.
1: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콩콩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0: 이게 무슨 소리죠?
4: 빠빠가 오고 있도와 아저씨는 어서 숨었으봉.
0: 대체 왜 그러세봉?
4: 몰라라 사실 우리 아빠는 하루에 코끼리 열 마리 잡수봉.
0: 열 마리?
4: 사람도 잡수봉. 아저씨 한 입에 쌉쌉 오케이 봉고스.
0: 오랄라 사람 살려주봉.
1: 집으로 돌아온 꼬마 장사의 아빠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사람 냄새를 맡은 거인은 구석에 숨어있던 허풍쟁이를 단숨에 찾아내 잡아먹으려고 했죠. 허풍쟁이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0: 와다다다다다 걸음 안 나서려고.
1: 정신없이 줄행랑을 치던 허풍쟁이는 이번에 바오밤 나무 아래에서 코끼리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는 숲속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0: 울랄라 여기도 건인수봉.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5: 너의 무너미 걱정 마시고 남편 식심아 보해 사람 안 먹어 보해.
0: 아 사람 안 먹어? 저 말이 수봉 그럼 나 좀 살려주봉.
5: 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0: 아,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거인이 나를 잡아먹으러 쫓아내고 있어 봉. 그러니까 나 좀 숨겨주방 방.
1: 그러자 숲속의 거인이 허풍쟁이를 끌어당겨 자신의 다리에 숨겨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드디어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나타나 숲속 거인 앞에 나타납니다.
6: 야, 이 다리 밑에 숨겨놓은 사람 빨리 내놔둬. 내 앞에 다소 내놔.
5: 놈, 얘는 내 거라 못 죽여둬. 이건 식용 아니다. 관상용에 둬.
6: 아, 지금 딱 눈에 띄는데 지금. 쟤는 내가 아까 신발라놔버로 빨리 그놈을 넘기지 않다. 그럼 너도 가면 안 되겠어.
5: 자신 있으면 수봉 나랑 한판 뿌듬보수와 뚜루와 뚜루들.
6: 너 열받게 하네. 쟤들 뚜루지. 좋아 대결을 신청한다.
1: 그러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버럭 화를

0: 며 숲속의 거인에게 덤벼들었어요. 둘은 서로 엉겨 붙어서 막 하늘에 올라가서 막 불같이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 천둥이 막 생겨났어. 야, 이건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와 숲속의 거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내는 그런 소리였어요. 멍하니 싸움을 지켜보던 허풍쟁이는 문득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걸 깨달았죠. 얼른 집으로 36개 줄행랑을 칩니다.
1: 여보, 여보, 뭐, 나왔어. 겨우 살아 돌아왔다.
2: 올랄라, 봉봉, 여봉봉.
1: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그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하루에 코끼리 열 마리 잡았어. 사람도 잡아버려. 나 한 입에 잡아 꿀꺽 하려고 막 쫓아와, 봉봉.
2: 올라, 여봉봉. 그래서 너가 당신한테 뭐라 했어? 당신이 힘이 세든, 권력이 따봉이든, 부자든, 거지든, 허풍쟁이든, 세상에는 여봉봉보다 잘나고 훌륭한 누군가가 반드시 입산뱅볼.
1: 아, 그래? 아, 미미, 이제 알았어. 뭐.
2: 이제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서 보아. 세상은 그런 것도 와. 알았어?
1: 미미, 앞으로 겸손하게 살 거야, 뭐.
0: 왜? 그리하여 그날 이후 허풍쟁이는 절대 잘난 척 하지 않고, 나대지도 않고, 겸손하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답니다.

0: 네, 듀스의 약한 남자였는데요. 저희는 감기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1: 네. 아, 낯을 드셨냐고 우리 6502님이 네. 혀가 너무 돌아간다고. 이게 이제 서아프리카고 프랑스어가 모국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랑스를
0: 불어로 한번 네. 꽁트를 꾸며봤습니다.
1: 둘 다 제외국어 프랑스어라서.
0: 예.
1: 어? 어? 어? 어? 갑자기 웬 브랜드 이름 스쳐갔는데? 잘못 들었나? 어? 어? 사요사님이 맞아요. 배고프셨나 봐요.
0: 네, 뭐 몇 개 넣었죠. 네. 눈에 띈다부터 해서 뭐 까르띠부터 해서 많이 넣습니다.
1: 뭐 하여튼 들 수 있는 거 약간 예. 꼼데 갸송 이게 예. 작은 소년이라 뿌띠띠압을 악마 작은 악마 어. 이런 있어요.
0: 몽쉘 텅펑 이런 것도
1: 몽쉘 텅펑
0: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양념으로 그죠. 근데 교훈 잊지 않으셨어요. 3052님 예나 지금이나 겸손이 미덕이지요.
1: 어, 예.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진짜 교훈이 많이 예. 들어오고 있어요. 0390님도 잘못된 허풍 하나에 복숨 날아갈 수 있다. 다들 허풍 떨지 맙시다.
0: 맞아요. 네. 0390님. 나이가 못하는 어른은 행동도 어리석다.
1: 8584님. 자만은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꼬리를 빨리 내리는 것도 승자다. 그럼요. 꼬리를 빨리 감아가지고 위험으로부터 자신 몸을 지켜야 돼요.
0: 맞아요. 최경란님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를 쓰던 결국 찾아야 되는 것은 조강지처뿐 아니죠. 와우.
1: 최경란씨 굉장히 그 모든 장품을 모아가지고 문장 하나를 구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풀까요?
0: 미마사 퀴즈! 오늘은 니제르 민담을 들어봤으니까 니제르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1: 우리나라 땅의 13배가 넘는 니제르는 전체 땅의 3분의 2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동지방에서 시작하여 북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막은 니제르에 와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 사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혹시 니제르가 나이지리아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보기 드릴게요. 1번 사하라 사막, 2번 아라비아 사막, 3번 우유니 사막.
1: 예, 정답 네.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아,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는 어떤 거 들을까요?
1: 이상우 씨의 노래입니다. 오, 사라.
0: 힌트군요.

0: 네.
1: 네, 민만사 퀴즈. 니제르는 이 사막 남쪽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0: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9956님, 1번 사하라 사막이요. 요새 너무 더워서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1: 박엄수님도 사하라 사막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있어요. 가구 배송하고 파주에서 집 가는 길인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하셨어요.
0: 그리고 무식한 문천식이 찾아봤더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붙어있네요.
1: 네. 네,
0: 니제르 밑에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1: 수도가 니아메.
0: 미안해. 잘 모르는 국가에서 알아봤습니다.
1: 다 프랑스령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프랑스가 오래도록 지배했었네요.
1: 네. 자, 어쨌든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5분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죠.
1: 근데 네. 이제 바야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렇죠. 그런 계절이 왔어요.
0: 근데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냉면 드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속이 차져요.
1: 예. 가르치려고 그래, 매 순간.
0: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송은 정보.
1: 그리고 누구도 다 아는 거를. 7살에도 아는 거를. 그렇게 정색을 하고 가르쳐.
0: 배탈 납니다, 여러분.
1: 진짜.
0: 예, 조심하셔야 돼요. 네.
1: 그 애기 키울 때도 보통 아빠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가르쳤죠.
0: 아니, 와이프가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나와서 하는구나.
0: 예, 집에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1: 더 통제해 주세요, 이라씨. 진짜, 우리를 위해서.
0: 들어가면 와이프로 남은 정선이 그렇게 나를 잡아싼다 그래.
1: 야, 굴레다, 굴레, 네. 진짜. 자,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5: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3099님이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옛날 팟캐스트 듣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걸 들었어요.
0: 뭐죠?
1: 손 변호사님이 지라시 첫방 하시는 걸 들었어요.
2: 와.
1: 2017년 2월 7일에 첫방 하셨습니다. 대박.
2: 와. 와. 거의 10년이네요, 진짜.
0: 저희가 야. 계산을 해보니까, 변호사님. 예. 저희와 함께 하신 지 3,424일째.
2: 우와.
0: 그러니까 준 10년. 네, 그렇죠.
2: 아니,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두 분과 함께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두 분도,
1: 맞아요.
2: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 저희가 예. 1월 중순인가 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같이 시작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때 약간 좀 설렘과 뭐 젊음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저 나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2: 네네. 야, 이렇게 10년 가까이 함께하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0: 진짜로
2: 네네.
1: 감사합니다.
2: 청취자분들이 또 계속 네.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 덕분에 또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1: 예, 6천일 찍게 우리 변호사님이랑
0: 그렇죠. 네. 네.
1: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0: 꾸준히 올해도 변호사님도 힘내주시고요.
1: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문미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텃밭을 마련해 작물을 몇 가지 키우고 있어요. 저희 밭 언덕 위에는 벼농사 짓는 논이 있고요. 벼농사 시기가 되면 논에 물을 가두잖아요. 문제는 그때 논에 가둬놓은 물이 막 언덕 밑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텃밭이 다 젖어서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그동안 잘 커오다가 그 물 때문에 시들시들 죽어버리고요. 밭에 심은 감자도 폭삭 썩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논 주인을 찾아뵙고 얘기를 했죠.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다름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3: 네.
1: 예, 논에 물이 새가지고 저희 밭으로 이게 다 흘러내려왔네요.
3: 그런데요.
1: 아니, 그런데요라뇨. 저희가 고스란히 피해를 봤으니까 물이 어디서 새는지 점검하시고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이봐요.
1: 어머나.
3: 이제 내가 저 논 주인이 맡겼는데.
1: 아니, 저 바로 앞에 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3: 내가 우리 이거 안 꼈어.
1: 아, 예, 예.
3: 그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1: 네.
3: 이제 나는 딴 사람한테 땅을 임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내 소관은 아니지.
1: 잠깐만. 아니, 땅 주인 아니세요?
3: 맞는데.
1: 아, 그럼 어르신이 책임져야죠.
3: 이제 내가 모르는 일이야.
1: 뭐를 모르신다고요?
3: 아유, 몰라.
1: 예?
3: 아유, 나 바빠요.
1: 아니, 어르신.
3: 말 걸지 마.
1: 아니.
3: 가시오.
1: 어머.
3: 가시라.
1: 어머, 세상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말고 실제 그 논에 벼농사 짓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똑같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3: 아휴,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해.
1: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3: 아유, 몰라. 난 땅주인도 아니고 경작만 하는 거야. 나는 경작만.
1: 아니, 근데 어쨌든 직접 논에 물을 대신 건 맞는 말이잖아요.
3: 아유, 다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 주인이랑 만나가지고 그 주인 양반이랑 해결하셔야지. 그냥 농사만 짓는 거야, 이거는. 나는.
1: 아, 이게 그쪽 책임이 아니라고.
3: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0: 어떻게 해야 돼요?
1: 진짜 온열에 팔이 쫓듯 그렇게.
2: 아 진짜. 아, 좀 너무 무례할 정도로.
1: 온열감 느껴지게 쫓겨났었다.
2: 그 변호사님 지금 네. 땅 주인도 그리고 네. 이게 농사 누구신지 모르겠네. 이분. 네 이분 서로 모르겠다.
1: 네. 진짜 배째라지 뭐.
3: 네. 이게 농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주인과 토지 소유자와 또 실제로 농산을 짓는 사람 사이에 네. 이게 뭔가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네. 오늘의 이 권리 관계는 또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네.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게 약간 감점 요소입니다.
1: 아, 너무
3: 연기를 너무 잘하셔요.
1: 그리고 저는 오늘의 연기는 네. 그 논에 물대는 그분이 더 싫어요. 아. 그 할아버지보다. 가라고
2: 덥다 가라고 이분은 이렇게 만사 귀찮아 지금.
3: 아, 근데 만사 귀찮은데 어떻게 또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농사 질 힘은 또 있나 봐.
2: 먹고 뭐 포도초에 그냥 하는 거 그냥.
1: 말도 너무 성의 없이.
2: 저렇게 아주 더워 좀 아우.
1: 별로야 진짜 별로.
3: 네, 지금 이 소유자와 점유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2: 그렇죠.
3: 와 이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실제로 좀 불리해 보이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자, 민법 221조인데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라고 좀 복잡하게 돼 있죠.
2: 한자로 뜻이 어렵네요.
3: 아, 그렇습니다. 근데 풀어 보면 좀 간단해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윗집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뭐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뭐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윗집에서 일부러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뚝을 만든 거예요. 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게 아니라 네.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물이 어딘가로 이제 새어나온다. 그리고 이 물을 너무나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또 갑자기 확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텃밭 농사도 망치게 된 거고 감나무도 죽게 된 거고 감자도 썩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은 적어도 아니다. 뭔가를 만든 거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어갈 수 있겠고요.
2: 예.
3: 그러면 법적으로 뭘 근거로 삼아야 되느냐. 일단 그 위에 농사를 짓고 뚝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 또 토지의 소유자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대응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네. 네. 소유자와 점유자 두 명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1: 둘 다 책임을 회피하지만 사실 네. 둘 다 책임이 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1: 그쵸.
3: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요. 뭐 논둑도 그렇고 또 농사를 위한 물 저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담을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축대를 만들다거나 이렇게 윗집에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2: 네.
3: 그래서 우리 법은요 단순히 손해배상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해 주시오. 라고 하는 소송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윗집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2: 예.
3: 그리고 그러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 문미경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 정말 윗집에서
2: 예.
3: 무엇을 해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물이 내려와서 농사가 망한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2: 증명을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3: 네네. 미리 좀 단순한 짐작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비가 있어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1: 네.
3: 저희가 이 농촌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깐깐하게.
1: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시비를 너무 가리면 또.
3: 네, 법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설령 그 소송에서는 이겨도, 그 외에 더 잃는 게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좀 마음에 걸려요.
1: 그러니까 사실, 시시비비를 떠나,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다른 포인트로 읍소를 하면, 네. 오히려 어려웠던 일이 좀 잘 풀리기도 하니까.
3: 그러니까요.
1: 네, 그 한번 예. 살짝 파고들어서, 예,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는 결과를 좀 예. 네,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2: 막걸리 한 두 통 사갖고 하죠. 네. 그죠? 대화를 신청해 보는 게.
3: 그 정도로 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1: 네. 차라리
3: 예.
1: 진짜.
3: 그러니까요.
1: 정말 그냥 그런 인간미에만 예. 의지할 수 있다면

0: 그나마 땡큐 거죠.
1: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문민경님께서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1: 이제 예. 그러니까요.
2: 네, 예. 좀 얼러서 좀 어떻게 예. 해야
1: 될까요? 법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0: 맞아. 이게 참 법으로는 명백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활용할 수 없을 상황이 와요. 네.
2: 주변 지인 중에 가장 싹싹한 사람 데려가서 같이 잘 좋게 그죠? 예, 봤으면 좋겠어요.
0: 그런 거. 문진식 씨는 이런 일에 활용 참 잘 돼요.
2: 예, 좋았어요. 저는 어른들 얘기를 잘 듣거든요.
0: 오. 예. 그리고 술을 예. 좋아하니까 또 술이.
1: 아예 술 좋아하는 분들끼리는 또 술 한잔 하면서 얘기가 잘 통하죠.
2: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1: 네.
0: 술을 드시다 그쪽으로 홀랑 넘어가가지고 야 듣고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1: 아 예.
0: 어쨌든 오늘 손수 변호사님 조언 잘 들으셔가지고 네.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2: 힘내시죠. 예. 네. 네.
0: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 변호사님.
1: 오늘 물이 네. 주인공입니다.
0: 그렇죠.
1: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0: 아,
1: 그래서
0: 혹시?
1: 아 근데 또 너무 네. 대놓고 어? 위와 아래가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좀 뻔하기 때문에
0: 아마 그렇게 네. 하셨어요.
1: 아 그런가요? 네. 오늘부터 네, 약간 바꿔서
2: 네네.
1: 아 이 노래는 한 10년 저희가 두 분 진행하시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2: 뭐죠?
1: 생각이 드는데
2: 예.
1: 디바가 부른 업앤다운이라는 노래가
2: 우와, 있어요. 우와 맞아요. 이 노래 안 네. 틀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이것도 위와 아래이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2: 옛날에
0: 좋습니다. 디바예요. 업앤다운. 네.

0: 와, 오늘 처음 들으셨다는 분이 노래 나간 동안 문자를 주셨는데.
1: 아, 그래요?
0: 문천식 씨, 이거 파일로 저장하세요.
1: 우와.
0: 6605님. 정말 남자 진행자분 연기 너무 잘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0: 얼굴은 못 봐서 검색해봐야겠어요.
1: 예, 문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0: 여자 진행분도 연기 너무 잘하고 내가 70 넘은 나이에 웃네요.
1: 예, 예.
0: 지금은 라디오 시대로 갈아타야겠어요. 어서오세요. 웰컴.
1: 감사합니다.
0: 연기 사랑합니다.
1: 예. 정선희라는 여자분이랑 문천식이라는
0: 네.
1: 남자입니다.
0: 네네. 아, 오늘은 또 저희가 한 중 가장 또 참하게 진행한 건데, 이렇게 또 재밌게 받아들여주시니 내일부터 정말 네. 다소 걱정되겠네요.
2: 야, 이렇게 또 연기 칭찬 네. 들었으니까 네. 다음 아. 사연 연기 또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0: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1: 적당히 네. 하겠습니다.
0: 힘들어가고 들뜨는 순간 망하는 거야.
1: 알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덕분에 운영되고 있는 코너.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우리 문현정으로 의뢰주신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50대 이혼남입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좀 외롭고 힘들었는데 아직 21년도에 한 여성분을 알게 됐습니다. 편의상 정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희 씨는 저보다 12살 어리긴 한데 대화가 이게 굉장히 잘 통하고 이제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아, 그녀는 그 네일 아트 그 손톱 그거 하는 거 일을 하는데요. 당시 코로나 시기라 그 개인 출장을 다니면서 새벽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근면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예,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제가 뭐랄까 이렇게 좀 평생 지켜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저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가 이러는 거예요.
4: 오빠, 나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3: 뭔데? 괜찮아.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다 들어줄게.
4: 오빠. 나 빚이 있어.
3: 빚? 빚이. 그렇지. 있을 수 있지. 누구나 빚이 있을 수 있. 얼마 정도?
4: 4천만 원.
3: 그렇구나.
4: 오빠. 천만 원만.
3: 예. 아니요,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하니까 그 몸도 마음도 약한 정희 씨를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이자가 월 10% 정도 되는 그 불법 사채? 뭐 그런 거였으면서 저를 이렇게 막 독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채무를 빨리 해결하고서는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4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5: 야, 엄마 너 괜찮냐?
3: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 왜?
5: 야, 정희 씨가.
3: 내 여자친구 왜?
5: 유흥업소 직원이란다.
3: 뭐라고?
5: 아, 대신 몰랐나 보네. 지인이 거기서 봤대. 오래전부터 일했다던데.
3: 아, 충격적인 사실에 믿기지 않았던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희야, 너 거기서 일하는 거 맞아? 아니지? 잘못된 소문이지?
6: 맞아. 사실 오빠 만날 때부터 일했어.
3: 응?
6: 오빠, 근데 나 오빠가 생각하는 나쁜 짓은 안 했어. 진짜야.
3: 아, 야 됐고. 나는 너 이미 살아. 아, 야, 너 또 나한테 속인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줘, 빨리.
6: 오빠. 나 88년생 아니고. 77년생이야. 뱀띠.
3: 나랑 차이가 별.
6: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3: 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아예 모르겠다. 난 너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까. 야, 너 내가 빌려준 돈 다시 돌려줘라.
7: 아이씨. 아, 나 진짜 뭐래냐? 아, 도와줄 때 언제고 남자가 째째하게 왜 이러냐, 진짜?
3: 아니, 돌려.
7: 아, 꺼져!
3: 아니, 돌려. 야, 너, 예, 그렇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그녀에게 빌려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고. 저는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고요. 그랬더니, 관할 경찰서 담당관이 나이와 직업을 속인 거는 사기죄로 의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렵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제가 취하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고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묻자고.

0: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 사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1: 변호사님, 사랑을 빌미로 이런 짓을 또 가끔 하네요.
0: 네, 맞아요. 로맨스 캠 같은
2: 그렇죠.
0: 거죠?
2: 예, 네. 실제로 있어요. 예, 네, 꽤 많아요.
0: 아, 진짜 네. 어떻게 이래.
1: 아, 7천이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0: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네.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이제 변호사님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한번 취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고소 취하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아, 제발.
2: 재고소는 가능한데, 예. 과연 될까?
0: 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 네.
0: 가능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네. 이제 좀 많이 있다 이거죠.
2: 자, 우선, 네. 우리 익명의 청취자께서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를 네. 먼저 질문했잖아요.
0: 네.
2: 이거는 가능합니다.
1: 아.
2: 왜냐하면 우리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친고죄, 그래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고소 안 해도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 취소, 고소 취하했지만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요.
0: 아하.
2: 그래서 지금 아 고소 취하 다시 철회하면 안 돼요? 저 고소 취하고 다시 없던 걸로 물르면 안 돼요?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고소를 다시 하면 됩니다.
0: 아.
2: 명확해요. 고소하면 돼요. 다만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의 목적이라는 게 형사처벌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해서 피해 금액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과연 이게 돈 빌려준 건 맞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겠느냐. 이거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사기죄라는 게 돈을 갚을, 돈을 돌려줄 그런 생각도 없고 의사가 없고 또한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빌려야만 사기죄가 성립해요. 그래야
1: 아.
2: 예, 그래야 사기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1: 예.
2: 그런데 지금 그게 증명되겠냐 이거죠.
1: 아.
2: 물론 10% 월 10% 불법 사채 쓰고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거 뭐야 갚을 능력 없잖아. 근데 거짓말해서 빌렸어? 이거 사기죄라고 인정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1: 아, 예.
2: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혼자 증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0: 아,
2: 그렇다면
0: 아,
2: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증거들을 수집해서
1: 예.
2: 하나하나 수사기관 이 입맛에 맞게
0: 진짜?
2: 다 정말 숟가락에 떠서 이거 드세요라고 떠넣어줄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쉽지 않겠네,
0: 너무 속상하다
1: 이 과정이.
0: 진짜.
1: 아, 정말.
0: 아, 진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2: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0: 네.
2: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네요.
1: 아, 아쉽습니다.
0: 아유, 어쨌든 좀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 여기서 끝낼 수 있었다는 거가 오히려 네, 더 갈 수도 있었잖아요.
1: 네, 소개한 분들께 시스템 네. 캐스트 보내드리고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0: 네, 우리 손소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0: 네.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계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LG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밭을 메면서 부르던 용천검입니다.

0: 천하 제일 검을 용선검이라 한다는데 밭을 메는 농부들에겐 잘 벼려진 호미가 용선검이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사연자를 안타까워 계십니다. 고윤희님, 아, 돈 얘기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2: 아유, 신상숙님, 아이고, 진짜 나쁜 사람 하셨어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난 제일 질 나쁜
1: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셋을 키우는 외로운 남자를 이렇게 접근해서 사랑을 빌미로.
2: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뒤로 하고 저희 또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2: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5: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긴급

0: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의지 하나 때문에 이래야 하는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 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추진단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군구 한 곳씩 표본조사했는데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고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사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 4,500억 원 규모의 증권 예탁증권 DR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과 청주공장의 기계 장치 등과 건설,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오늘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팔탄 분기점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 중부지방 남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어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강연에서 물어봤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많이들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한다죠.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군가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한답니다. 피해자는 기억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기가 한 짓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기억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한테도 상처를 안 줬나? 혹시 나도 그 뻔뻔한 가해자 중 하나는 아닐까? 곰곰 짚어볼 일입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0: 12,000원과 10,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의 요구안입니다. 1,680원이란 차이가 언뜻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좁히기 힘든 양측의 절박한 현실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3%대를 웃도는 물가 상승 속에 최저임금이 밥 한 끼도 안 된다며 16.3%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벼랑 끝의 자영업자들에게 임금 인상은 곧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눈물이 뼈아프게 와닿고 있는데요. 노사의 간극은 크고 협상 시작은 예년보다 늦어진 지금 타협점을 찾아낼 공익위원들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중재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 저축은행.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6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의 선성현 문화단지 북콘서트 얘기를 안동시 공보과 김주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잘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교수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현재 비상대처 지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 후진 저희가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특히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국지성 폭우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2: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사고라든지 특히 이제 생명하고 직결된 어떤 응급 조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자체가 13시간 하루만이면 딸 수 있는 구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10여 년 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이 간담회를 통해서 운전면허 간소화를 발표한 다음에 50여 시간이 11시간으로 줄었고 그나마 2시간 들어서 13시간인데 뭐 호주나 뭐 이 독일같이 선진국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이웃나라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교육시간이 5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동차의 시스템도 배우기 힘든 상황에서 비상 대처 방법에 대한 거, 뭐 유리 깨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 어느 하나 배운 적이 없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비상 용품.

0: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1: 네. 네,
0: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는 걸 좀 한두 가지라도 숙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라디오 통해서 비상 상황 시 어떻게 하면 될지 배우시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추세긴 한데, 현장에서는 네. 잘 지켜지고 있나요?
0: 이 소화기에 대한 것들은 재작년부터 의무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신차 구입할 때 5인승 이상, 그러니까 모든 승용차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에도 탑재를 시키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없는 차가 상당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탑재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연기관차는 화재가 90% 이상이 엔진룸에서 생겨요. 그리고 확대되고 이 번지는 데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충분히 길어서 이 불을 끈다든지 좀 소화시키는데 또 이 피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네. 완전히 틀려요. 전기차는 소화기 가지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쓰는 게 아니라
1: 네.
0: 이 불이 시작이 되면은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탑승객 모두 안전한 이 장고 멀리 떨어져 나와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소화기가 있으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 쪽에 뿌려서 시간을 지체시킬 수가 있어요. 불을 끄는 것보다도
1: 네.
0: 시간을 좀 길게 지체를 시켜서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아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뭐 이 소화기 없으면은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ABC 소화기가 많다 보니까 이 소화기가 커서 운전석 옆에 두기 힘들고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1: 네,
0: 있거든요.
1: 많죠.
0: 근데 일부 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밑에 있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거기서 직접 요새는 이제 고성능 소화기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있으면은 그걸 꺼내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를 꼭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소화기 외에 차에 꼭 둬야 할 비상 준비물은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0: 제가 의무화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지금
1: 네.
0: 소화기 의무화도 제가 관련 자문회의 들어가서 그거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했었거든요.
1: 그러시군요.
0: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유리깨는 비상망치라고 보고 있어요. 유리깨는 비상망치. 지금 들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한 5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까예요.
1: 네.
0: 유리깨는 비상망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깨는 비상망치는 소화기 같이 트렁크룸에 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0: 네, 운전석 안에 운전자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안에 있어야 돼요.
1: 아하.
0: 그러니까 보통 도어트림 옆에 끼워놓거든요.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요.
1: 네.
0: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유리깨는 비상망치는 종류가 그 망치같이 생긴 게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써보면요.
1: 네.
0: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10대 중에 9대 이상이 이 틴팅, 썬팅이 돼 있잖아요.
1: 네.
0: 이 차가 튼튼하다 보니까 유리가 깰 때 직각으로 웬만큼 가격 안 하면 잘 안 깨집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깰 때는 꼭 유리의 한가운데는 잘 안 깨지니까 모서리 부위를 꼭 가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버스도 그렇고 가운데가 아니라 모서리를 직각으로 세게 가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1: 네.
0: 혹시 이렇게는 비상망치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뭐 이 여성용 힐 뒤꿈치를 가지고 때리면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안 깨집니다.
1: 아,
0: 절대로.
1: 아하.
0: 예. 그리고 이제 머리받침대를 뽑아서
1: 네.
0: 뒤에 이제 두 날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깨라는데 이거 거의 안 깨집니다.
1: 그 정도.
0: 이것도 안 돼요.
1: 아하.
0: 이것도 안 되니까 유리깨는 비상망치가 제일 좋은데 문제는 유리깨는 비상망치를 정품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데
1: 네.
0: 문제는 인증 기준이 없어요.
1: 아, 그럼 정품인 거 어떻게 알죠?
0: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1: 네.
0: 한 60, 70%가 불량이더라고요. 특히 그 유리깨는 모서리 부위가 45도로 돼 있는데 이 모서리 부위가 텅스텐으로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무쇠로 돼 있는 이 유리깨는 망치 무쇠로 돼 있으면요. 그 무쇠 부분이 무뎌지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망치 형태로 돼 있는데 때리다가 망치 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들 쓰시면 안 되니까
1: 네.
0: 혹시 좋은 거 좀 가격에 나가더라도 이거 일생 동안 쓰는 거 전혀 이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저희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이

0: 차가 이제 가족들마다 모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차마다 제가 이렇게는 비상망치 꽂아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한번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1: 네.
0: 근데 한 번이라 사용하게 되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명 구조 장치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는 비상망치 꼭 그 좋은 거 구입을 하시고 인증 기준도 정부에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
0: 이런 것들은 불량품도 워낙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는 비상망치 뒤에는 가위가 붙어 있어요. 가위나 칼날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1: 네.
0: 차가 전복이 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물에 빠지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을 때 유리깨야 되는데 안전띠가 얽혀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 안전띠. 네.
0: 예, 안전띠 때문에 탈출 못하는데 유리깨는 비상망치 뒤에 칼날이나 가위가 안전띠를 자르고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르라는 겁니다. 자르고 유리를 깨고 탈출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칼날에 대한 부분들 또 가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보시고
1: 네.
0: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뭐 문이 안 열린다든지
1: 네.
0: 물이 차오르게 되면 유리를 깨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1: 네.
0: 이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뭐 차가 전복돼 있으면은 더더욱 당황해서 깨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그런 유리 깨는 비상망치 가위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이제 안전 삼각대나 섬광등 있죠.
1: 네, 섬광등.
0: 이런 것들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북유럽에서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북유럽 쪽의 차에는요 뒷좌석이나 앞에 대시보드 밑에 글로우박스 쪽에 야광조끼가 있어요.
1: 야광조끼요?
0: 예, 야광조끼가 거의 의무화될 정도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1: 네.
0: 우리가 차가 고속도로나 한적한데 차가 갑자기 쓰게 되면은 사람이 내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 2차 사고로 사망사고도 여러 번 발생하거든요. 껌껌하니까요.
1: 네.
0: 야광 같은 게 더 그렇겠죠. 근데 야광조끼가 시동이 이 차가 중간에 서 있을 때 야광조끼를 입고 나오면은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광조끼 같은 것들도 같이 구비하는 경우가 북유럽 쪽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1: 네.
0: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서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만약에
0: 네.
1: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내 차가 멈췄으면 탑승자들은 네. 차 안에 있는 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게 안전한가요?
0: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1: 아하.
0: 나와야 되는데 보통 비상등 먼저 켜시고요.
1: 네.
0: 트렁크 여시면 더 좋습니다. 트렁크 열고 이 비상등 켜고 이 탑승객 모두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바깥에 가드레일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 2차, 3차, 4차선으로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2차 사고가 생기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그 나가는데 나간 다음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탑승객이 차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나가서 비상등 먼저 켜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나간 다음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속도로 1차선 같은데 휘어지는 구간에 차가 정지되면 비상등 켜더라도 뒤에 오는 차가 못 보고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사고 생기는 경우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뒷차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1: 네.
0: 또 앞차가 고장이 났는데 책임이 0%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대한 것들은 고장이 안 나게끔 본인이 차의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네, 무작정 비상등이고 나오면 되게 의무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심히 보시고 일단 탑승객이 모두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고요.
1: 그렇군요.
0: 특히 이제 지금 여름이 오면서 지금
1: 네.
0: 여름 비 이제 곧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1: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일단은 중요한 게 침수도로.
1: 네.
0: 이 집중 이 호우가 이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면 침수도로가 많아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침수도로인데 차를 내가 건너가야 돼 말아야 되는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차가 있으면은요. 앞차가 들어가면은
1: 네.
0: 앞차의 꽁무니를 보십시오.
1: 꽁무니요?
0: 꽁무니. 뒤에 머플러의 높이에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보시고
1: 네.
0: 앞차. 이 머플러 쪽에 물이 넘어가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1: 그렇군요.
0: 근데 내 차가 세단이고 앞에 차가 SUV이면 똑같이 잣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SUV는 차고 높거든요.
1: 네.
0: 나는 세단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같은 종류의 차에 꽁무니를 보시고 머플러 쪽에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보시고 앞차의 머플러에 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나 건너가지 마십시오.
1: 네.
0: 문제는

0: 내가 맨 앞에 있을 때예요.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어서히 진입을 하시고 에어컨은 끄셔야 되고요. 네. 에너지가 분산되면 시동이 중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서서히 진입하시는데 에어컨 같은 끄시고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고요. 내 차 앞바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온지를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과반까지는 괜찮아요.
1: 네.
0: 과반을 넘어가면은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어허.
0: 그리고 물이 잔잔한 게 아니라 바람 불고 그러면 물길이 일어나서 파도 치지 않습니까?
1: 네,
0: 이렇게
1: 그러죠.
0: 출렁거리거든요.
1: 네.
0: 그럼 물이 넘어가면서 시동이 꺼질 수가 있고 중간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꺼지죠.
1: 네.
0: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시동을 켜서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시동이 꺼지면.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고 탈출해야 돼요.
1: 아, 차를 버리고 탈출하라.
0: 네. 근데 이제 이 개울가에서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탈출에 실패했다. 그러면 지붕 위로 올라가셔야 되고
1: 네.
0: 119에 연락해서 빨리 구난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붕 위에서 시간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이요.
1: 네.
0: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오게 되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이 오지 않게끔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 그렇겠네요.
0: 1년에 몇 번씩 네. 사고 생기면서 생명을 잃는 분들 꼭 있거든요.
1: 네.
0: 또 국지성 폭우니까 웬만해서는 진입 안 하시는 거 우회도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세단보다 SUV가 차고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상황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캠피스의 차필 규정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4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김주현 주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일본 TV에 안동이 소개가 됐다고 하던데 요즘 좀 안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아무래도 한 달 전에 5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0: 네.
1: 사람들이 그때 일본 총리가 즐겼던 코스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만찬이 진짜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일본 총리가 뭘 먹었었나요?
1: 만찬에는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기야 그리고 소주가 안동 소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전기야는 뭐지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어떤 음식이죠?
1: 안동에는

0: 예로부터 내려온 음식 문화가 조리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이 있습니다. 이 중 전계아가 수은자빵에 기록된 음식입니다. 이 조리서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서 국내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1: 오.
0: 안동의 미식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이날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도 화제가 됐었죠.
0: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코너에서 소개도 했었는데요.
1: 네.
0: 밤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하회마을에서 하회선유 줄불놀이를 보고 갔었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이 가진 관광자산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 혹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안동의 관광지가 더 있을까요?
0: 더 있죠. 아무래도 누구든 가끔씩 마음이 복잡할 때 있잖아요.
1: 네.
0: 가만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1: 네.
0: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고 해서 웰니스 관광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경상북도가 올해 웰니스 관광지 6곳을 선정했다고 해요. 그중 한 곳이 안동에 있습니다.
1: 어디가 있죠? 어디죠?
0: 바로 선성형 문화단지. 라고 안동 도산면에 있는데요.
1: 네.
0: 이곳은 푸른 호수 안동호를 품고 있어요. 전통 한옥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지금부터 꼭 이곳을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뭐 특별한 행사도 열리나요?
0: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지락 사업을 해요. 독서지락에서는 독서의 즐거움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데요.
1: 네.
0: 지금은 선성현 다독임 북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1: 선성현 다독임 북콘서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0: 책과 자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무인 책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책 2,400여 권을 읽을 수 있도록
1: 와.
0: 정말 많이 준비했죠.
1: 네,
0: 책 2,400여 권을 비치해뒀고요. 언제든지 한옥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역의 독서 동아리들도 여기에서 책을 읽으며 모임을 즐길 거라고 합니다.
1: 그리고 또 다른 강연들도 있죠?
0: 무엇보다 유명한 시인과 작가들의 강연이 네 번이나 이어집니다. 1회차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고요. 2회차부터는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 7월 4일, 7월 11일, 7월 18일까지 낮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1: 남은 강연 일정들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0: 2회차인 7월 4일 토요일에는요, 이상희 작가님이 오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이야기 귀신이 와르릉 와르릉, 그리고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을 해 라는 책인데요.
1: 네.
0: 그림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아이들만 읽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1: 네.
0: 어른이 되어서 읽는 그림책은 어릴 때와는 또 다른 매력과 위로가 있습니다. 얇은 책 한 권으로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온 세대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3회차에는 어떤 작가가 오시는 거죠?
0: 부희령 작가님이 오시는데요.
1: 네.
0: 대표적인 작품의 제목은 세상의 모든 저녁이란 입니다. 이날 강연은 책으로 감성여행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행과 삶을 연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7월 18일 토요일인데 이때 강연은 누가 오시나요?
0: 피재현 시인이 오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의 제목은 우는 시간인데요.
1: 네.
0: 우리 지역 안동에서 보내는 일상을 한 편의 시로 풀어내신 분입니다.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안동의 흙내음과 바람소리, 이웃들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1: 이거 들으려면 신청을 미리 해야 하나요?
0: 그렇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목 중에 선성현 다독임 북 콘서트를 클릭하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1: 네.
0: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참여비가 없으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네, 이렇게 선성현 다독임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0: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학과 함께하는 트레킹, 걷기 행사가 있고요.
1: 네.
0: 선비들의 독서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기는 독서 캠프, 그리고 독서와 와인이 있는 힐링 여행까지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대략.

0: 그렇군요. 예, 선송의 문화단지 간 김에 또 보면 좋을 게 있을까요?
1: 너무 많아요. 고즈넉한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러 보시길 추천하는데요.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한옥입니다. 한옥에서 야외 바비큐도 즐길 수 있고요. 이렇게 멋진 숙박시설의 가격이 2인 기준 방으로 주중에는 8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이고요. 최대 14명까지나 잘수 있는 32평은 22만 원입니다.
0: 오, 되게 저렴하네요.
1: 그쵸? 한옥에서 머물다가 약간 지루할 땐 바로 앞에 옛기마을로 걸어나오면 돼요.
0: 옛기마을이 어떤 곳이에요?
1: 예술의 끼가 넘치는 마을이라 옛기마을인데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여행자들을 위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예, 목공, 금속, 천연 염색을 체험해 볼수 있고요. 안동호를 걸어보는 선성 수산길도 있고, 산성 공원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색을 즐겨보시면 좋을 거예요.
0: 네, 이렇게 안동의 놀거리, 가볼 거리를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시정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조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어떤가요?
3: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부침이 있다는 것, 또 변화가 있다는 것이 될 텐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전국 2,517명 대상 무선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6.7%로 나타났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임기 들어 부정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긍정을 앞지른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최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이번 조사에서 특히 부정이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 무슨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3: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ESG, 경제, 이코노미. 근데 지금 이제 경제는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등달아 따라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 휴즈데이, 즉 주가가 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주저앉기도 했죠.
0: 네, 그렇죠.
3: 이것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S는 외교 안보, 시큐리티인데 외교 안보는 그렇게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C,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왜 그러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은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청. 청년청의 분노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투표용지 사태.
0: 네.
3: 그리고 수도권도 부동산 이후로 해서 정원 후보, 대통령이 밀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명픽 후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에 또 고배를 마셨죠.
0: 네.
3: 그리고 이제 이 중도층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해왔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중도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또,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다. 중수층. 그래. 어떤 결과로 이 중수층이 빠졌겠지. 근데 이번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0: 결집을 하게 되는 현상,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빠졌다. 뭐 때문에? 바로 이 이른바 신명, 신문과 문 사이에, 친청 사이에 갈등입니다. 충돌입니다. 이른바 명청 대전이 벌어지면서 40대 호남 화이트칼라는 전통적으로 무슨 지지층? 바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친문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쪽 빠지면서 중수층의 호사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내려앉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이 충돌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개선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 갈등이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부둥켜 안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당장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만큼 적어도 이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감에 따른 반등도 가능은 하지만
1: 네.
0: 적어도 이런 갈등이 개선되지 않고 전당대회가 또 8월 17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7월까지는 7월 말까지는 8월 초까지는 계속될 가능성 조금 더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타격받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은 개요는 똑같은 가운데 개요는 이제 기본적인 개요는 똑같은 가운데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지금 다수당이고 의석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1: 네.
0: 자, 이번 조사는 양일간 18일, 19일 전국 1001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 40.1%, 국민의힘 42.3%.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는 두 당의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민주당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오차 범위 내 2.2%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될까? 되겠습니까?
1: 네.
0: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국민의힘 이럴 정도였었잖아요.
1: 네.
0: 장동혁 대표와는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지금 정당 지지율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든 앞서는 결과거든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국민의
1: 네.
0: 선거도 이겼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죠.
1: 네. 그렇죠.
0: 이겨야 될 곳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거는 친문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친문은 그대로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이.
1: 네.
0: 그럼 누가 빠져나갔냐. 오히려 지금 정세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당 사정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왜 대통령한테 협조를 안 해? 많이 응답자 특성을 보면 이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면 유이재명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서 빠졌나 이렇게 이 볼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이제 그런 쪽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지율이 빠져나간 결과를 본다면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유이재명 쪽에서
1: 네.
0: 더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양당의 격차가 좀 줄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이
1: 네.
0: 왜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건 이해가 돼 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같은 진영 내에서의 싸움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안 싸움하면 이게 지지율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집안 싸움하면
1: 네.
0: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집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당권파와 이 세신파 사이에서 대안과 미래 등에서 반장동혁파 쪽에서는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을 앞서는 정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입원한 장동혁 대표는 이 보도자료도 냈죠. 사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입니다.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지지율을 앞지르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왜 사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뭐 여하튼 간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올라갔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그 유이재명의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이재명은 중도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면서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1: 네.
0: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보수는 지금 뭐 사실상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개혁신당도 보수 성격이긴 하지만
1: 네.
0: 가장 대표적인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주당이 뒤뚱뒤뚱하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인 거지
1: 네.
0: 국민의힘이 이 발광체로 지지율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려서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이건 실제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건 반사 이익에 의한 것이지 발광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질질 끌수록 당이 분열로 이어지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직격했는데 이런 태도로 보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이게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든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고 심지어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윤의계인 성격을 드러냈던 인물이거든요.
1: 네.
0: 인물들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편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1: 네.
0: PK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고성 통영, 경남 고성 통영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2028년 경남지사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지만 2028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파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아닌 이상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역구가 PK 지역이거든요. TK가
1: 네.
0: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그런 이 향후에 총선이 가까워졌을 때 뭐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바뀌어서 당이 자체적인 이 발광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1: 네.
0: 그러려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이게 이전에 이랬던 적이 없어요.
1: 네.
0: 이전에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3일입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나 되냐.
1: 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6만 표 이상으로 이긴 선거인데, 부족한 그때 표를 문제가 됐던 표로 생각하더라도 아니 이미 투표를 다 했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는 송혜교께서도 그 워딩을 읽어주셨지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질질 끌수록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 2월이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전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거나 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1: 네.
0: 이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의 자녀 임기까지만 하고 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자녀 임기가 내년에 8월 달이니까 지금 이렇게 당권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당대표가 되면은 송혜교님 가장 우리 또 청취자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노리는 건 뭘까요?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런 거죠. 적어도 내가 내년 2월, 3월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왜? 더 빨리 그만두면은 이게 전당대회에서 자녀 임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0: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끌 일이 아니다. 질질 끌수록 당의 분열로 이어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1: 네.
0: 분명히 당장 어떻게 뭐 최고위원들이 2명 정도, 3명 정도 더 사퇴 의사를 밝혀주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도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장동일 대표가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네. 문제인 것이지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도 예. 짚어볼 텐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도전을 본격화했는데 불출마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저는 그동안 이제 이 나왔던 몇몇 반응들은
1: 네.
0: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니까 대통령과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갈등으로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마를 합니다. 출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정청래 대표가 좀 대통령이 충돌하는 것, 대결하는 것 또는 전쟁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이 출마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이 현실화시킨 이 기준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검찰에는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이 여론이 있거든요.
1: 네.
0: 강성 지지층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건 이 강성 지지층들만 똘똘 뭉쳐낼 수 있으면 당대표의 자리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한다.
1: 네.
0: 그런데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수사권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이 정청래 대표는 선운사를 갖고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오히려 더 대통령에 대해서 더 큰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1: 네.
0: 서울공항에서 기구할 때 대통령이 기구할 때 90도부터 홀드 인사를 했죠.
1: 그렇죠.
0: 정작 정청래 대표는 이 본인의 진짜 혼자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조틀레유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세력이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또 털 김어준 그다음에 레 이건 자신입니다.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의 승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정청래 대표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친명 쪽에서는 대통령의 이 마음을 붙들고 내려오는 사람은 당으로 내려와서 선거전에 뛰어든 사람은 김민석이거든요. 여기 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대통령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만날 것도 하잖아요.
1: 네.
0: 만나서 정 대표 수고했어요. 반명 아니죠.
1: 네.
0: 전역해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당대표 임기를 끝내는데 저녁 식사 같이 안 했어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와의 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동반 출마 가능성이 높은 송영길 의원을 반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통령이 당대표는 무조건 친명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1: 네.
0: 그동안 성과도 많았고 이제는 당에 내려가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 김민석 후보를 이제 총리를 밀어준 거죠. 그동안에는 민주당도 좀 시시했었어요.
1: 네.
0: 명성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드디어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 힘든 명성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렇게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 여야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파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은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전용 서명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전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시작하는데요. 비기기만 해도 자력 진출에 확정되는 상황이지만 상대의 절박함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겠죠. 우리 선수들이 멋진 투혼으로 통쾌한 승전보 전해주길 바라며 온 국민과 함께 뜨거운 응원 보냅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버즈의 오피슨 코리아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산짐승의 우정을 그린 그림책 비밀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이 책을 쓴 박혜선 작가는 농사짓는 아버지 덕분에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배추밭에 조금 덜 자란 작물들을 그대로 두는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은 나야지, 틈만 나면 내려오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산짐승을 생각해 정을 베푸신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게 익숙한 세상이라 하지만 내가 먼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엿새간의 입원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새 대표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미리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0: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더욱 부각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 동지적 관계를 언급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대표로서 추진한 1인 1표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선명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8일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당을 흔들고 당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며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2.7원 오른 1,541.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4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 1,549원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서울 내 공업지역 주택 전환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에서 40% 덜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조세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년 연속 2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만 명으로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9억 5,724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39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 처방량도 1억 816만 개로 전년보다 19.9% 늘었습니다. JTBC가 월드컵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못할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월드컵 중계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 대표자들과 만나 회생신청 경위와 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제작 편성에 미치는 영향 등 현안을 확인한 결과 현재로선 월드컵 중계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도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은 마지막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2강행이 걸린 조별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12년 전 실패를 경험했던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명예 회복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나라는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1승 제물로 여겨왔지만 1승 1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 상대로 여겼던 알제리에게 참패를 당한 끝에 결국엔 지휘봉까지 내려놔야 했습니다. 32강 문턱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팀을 맞닥뜨린 홍 감독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인 사령탑 두 번째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낼 기회를 맞았지만 개인적인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남아공이 최약체로 꼽히는 데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르지만 자칫하면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홍 감독은 방심을 가장 큰 경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3: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결전을 하루

0: 홍합둔 대표팀은 체감온도 섭씨 40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1: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오현규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0: 내일 경기장엔 교민과 붉은 악마 등 2천여 명의 응원단이 찾아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2002년을 제외하고 원정 월드컵에서 우리가 2승 이상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32강 진출과 함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몬테레이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2: 두산의 포수 양의지가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3회부터 23회까지 실시한 투표 결과 양의지가 역대 팬 투표 최다인 260만 5,510표를 얻어 2위인 LG 오스틴의 21만 2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올스타전 최다 득표자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의지는 선수단 투표에서도 394표 중 187표를 얻어 총점 50.95점으로 드림 올스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개인 통산 15번째로 올스타에 선발됐습니다. 올스타전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로 나눠 다음 달 11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젯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도 철원군 일대로 내려왔으며 군 당국은 어젯밤 10시쯤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유도작전을 벌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군이 귀순한 건 두 번째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2: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폭락을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등위에 올라탄 우리 증시, 심한 변동성 속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올라있는 우리 축구대표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아침 10시.

0: 남아공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경기로 32강 진출에 성공할 것인가? 4부의 신문선 해설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제는 폭락.
6: 네.
0: 오늘은 또 반등. 이게 뭐 근데 어제 오늘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증시가 이렇게 크게 출렁증거린 적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6: 저는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이렇게 많은 사이드카, 예. 이렇게 많은 서킷 브레이크.
0: 예.
6: 저는 뭐 서킷 브레이크 자꾸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F1 하는 나라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0: 역대 처음이죠?
6: 예, 처음. 예. 한 달에 벌써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는 예. 거예요. 서킷 브레이크는 지수가 8% 빠지는 거거든요.
0: 예.
6: 8% 오르든가. 너무너무 큰 변동성이고요.
0: 예.
6: 저희도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서킷 브레이크를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0: 예.
6: 신기할 정도입니다.
0: 아니, 근데 이 어떤 큰 변동성의 중앙에는
6: 네.
0: 반도체가 있는 거죠, 지금?
6: 반도체와 예. 반도체 레버리지.
0: 레버리지. 예, 까지.
6: 있는 거죠.
0: 예.
6: 한국 시장만 흔드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6: 네. 전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2%나 빠졌고 예. 레버리지는 25%가량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 페닉셀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 업체 네. 가운데 넘어갔고요. 미국도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0: 네.
6: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나스닥 지수가 빠지고
0: 네.
6: 나스닥 지수가 빠지니까 S&P도 같이 빠지는
0: 네.
6: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한국의 흐름이 이제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0: 아, 이걸 뭐 자부심 가져야 하나요?
6: 네.
0: 우리나라가 네. 정말 주요 국가가 된 것 같아서
6: 아, 뭐,
0: 내심 예.
6: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0: 네.
6: 뭐 이미 그 저기 미국하고 그다음에 예. 중국 홍콩하고
0: 예.
6: 일본 빼고는 예. 대만하고 한국이 예. 가장 높은 시가총액. 우리 이제 뭐 축구는 예. 모르겠습니다. 영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가총액으로는 영국을 훨씬 따라잡았습니다.
0: 아, 네. 자랑스럽습니다.
6: 네, 네.
0: 근데 이 변동성은 뭐 좋은 게 아니니까요.
6: 네,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6: 맞습니다.
0: 이걸 주목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6: 매우 중요하죠.
0: 예, 왜 그렇습니까? 예.
6: 일단 먼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의 폭이 굉장히
0: 예.
6: 넓습니다.
0: 예.
6: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대인데
0: 예.
6: 그 올해 영업이익을 대체적으로 250조에서 350조 사이를 할 거라고 증권사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폭이 100조입니다.
0: 예.
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낮게 예상하고 있는 250조의 영업이익이 올해 난다면 현재 주가에서 오를 게 얼마 있겠는가
0: 예.
6: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거고 350조, 370조 이렇게 쓰는 사람 회사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0: 예.
6: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회사가 3등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0: 예.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최근 한 두어 달간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0: 예.
6: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 많이 올랐죠.
0: 네.
6: 19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8거래인가 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이닉스가
0: 네. 네.
6: 엄청나게 빨리 네.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별히
0: 네.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0: 네.
6: 그 실적 발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안 와서 2000조대.
0: 2000조
6: 네, 2000조대인데 네. 2000억대라고
0: 네.
6: 잘못 말씀드렸고요.
0: 네.
6: 근데 그 지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느냐
0: 네.
6: 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 23년 뭐 24년쯤에는 분기별로 실적을 적자를 냈습니다.
0: 네.
6: 적자를 했던 회사가 24년 후반부터 25년 들어오면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더니

0: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한 주당 예. 벌어들이는 돈이 뭐 0.2달러, 0.5달러 예. 이러다가 갑자기 1달러가 넘고 예. 2달러가 넘더니 지지난 분기에 예. 4달러가 됐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다가 바로 예. 직전 분기에 예. 얼마가 됐느냐? 요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 12달러 때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4달러가 예. 거의 13달러 예. 육박은 12달러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4에서 12 갔으니까 다음은 19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1: 예.
0: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0: 19 중반 이상 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
1: 예.
0: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1: 예.
0: 기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지난 분기의 실적이
1: 네.
0: 하나고 앞으로의 실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1: 예.
0: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지난번에 4에서 12달러로 올라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예. 지금 더 많이 간다 하면서 19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쫙 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1: 예.
0: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해야 되냐면 12에서 19, 20 정도 해야 되고요.
1: 예.
0: 19만 하면 안 됩니다.
1: 예.
0: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서 예. 조금 더 해야 돼요.
1: 아, 그래.
0: 그래서 한 20쯤 해야 예.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그 비율로 올라가야 돼요.
1: 예.
0: 그럼 27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예.
0: 그러니까 다음번에 27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1: 예.
0: 이번 분기보다 더 성장합니다.
1: 예.
0: 성장률이 더 유지가 됩니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할 겁니다.
1: 예.
0: 만약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 분기는 잘했는데 다음번 우리가 이제 예상치는 가이던스라고
1: 예.
0: 그러는데 그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만큼 충분히 못해주면 시장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죠.
1: 예. 그럼 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0: 네.
1: 우리 반도체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왜냐면은
1: 예.
0: 똑같으니까요.
1: 예.
0: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비껴 있긴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1: 예.
0: 적층 D램을 판매하고 있고요.
1: 예.
0: 삼성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를 엔비디아에는 못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 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게 잠깐,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네. 얘기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에 반도체를 만드는 이 원판 칩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대략 한 80만 장 가까이
1: 네.
0: 사용합니다. 그런데 HBM에 얼마를 쓰냐면 15만 장을 써요.
1: 네.
0: 예전에 이렇게 HBM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0: 15만 장을 저기다, 다른 데다 쓸 일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15만 장 정도가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디바이스, 디지털 디바이스 쓰던 건 원래 쓰잖아요.
1: 예.
0: 갑자기 줄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원래 반도체는 수요량이 조금씩 느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15만 장이 없어진 거예요.
1: 예.
0: 약 80만 장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D램하고 기존의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난 겁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석까지 나왔냐면 HBM으로는 72에서 78% 영업이익이 나는데
1: 예.
0: HBM을 만드는 기존 D램은
1: 예.
0: 80에서 90% 영업이익이 난다.
1: 예.
0: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하이닉스하고 아주 괴가
1: 예.
0: 비슷할 거고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그 기존의 D램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대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예.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더 그거보다는 높다는 얘기인가요?
0: 예, 지금은.
1: 마이크론보다는.
0: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1: 예.
0: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1: 예.
0: 케이크 값보다 카스테라 값이 더 비싸거든요.
1: 예. 예.
0: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카스테라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전자고,
1: 예.
0: 지금 케이크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1: 예.
0: 예전 당연히 케이크를 더 비싸게 받았는데 이젠 카스테라가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주목되는군요. 이 마이크론 시점.
0: 네. 발표가.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그런데 이게 어제 푹 빠졌다가
0: 네.
1: 반도체가 그럼 내일 마이크론 보고 오늘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 레버리지를 사고
1: 예, 그렇습니다.
0: 하이닉스를
1: 예.
0: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1: 예.
0: 산다. 자, 이게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1: 예.
0: 예전에는 예금을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보험도 털어서 주식을 샀어요.
1: 예.
0: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샀거든요.
1: 예.
0: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주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근데 3월달 이후 전쟁 이후로 그 반도체 주식들의 실적이 정말 빛나도록

0: 큰폭으로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도체가 좋네. 근데 실제로 주가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를 더 사야 되겠네 하고 예.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반도체로 넣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지고 있는 돈은 떨어졌어요.
1: 네.
0: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1: 네.
0: 그 주식이 좋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팔아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갔고
1: 네.
0: 이 흐름이 5월 27일 이후에 생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네. 인해서 훨씬 강화됐습니다.
1: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요.
0: 네.
1: 레버리지 도입한 걸 정말 후회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
0: 바닥에 들어 누워서 네. 반대했어야 되는데.
1: 네.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네. 책임 회피하지 않으시고
1: 네.
0: 금감 원장께서 그
1: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데 어느 정도는.
0: 네, 네. 저는 그 공직자로서
1: 그때 레버리지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0: 네, 저는 드렸죠. 네. 이거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들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개인들이 다치고
1: 네.
0: 그다음에 이런 레버리지 있으면 또 거래량이 많아질 테니까 개인들이 또 다치고
1: 네.
0: 또 어제 같은 경우 레버리지 샀던 사람들은 네. 하이닉스 300만 원 가기 전에 사야 돼 해가지고 아, 난 그럼 조금 더 먹을래 하고 레버리지 사신 분은
1: 네.
0: 하루아침에 25%가 깨졌어요.
1: 예, 예.
0: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정책당국자께서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예.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1: 예.
0: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예. 얼마나 많이 발뺌하는 예. 분들을 예. 많이 봤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뾰족할 수가 없어요.
1: 예. 아, 그렇죠.
0: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네. 자유롭게 거래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
1: 어떻게 어떤 게 가능합니까? 정책당국이 나설 수 있는.
0: 네.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고 네. 뭐 지금 증거금 그 예수금을 더 늘리겠다 이런 네.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방법은 안 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욕만 먹어요.
1: 네.
0: 나 돈 없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기준 허들 금액을 높이면 네.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욕먹을 일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큰 대안은 안 될 것 네. 같고 딱 하나 방법이 거래를 줄이는 겁니다.
1: 네.
0: 거래를 줄이는 건 어떻게 줄이냐면 네. 한 번 팔면
1: 네.
0: 당일날은 바로 못 사게
1: 합니다. 아,
0: 한 번 사면 당일날은 못
1: 팔을 못하게 아예
0: 그렇죠.
1: 네. 규칙을 바꿔버린다.
0: 네, 예. 제가 아이디어 냈습니다.
1: 네,
0: 네. 꼭 좀 받아주시고
1: 네.
0: 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한번 주식을 팔면 그날은 주식을
1: 네.
0: 못 사고
1: 같은 주식은요? 동일 주식은?
0: 아니요. 네. 어떤 주식도.
1: 아 그래요?
0: 네,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그 돈이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그런
1: 아,
0: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에 한해서는
1: 네.
0: 그런 식의 방법을 해서 그 매매 횟수를 조금 줄이게 만드는.
1: 아, 레버리지에 한해서만 네. 그런 룰을 새로운 룰을 도입한다?
0: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거래 횟수를 좀 줄이면
1: 네.
0: 그나마 좀 덜 다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건 통계적으로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다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다행히 또 새벽에 개장하겠다
1: 예.
0: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연기됐습니다.
1: 예. 거래 횟수를 더 늘어나니까
0: 거래
1: 횟수가.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정책 당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1: 예.
0: 건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면
1: 예.
0: 이 여기는 민간 기업이니까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뭐 이번에도 레버리지가 왜 통과됐냐 딱 보면 영국에서 두 배 단일종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배 레버리지 ETF가
1: 예.
0: 정말 그 런칭이 돼가지고 25조 원이 팔렸어요.
1: 예.
0: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 1등 ETF가
1: 예.
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1: 예.
0: 이런 생각을 하니까
1: 예.
0: 그럼 그렇게 외환 빠져나갈 거면 한국에 사자.
1: 예.
0: 환율도 안 좋고 했으니까.
1: 예.
0: 그래서 그 논리로 이게 통과됐다고 저는 보는데
1: 예.
0: 근데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그런 타당성, 상업적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 투자자가 다칠 거냐 안 다칠 거냐를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했고
1: 네.
0: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곽 대표님이
0: 네.
1: 여기 나오셔 가지고.
0: 네.
1: 예. 그런데 그쪽으로 간 거고요.
0: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레버리지만 해서 다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1: 예.
0: 이 레버리지가 출시되고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기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 반도체 뭐 삼성전자 반도체는 실적으로 올라가고
1: 네.
0: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상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혁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그 저기 뭐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1: 네.
0: 만들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1: 네.
0: 약간 이제 예를 들어 하루 아침에 사서 저녁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1: 네.
0: 이거는 완전히 카지노예요.
1: 네.
0: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되는 게 카지노판으로 가버린 거예요.
1: 네.
0: 지금 상황들이.
1: 네.
0: 너무 안타깝죠.
1: 네.
0: 근데 이 카지노판을 해서 그럼 개인들이 좋아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 나중에 통계를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많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0: 많이 써가지고는 개인들이 살아남게요.
1: 굉장히 증권사만 돈 번다 이건가요?
0: 맞습니다. 예. 증권사 10조 벌었다고 지금 금감원장께서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 거래 주체 거래를 주선하는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상업적 타당성이 있고 예. 이거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예. 개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한번 검토해서 예. 어떤 그거를 열어주실 때 적절하게 좀 열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1: 근데 그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살펴볼 때 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지 네. 그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될 것이고
0: 그렇죠.
1: 그러면 전체 시장이 커질 것인데
0: 네, 그렇죠.
1: 이게 다른 어떤 자꾸 아까 뭐 외환 유출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 실패 네. 일종의
0: 그렇죠.
1: 이게 나온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짤 때도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짰으면 참 좋겠어요. 예. 뭐 요즘에 이제 세금제도 얘기도 자꾸 이제 언급이 되죠. 옛날에 예. 3천에도 도입 못했는데 9천인데 왜 도입 못해요. 예.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도 많고 예. 그리고 노동소득이 굉장히 어렵고 예. 이러니까 노동소득 쪽에서는 세금을 좀 낮춰줘야 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거 예. 이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방향성은 맞죠.
0: 네. 방향성은 예. 맞죠. 그러면 그걸 좀 그 전체적으로 봐서 세수를 어떻게 거둘 거냐부터 기술적인 부분부터 네. 해서 그럼 어떤 것이 그 자산 소득이냐를 정확히 분석해서 네. 좀 그 전체 사람들이 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네.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겠지만 누가 봐도 아 이런 거는 공정한 룰이야라고 네. 생각될 수 있도록 좀 짰으면 좋겠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거래 증가도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진국 외국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러면 뭐 그 낮밤이 바뀌니까 네. 밤에도 거래되고 새벽에도 거래되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를 많이 열어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거는 그 결과치는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증권사한테 데이터 달라 그래서 분석 딱 해보면 네. 거래가 많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바로 나오거든요.
1: 아 거래가 많아지면 개인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그렇죠. 통계가 딱 잡힌다는
0: 예,
1: 말이죠.
0: 그렇죠. 예. 그런 통계 그냥 분석 예. 좀 하면 되는 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적 금융에서 오래 있게 만들 거냐 그러면 예. 예를 들자면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예. 방식으로 조금 자꾸 길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세제적으로 조금 혜택을 준다던가
1: 유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0: 예, 예. 그렇게 예. 이 생산적 금융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카지노판으로 가지 않도록 네. 계속 좀 머물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자,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실패했는데요.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예전에 주식시장 2000포인트 때는 예. 제발 우리 남들이 좀 사줘서 우리 주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 예. 뭐 이런 마음이니까 예. 선진국 증시의 사이즈가 훨씬 크고 그럼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는 순간 거기 있는 큰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예. 그 돈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다.
1: 네.
0: 그건 내 옛날 얘기예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선진국 증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애달게 네. 땡깡 부리는 이런 거 이제 우리 안 해야 될 때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세계적으로 그 탑랭커입니다.
1: 네.
0: 미국, 중국 빼고는 이제 탑랭커예요.
1: 예.
0: 그렇게 따져보면 굳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1: 예.
0: 근데 이건 있습니다.
1: 예.
0: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장은 돼야 되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1: 지수 편입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 수준에 예.
0: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1: 예.
0: 예. 왜냐하면 지금 안 된 것 중에 외환거래가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1: 예.
0: 우리가 국제적인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환거래 자유롭게 해줘야 되니까
1: 예.
0: 그 용기를 가지고 그걸 열어줘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쉽게 거래 접근해야 된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 열어줘도 문제 없으니까
1: 예.
0: 그건 열어주면 되는 거고
1: 예.
0: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나라냐 네.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기업들이 수익 주제를 보호하느냐
1: 네.
0: 이런 것도 해야죠.
1: 네.
0: 근데 그거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목맬 건 아닌데
1: 뭐, 예, 예.
0: 목맬 건 아닌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창피한 일이죠.
1: 예.
0: 덩치는 됐는데
1: 예.
0: 덩치는 이제 남산만
1: 그러면 거기 들어갈 거를 걱정하지 말고
0: 네.
1: 그거를 우려하지 조바심 내지 말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예.
0: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1: 예. 그리고 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0: 네.
1: 반도체 못 들어가서 지금 그 포모 가지고 계신 분들
0: 네.
1: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 투자자한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지금
0: 네, 심리 법칙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번 하이닉스 300만 원 가기 네.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 좀 위험했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반도체를 살까 말까 할 때 내 마음속에 반도체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면
1: 네.
0: 그땐 사셔도 될 겁니다.

0: 법, 이 심리 법칙이
1: 뭐 영원한 룰이죠. 예, 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0: 네, 그래서 예. 사고 싶을 때 사시면 안 되고.
1: 욕망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0: 그럼요. 그리고 예. 계좌 자꾸 열어보시면 예. 현금 비중 좀 늘리셔야 되고요.
1: 예.
0: 이번 떨어지기 전에 계좌 매일같이 열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 예.
0: 자주 중간에 자꾸 화장실 가거나 담배 피러 가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게 담배 피러 가고 화장실 간 게 아니에요.
1: 주식 계좌 열어보러 갔나요?
0: 계좌 열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주 보면 예. 이게 좋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예요.
1: 예.
0: 그 마이너스가 뻥뻥 터지고 안 좋으면 예. 열어보기도 싫어요.
1: 예.
0: 원래 그렇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자주 볼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 내가 현금을 좀 마련해놔야 아, 되겠구나.
1: 내가 주식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면 네. 네. 아, 조금 현금화해야 되는구나.
0: 네, 그 생각을 예. 하시고 쳐다도 보기 싫으면 네. 아, 현금 있을 때 이제는 좀 사야 되겠구나
1: 예.
0: 이런 생각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1: 말은 쉬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안 되죠?
0: 조금 더 됩니다.
1: 네. 네. 조금 더 되는 거지 뭐 네. 자유롭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0: 아, 그럼요. 저희도 네. 저 기억에 수많은 기억들 중에 네. 아, 막 떨어질 때 아, 기분 좋아 막 사다가 점점 네. 더 떨어지면 기분 점점 나빠져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질 때.
1: 그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0: 있는 돈도 못 사요. 그때가 딱 바닥이더라고요.
1: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거리응원 나가는 분 계실까요?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 20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전주 26도, 대구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 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시간당 2, 3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지금 돌발 상황 많은데요. 성수 방향으로 홍은램프 앞두고 1차로에 추돌사고가 있고 이후 바로 홍은램프 내리는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견인 중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홍지문터널 내부에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0: 지금 남아공은 1무승점 1점을 예. 벌었잖아요. 한국은 지금 승점 3점이고요. 예. 1승 1패를 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비교도 32강 간다.
1: 예.
0: 이런 설정이 된 경기가 제일 하기가 힘든 거예요.
1: 아, 그래요. 예, 심리적으로요.
0: 네, 예. 심리적으로. 예. 반대 이제 남아공은 예.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경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기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나 예.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갖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1: 예, 심리적으로 일단 다르군요. 네. 상황이.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구의 경기력이라는 것은 체력적인 부분 예. 그리고 기술, 전술 이 세 예. 가지를 컴바인한 것을 예. 경기력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보다 상위 개념이 있어요. 예. 경기 당일날.
1: 예.
0: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이 이 세 가지를 지배한다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남아공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을 예. 제가 오늘 쭉 살펴봤어요.
1: 예.
0: 야, 근데 예. 그 남아공의 그 감독이 브루스라는 감독인데 예. 과거에 벨기에 그 국적으로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예. 4강에 올랐던 스타프레 출신의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그 남아공 선수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그 경기력의 요소 세 예. 가지를 지배할 수 있는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 예. 완전히 전후작으로 다 살피고
1: 그래요?
0: 그리고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멘트 한 부분에 놓고 예. 보면 남아공 선수는 내일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1: 예.
0: 전쟁터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사이콜로지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너무나 그 좋은 얘기를 많이 기자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1: 어떤 선수에 대한 심리적 지배, 네. 심리적 그 어떤 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느끼셨군요.
0: 그렇죠. 체력과 기술, 전술 네. 이것이
1: 네.
0: 감독이 경기 당일날
1: 네.
0: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갖고 싸울 수 있는
1: 네.
0: 어떻게 보면 컨피던스, 자신감을 네. 갖게 하느냐. 근데 네.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1: 네.
0: 집중하는 거.
1: 네.
0: 그다음에 경기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컨트롤에 대해서 이 3C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이것이 조합이 되면 팀은 경기력이 100이라고 그러면 120, 130까지도 가요. 그런데
1: 예.
0: 100이라는 경기력의 지수라 지표를 갖고 있는 팀이 예를 들어서 감독이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을 예.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컨피던스에 대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예. 잃게 되면 경기력의 선수들은 마르르 무너질 수 있는 예. 리스크가 있으니까 축구라는 것이 가장 힘든 운동입니다. 예. 운동량도 넓죠.
1: 예.
0: 또 11명이 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상대팀에 대해서 따라서 90분 동안 경기는 흐름이라는 것이 경기를 지배했다가 또 컵을 그려서 밑으로 떨어져서 지배를 당하고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돈 내기 걸었는데요. 오늘 작가 선생님 조금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좀 걸었는데 어디가 이래요. 그래서 얘기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MBC에서 한참 그 해설할 때 월드컵도 이제 새벽에 중계방송을 하고 보면 경비 씨가 막 뛰어와요. 제가 차를 대면. 그래가지고 신현님. 오늘 너 때문이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그럼 네. 제가 한 번도 네.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1: 그래요. 그런데
0: 네.
1: 이 심리적 지배 이거는 옛날에 우리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0: 히딩크 감독은 예. 완전히 예. 눈구름이었었죠.
1: 예.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예. 심리를 만들어내고 심리를 유도하고 이런 데는 예. 굉장히 어떤 우수한 감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예. 선수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1: 예.
0: 너희들과 나는 예. 비즈니스 파트너다.
1: 예.
0: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1: 예.
0: 나하고 너희들은 수평적 관계이기 예. 때문에 야 너희들도 이기면 인컴이 늘어나지 않느냐.
1: 예.
0: 어? 나도 이기면 내 주머니가 따뜻해져.
1: 예.
0: 야 근데 나는 감독이야.
1: 예.
0: 너희들과 비즈니스라는데 이기려면
1: 예.
0: 나는 공평해야 되잖아.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나는 거기서 가장 좋은 컨디션이 있는 그리고
1: 예.
0: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수를 11명을 선택해서 경기에 나서겠다.
1: 예.
0: 그것이 나의 공정성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1: 네.
0: 신뢰를 했어요.
1: 네.
0: 과거에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같이 대표팀이 결성이 되면 저처럼 컬럼을 쓰거나 방송하는 예. 사람은 안테나들이 있어요, 선수들.
1: 예.
0: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안테나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예. 야, 요즘 분위기 어떠니?
1: 예.
0: 그러면 게임 못 뛰는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감독을 비난하죠.
1: 그렇죠.
0: 예. A 대학을 예. 나왔는데 예. B 대학을 예. 나왔는데
1: 예.
0: 나한테 기회를 예. 안 주고 어쩌고 예. 하는데 히딩크 그때는 예. 어떤 선수에게 어떤 코칭 스텝에도 얘기를 하더라도
1: 예.
0: 히딩크를 디펜스를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아 공정해요.
1: 예. 아.
0: 우리는 신뢰해요.
1: 예.
0: 그래서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안정환이나 예. 뭐 황선홍이나 예. 골 넣던 선수들 또 수비 김태형이나 예. 뭐 이런 선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축구에서 통적을 내는 팀은 벤치

0: 후보들이, 네. 후보들이 벤치에서 트러블을 안 일으키는 팀이 성적을 내요. 그런데 아, 예. 그 당시에 김병지 선수는 예. 단 1분도 들어가지 못했죠. 예. 김병지 선수도 히든커 얘기만 나오면 디펜스만 했지.
1: 아, 막 이렇게 그 공정성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는
0: 신뢰를 붙이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히든커 감독이 월드컵 내내 예. 경기 때마다 하면 명언을 남겼잖아요. 예. 나는 월드컵 남은 50일 동안 예. 1%씩 예.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예. 가겠다. 그 당시가 체코한테 우리가 5-0으로 졌을 예. 거든요. 근데 히딩크가 그때 이제 국내 언론에 그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예. 제가 정부에 아주 높은 분이 예. 만나자 그래서 예. 헐레벌떡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갔더니 일본이 예. 16강에 가거나 8강 가면 우린 예선 달라고 어떻게 하느냐. 예. 히딩크를 경질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 절대 안 된다. 예. 지금 얘기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 감독이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1: 보통이 아니군요.
0: 보통이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히딩크 오늘 그 네.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 결과를 제외하고 나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네. 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대한민국의 전력이 경기 방식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전혀 없다.
1: 네.
0: 분석을 이미 끝냈다. 네. 한국의 장점을 봉쇄하고 약점을 공략할 준비가 완벽히 됐다. 약점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쓸모 없다.
1: 예. 아, 예, 딱 보니까 아, 완벽한 준비가 돼 있구나.
0: 자, 하는,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장수가 예. 전쟁에 나가는 예? 그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예. 그죠?
1: 믿음직하고
0: 컨피던스가 예. 막 솟구치겠죠.
1: 네, 그러면 그 심리적인 부분 말고 경기력만을 비교하면 어디가 지금?
0: 피파 랭킹도 우리가 앞서고 예. 그죠? 남아공은 지금 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적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지금 남아공의 국내 팀이 작년에 예. 세계 클럽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 중심으로 예. 그 구성을 했는데 예. 자 여기서 또 경기력에 내일 영향을 끼치는 게 몇 가지가 예. 있습니다. 내일 이제 몬트리올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예. 몬테레이에서 경기하는데 그것이 네.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네.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네. 16개 경기장에서 네. 제일 더운 경기장으로 두 번째입니다.
1: 예.
0: 거기다 또 선수들에게 부담되는 거는 습도가 높아요. 그런데
1: 네.
0: 오늘 그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아주 여우처럼 뭐라 그러냐면 네. 야 무더위는 힘들어. 네. 우리는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한테 2-0을 졌는데 네. 또 미국까지 갔다 왔어.
1: 네.
0: 그러니까 피로가 얼마나 돼. 네. 리커버리에 대한 네.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야 근데 우리는 더운 나라의 선수들이야.
1: 예.
0: 한국도 힘들 거야.
1: 예.
0: 그래서
1: 오늘 굉장히 어떤 해설위원님께서 감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편 적장에 대해서.
0: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 경기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축을 얘기하고 예. 경기 당일날 역시 그 지금 반영되는 심리적 요인이 그만큼 중요한 예. 거거든요. 이게 히딩크 감독도 그러면 예. 2007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서 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1: 예.
0: 첫 번째 폴란드 경기 때 상황 경기에서 우리가 한국 축구 역사 예. 처음 이겼잖아요.
1: 예.
0: 우리가 4강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예. 마법을 걸었던 거예요.
1: 예.
0: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체력과 기술 전술을 이것을
1: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0: 끌어올리는 예. 아주 도사죠, 도사.
1: 예. 그런데요, 이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이걸 말씀하셨는데
0: 네.
1: 손흥민 선수를 뭐 일찍 뺐다 늦게 뺐다 지금 뭐 편애하느니 아니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0: 자, 우리 기준으로 예. 보지 말고 예. 해외에서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예.
0: 네?
1: 예.
0: 호날두는 예. 그러면 예선 첫 경기 때
1: 예.
0: 슈팅도 제대로 못하고 상대방이 꽁꽁 묶었어요.
1: 예.
0: 그런데 두 번째 경기 때 실례를 하니까 또 골을 두 골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1: 예.
0: 메시는 39이고
1: 예.
0: 호날두는 40살이에요.
1: 예.
0: 팀의 에이스는 영국에서 BBC에서도 그렇고
1: 예.
0: 미국에서조차도 야 한국 그 손흥민이가 경기를 뛰는데 그 경기 중에 뛰었던 속도를 보니까 지금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중에 3명 안에 든다.
1: 예.
0: 그런데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
1: 예.
0: 이거 이해할 수 있니?
1: 예.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런
1: 예.
0: 반응이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다 그 얘기를 하죠.
1: 예.
0: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
1: 예.
0: 최다 득점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1: 예.
0: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선수가 컨디션이 피크 포인트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을
1: 예.
0: 거 아닙니까? 그건 신뢰를 해야죠.
1: 예.
0: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던 예. 기록은 후반전이 많이 터뜨렸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교체를 하니까 그럼 국내에서 시끄러워요.
1: 예.
0: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해요.
1: 예.
0: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눈을 가리고
1: 예.
0: 모바일도 안 보고 있을까요?
1: 예.
0: 그런 것이 사실은 경기력에 위협적인 요인이죠.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서둘렀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독은 사실은 대표 선수 선발하고 훈련을 네. 시키고

0: 그리고 경기에 스타팅 멤버를 짜고 교체에 대한 예. 모든 권한을 갖죠. 네. 그렇지만 그에 상관은 또 책임이 예.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역사를 놓고 보면 세계적인 스타플레 출신들이 예. 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오히려 히딩크처럼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이런 사이클로지나 이런 부분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죠. 이건 뭐 홍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1: 예. 네. 옌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옌스도 예. 지금 5대 리그입니다. 분데스리가가 예. 예. 거기서 왼쪽 윙백으로 예. 거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예. 골도 넣고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MVP를 또 예. 주간 MVP도 선정이 됐던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선수를 선발하기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정성이라는 그런 예. 것이죠. 그럼 옌스를 왜 뽑았을까요? 그런데
1: 예.
0: 옌스를 맨 처음에 뽑았을 때 자신의 자리인 왼쪽 윙백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고 게임을 했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멕시코에 오기 전에 마지막 평가전할 때 왼쪽에 자신의 윙백 자리를 놓고 보니까 모든 한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 예.
0: 본선에 왔는데 지금 다 운동장에 그죠 예. 벤치에 앉아서
1: 예.
0: 그 벤치 오모라는 게 뭐냐면 단어 그대로예요. 벤치를 딱 대우고
1: 예.
0: 있는 선수.
1: 예.
0: 네. 그러니까 지금 옌스 선수도 내일 경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1: 예.
0: 한 두세 자리, 서너 자리는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것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의 예. 그 정도라면
1: 예.
0: 그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죠.
1: 아 그래요.
0: 그럼요. 혼란스럽게 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러면 해설가님이 보시기에는 내일 우리 전술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예.
0: 상대팀 감독이 예.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주더라고요.
1: 예.
0: 뭐라고 그러냐면 예.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1: 예.
0: 그리고 우리 팀은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지만 그동안 예.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1: 예.
0: 32강에 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드는
1: 예.
0: 그런 날이 될 것이다.
1: 예.
0: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에 난 믿는다.
1: 예.
0: 이런 얘기로 이제
1: 예.
0: 서두를 얘기해요.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국 대표팀에 대한 그 감독의 작전이
1: 예.
0: 나도 밤새 고민을 하겠지만
1: 예.
0: 경기 초반부터 수비의 위험이 있지만 닭공을 할 거냐 공격 위주로
1: 예.
0: 할 거냐
1: 예.
0: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놓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경기를
1: 예.
0: 할 것이냐 나는
1: 예.
0: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
1: 예.
0: 한국의 감독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1: 예.
0: 이렇게 흔드는 얘기를 하더라는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1: 예.
0: 야, 이 감독을 인터뷰를 이제
1: 예.
0: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거 아주 고도의 히딩크
1: 예.
0: 같은 심리전에 강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1: 예.
0: 사실은 아프리카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자기 실력만큼의 돈을 받지
1: 예.
0: 못하는데 지금 내일 한국 대표팀이 위험 요인이 있어요.
1: 예.
0: 아까도 얘기했지만 몬테레이가 덥고
1: 예.
0: 습도가 높아. 그런데
1: 예.
0: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수들은 아프리카
1: 예.
0: 선수들 아니니
1: 예.
0: 더위에는 유리한데 우리는 예. 미국 갔다 또 왔어.
1: 예.
0: 그런데도 이게 신체적으로 힘든 경기가 될 텐데
1: 예.
0: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선수들 믿는다고
1: 예.
0: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앞서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전력 그 휘파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갖고
1: 예.
0: 평가를 하지만 지금 경기 흐름은 심리적으로 상대는
1: 예.
0: 이기는 거 외에 선택 여지가 없어요.
1: 예.
0: 그게 더 무서운
1: 예.
0: 거예요. 그리고 비교도 우리가 32강 간다?
1: 예.
0: 저도 현역 선수생활 할 때
1: 예.
0: 조별리선 경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비교도 올라간다?
1: 예.
0: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
1: 예.
0: 그러면 후자가
1: 예.
0: 더 강한 파이팅 스피드를 갖고 경기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1: 예. 지금 가장 내일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라고 꼽으십니까?
0: 지금 한국
1: 예.
0: 대표팀은
1: 예.
0: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죠. 홍명보 감독이
1: 예.
0: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1: 예.
0: 어떤 선수를 어떻게
1: 예.
0: 뽑을 것이냐
1: 예.
0: 선발로. 그리고 오영규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다면
1: 예.
0: 손흥민 선수를 저게 윙어로 쓰게 된다면
1: 예.
0: 두 선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1: 예.
0: 그런데 또 손흥민 선수를 손톱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손흥민을 완투로 놓게 되면
1: 예.
0: 한국 대표팀은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기여한 게 많아요.
1: 예.
0: 들어가면 상대팀은 두 선수, 세 선수가 손흥민을
1: 예.
0: 견제하기 위해서
1: 예.
0: 숫자상으로 수비에 이제 많은 숫자를
1: 예.
0: 두게 하는 것이죠. 내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한 선수가 있어요.
1: 예.
0: 황인범 선수입니다.
1: 예.
0: 지난번 2차전 때 경기가 안 풀렸던 것이 황인범 선수는 전체적인 공격 방향
1: 예.
0: 그리고 패싱을 할 때 자기 선택
1: 예.
0: 왼쪽으로 줄 거냐 오른쪽으로 줄 거냐 그리고 볼을 짧게 줘서 손흥민이가 나와서 받게 할 것이냐. 예. 배구리 그럼 세타거든요. 세타. 예.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브루스 감독이 다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은 3백을 쓰고 있고 예. 브라질하고 코트

0: 리버한테 우리가 대량 실점할 때 3백을 쓰니까 4백보다 한 선수가 적은데 뒤 좌우측이 공간에 측면에 공간을 내준 거거든요. 예. 거기를 두드릴 겁니다. 그것이 예. 바로 그 1차전 때 멕시코한테 졌잖아요. 예. 2차전 때 체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예. 체코를 아주 엄청나게 예. 혼쭐을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남아공의 선수들이 후반전에 체력이 강화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고산지대 자기네들은 더 높은 데서 뛰었으니까 예. 두 번째는 더위에 강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지금 우리가 승점으로는 앞서 있지만 경기적 외적 예. 요인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감독의 고도의 예. 예. 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 손흥민 선수는 내일 오래 써야 되는군요. 보시기에.
0: 손흥민 선수는 예. 계속 뛰게 해이죠. 예. 자,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예. 호날두 얘기했죠. 예. 메시 얘기했죠. 그렇죠. 홀란 지금 너 노르웨이 지금 예. 스타 선수들 그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더라고요.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그 선수는 예. 자기 몫은 해요. 그게
1: 손흥민 빼지 마라.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신문선 축구 해설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조국혁 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과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2: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3: 최근 도로 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술을 바다 위의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도 없으니까 기술 도입이 쉬울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점처럼 작게 보이는 배들을 식별해야 하고요. 비상시 빠르게 멈춰설 수도 없어서 많은 제약.

0: 따르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현재 국내 조선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SNS에서 빠르게 번진 이른바 수원 마약 사건 영상의 당사자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국과수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가 틀릴 가능성은 없다며 최초 양성 판정이 나온 간이 검사 키트가 불량이었거나 판독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영상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4월 기준 7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늘어 증가폭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2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4월 합계 출산율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한 가운데 당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0명에 가까운 의원

0: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동혁 체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언급한 데 대해선 한동훈 의원을 응원했던 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주택 2만 세대 공급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거지역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송동마을과 시규촌, 우면동 성당의 존치 신청서 제출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 정부가 잠시 중단된 양국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추가 실무회담이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원에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늘 비 소식이 있었지만 중성 4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유통기한, 그 사용기한이 지난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필터가 분해돼서 아무리 발라도 보호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선크림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선크림 언제 개봉했더라?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홍희진님이 오늘은 운동 끝나고 출첵해요 하고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방수영님 오프닝 들으시고 선크림 잘 안 발랐었는데 47? 맞나? 그쯤 되니까 자동으로 바르게 되더라고요. 힝 늙었어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2117님 젠디 고딩 때 튀르키예에 갔었는데 선크림 안 바르고 덥고 건조한 날씨에 맞섰다가 후회했어요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선크림 이야기 해봤죠. 비가 오는 지역이든 안 오는 지역이든 낮으면 꼭 선크림 발라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선크림이 뭐 해 안 뜨니까 오늘 해 안 보이니까 비 오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이 구름을 뚫고 피부 깊숙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꼭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 그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출퇴근길, 운전할 때 이렇게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도 절대 무시할 수 없대요. 잠깐 밖에 나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노출이 쌓여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주름, 기미, 뭐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꼭 선크림 발라주시고 그래서 운전할 때 장갑 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장갑 안 끼면 딱 그 손 부분만 타게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외선이 또 세다 보니까.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하기 한 20분에서

0: 30분 전에는 미리 발라줘야 된다고 하고요. 얼굴 전체에 아주 충분히 발라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양은 그렇게 많이 바르는 편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좀더 많이 발라줘야 된다고 하고, 귀나 뭐 목, 이런 데 목덜미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다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3시간 정도마다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여자분들은 좀 화장하고 나서 그 위에 선크림 덧바르기가 어렵잖아요. 선크림은 그래도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자외선 차단에 좋다고 하고, 꾸준히 이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1562님, 저는 선크림 바르면 눈이 시큰거려서 못 바릅니다. 웃잡니까 하셨는데, 눈 안실에 선크림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요즘에 워낙 뭐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검색창에 눈 시리지 않은 선크림 이렇게 하면은 검색해보시면 추천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든 뭐 흐리든 뭐꼭 선크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 기한이 뭐 개봉한 지 1년 지나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꼭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지, 너무 오래된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모두 피부 관리, 이게 또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하니까 꼭 챙겨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왠지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화병,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이따가 3부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 오피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환인제약, 빅토스, 롯데 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기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63명에 비해서 52.4% 증가했는데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 유형별로 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지난해 3명의 5배가 됐고요. 정체 서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12.5%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가 운전자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차량에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면서 차로 이탈에 따른 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면서 현재 주행보조 기능이 도로에 정지해 있는 정체 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유형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 픽시 자전거에 대한 관리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의 범위가 확대됐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해당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서 사고 위험이 큰데요. 최근 한 편의점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이 치러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현재 1승 1패로 32강을 조기 확정한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아공과는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다만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잡으면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오늘 훈련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면서 내일 남아공전은 선발에서 두세 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가 남아공을 꺾는다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고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0: I'm trying to see if you can handle that.
1: 쇼미 아이라 스타 라토가 함께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응원가 중에서 또 한 곡 더 듣고 왔어요. 2037님이 애국 내일 소니가 두 골을 넣어서 3-1로 승리하길 응원해요. 파이팅 외쳐주셨고 조영호님도 대표팀 잘 싸워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신은희님 내일 오전 주문을 모두 오후로 연기했어요. 고객님들도 이해해줬습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드디어 이제 3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번에 좀 경기와 경기 그 간격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출전 국가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일주일을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32강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이제 내일 펼쳐지는데 다들 어디서 응원하실지도 궁금하고 이제 내일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아공에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2위를 확정지어서 32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다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이겨서 꼭 32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수들 많이 부담될 텐데 그럼에도 꼭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치러질 곳이 이 몬테레이라는 곳인데 멕시코에 앞서 두 경기 진행했던 과달라하라와는 다르게 고도는 낮대요. 대신에 더 습하고 더 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40도에 달하는 곳이라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준비할 때 훈련하면서 35도 이상의 더위 계속해서 적응 훈련을 했다고 하고 그만큼 이제 더위와의 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90분 동안 좋은 경기 치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꼭 32강 아주 기쁜 소식을 저녁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주님, 젠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근처 공원 산책길 자전거 도로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킥보드 등 정말 안전수칙 지키면서 타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요즘 진짜 뭐 픽시 자전거가 뭐 엄청 논란이죠. 이게 픽시 자전거가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없앤 자전거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이제 달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지? 궁금했는데 보통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바퀴를 아마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멈춰지나? 뭐 아무튼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전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편의점에서 또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사람들 뭐 매장 출입도 불가하고 물품 구매도 불가하다 이런 안내문을 또 걸어가지고 기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왜 탈까? 저는 약간 궁금하거든요. 혹시 타시는 분이 계시려나? 왜 타는 걸까요? 이게 뭐 약간 스릴을 느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묘기 부리고 또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맛에 약간 차로 치면 막 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이제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316님이 직장인은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하고 이렇게 짧은 한 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한 줄에서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피곤함이 피로가 다 느껴집니다. 수요일이 또 은근 힘든 날이죠. 월요일은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화요일은 또 적응하느라 바쁜데 수요일쯤 되면은 피로가 싹 몰려오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주말은 뭐 아직도 멀어 보이고 저도 내일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나면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우리 대표팀 축구도 있고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도 하루 보내고 그렇다 보면 금요일이 또 생각보다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우울해서 잘 못 들어왔어요. 울산은 이번 주 내내 흐리거나 비 오거나 그래서 더 우울한 것 같아요. 포근한 젠디 목소리 청취하려고요. 비 오는 날 젠디 라디오 들으니 좋아요. 아, 전 좀 부러운데요, 민수님.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비 소식 곳곳에서 전해주시는데 서울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좀 와줘야 좀 날씨도 시원해지고 차분한 기분도 들고 그런데 일주일 하루라도 좀 서울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맑은 날씨도 너무 좋지만 그 민수님 말씀처럼 비 오는 날에 라디오 들으면 또 분위기 있고 더 좋잖아요. 근데 또 비 오는 날 너무 우울하다, 기분이 처진다, 몸도 쑤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민수님도 그래서 주말 내내 좀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 같은데 억지로 막 기운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분위기

공기를 조금 느끼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수님 곁에는 우리 오당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쉬어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5220님은 오늘 대전 날씨는 시원했어요. 수영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옷도 정리하고 화장대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쓰고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또 옷도 정리하시고 화장대 정리도 하셨군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때 있죠.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거 언제 샀지?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몇 번? 막 이러면서 그런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들 그러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아서 샀지만 막상 또 사보니까 잘 쓰지 않는 물건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들. 앞으로는 이런 물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1741님, 내일이 두시만세 마지막 생방이래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8년 정도 들었는데 상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 받았던 기록을 찾아서 다시 듣기 해봤어요. 오당재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만남은 기쁘지만 이별은 슬프네요. 아, 그렇네요. 두시만세가 내일 마지막 생방송이군요. 저도 진짜 그 소식 듣고 아쉽더라고요. 두시만세 게스트로도 저 나갔었는데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번 주가 또 마지막 생방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 슬픈데 8년 동안 또 함께 하셨으면 그거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그긴 시간을 함께 보낸 거니까 뭐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했던 목소리가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허전한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우리 1741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내일 생방송 꼭 함께해 주시고요. 두분 이제 마지막 생방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꼭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용재님, 나의 오늘은 지금 속초 숙소에 있지요. 오늘 해돋이도 보고 설악산도 다녀왔네요. 내일은 새벽 출발해서 바닷길 따라 강릉에 도착해서 중앙시장 들러볼 생각이에요. 살것 같네요. 오, 용재님은 속초에 놀러 가셨나 봐요. 설악산도 다녀오셨어요. 오, 너무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강릉 가서 시장도 가시고 바다도 보시고 아주 충전하는 시간 보내고 오실 것 같습니다. 1131님,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데요. 이제 60이 넘어서 혼자 근교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혼자 여행을 가보고

오, 이런 곳이 있어요. 안양 수목원. 상시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5220님은 강릉 환영해요. 강릉으로 오세요 하셨는데, 강릉 좋은 것 같아요. 강릉 가셔서 바다도 보시고, 거기 뭐, 먹을 것도 많고, 커피도 맛있고 하니까 좀 머나? 그래도 뭐 서울 근교, 아니, 가까운데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천천히 한번 강릉 쪽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5220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0470님도 강원도 추천해 주셨네요. 삼척 여행 추천합니다. 산,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세 번이나 다녀왔고요. 최근에도 다녀왔어요. 삼척 추천합니다. 오, 삼척. 삼척 여행, 삼척에 뭐가 있을까? 삼척에, 아, 거기, 삼척, 이제 동해 삼척 그쪽에, 이제 바다도 보실 수 있고, 산도 즐길 수 있고, 우리 0470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리고 김지우님은 저는 대학생 때 혼자 기차 타고 경남 밀양 갔었네요. 밀양 오일장에서 국밥도 먹고 아기자기 볼 곳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오, 경남 밀양. 기차 타고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꼭 운전해서 안 가도 되잖아요. 기차 여행한다 생각하고 또 기차 타고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7011님은 안양 사시는 청취자분께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 당일치기 여행 추천드려요. 콩국수 드시고 돌담 읍성을 끼고 아기자기한 동네로 또 걸어보시고 책방 구경도 해보세요. 안양시청 기준으로 편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가벼운 나들이로 제격이에요 하셨는데,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7011님이 얼마 전에 다녀오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던 곳인데, 아주 코스를 디테일하게 콩국수 드시고 돌담 읍성 끼고 동네 거닐고 책방 구경까지 이렇게 갈 곳들까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셔서 괜찮은데요? 7011님의 추천, 충남 당진이었고요. 3497님, 안양에 사신다니 1번 국도 여행 추천드리고 싶네요. 종점인 목포까지 이어지고 혼자 드라이브 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좋을 듯하네요. 안양에 사신다고 하니까 1번 국도 여행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목포까지 이어지나 봐요. 이게 일본 국도 여행이. 그렇구나. 그 목포까지 한번 쭉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포도 맛있는 거 많고 또 가서 즐길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6520님은 군산 추천해 주셨어요. 새만금 노을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끝내줍니다. 음식 중요하죠. 여행 갈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형기님은 혼자라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휙 날아가 봐요. 저도 제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셔서, 근데 일단 그때 뚜벅이 여행하고 계시다는 우리 청취자분 전화 연결도 한 적이 있는데, 뭐 뚜벅이 여행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렌트하셔서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아까 2박 3일까지도 가능하시다고 했잖아요. 7231님, 처음 여행 쉽지 않죠. 그럴 땐 템플스테이 다녀오세요. 혼자 떠나지만 함께여서 더 좋아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어제도 저희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템플스테이와 나는 솔로 그 합친 버전, 나는 절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약간 조금 아직 좀더 두렵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곳, 함께 뭐 지낼 수 있는 곳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8128님, 지도에 펜 던져서 랜덤으로 하셨는데, 오, 재밌는 방법인데요? 이제 전국 지도 펼쳐놓고, 펜을 던지거나, 아니면 주사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딱 찍히는 곳 가는 거죠. 재밌겠다. 1236님, 산악회 가입 추천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하셨는데, 아, 산악회 가입을 해서 다 같이 가라. 아까 또 템플스테이랑 비슷한 그런 추천, 혼자 떠나지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여행을 또 추천해 주셨네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1131님은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악회 좋아하시려나? 3511님, 젠디 안녕하세요. 10개월 차 부산 버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첫차 운행하고 12시에 퇴근해서 부산 근교에서 바람 쐬고 지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듣고 왔습니다. 1131님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추천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현주님이 과거 안양 살았던 사람이 추천할 만한 곳으로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양수목원 추천드려요. 상시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고 추천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부산에 계신 마침 우리 버스 기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부산도 괜찮네요. 부산 가서 또 바다도 보시고, 또 거기 부산은 도시도 즐길 수 있고, 바다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볼수 있는 곳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1131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어디 가고 싶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곳 중에서 혹시 정하게 되신다면 저희한테 소식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0570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제주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고객의 수천만 원 피해를 막은 사연입니다. 지난 12일 한 70대 고객이 유심을 빼달라면서 대리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응대하던 중에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유심을 왜 빼려는지 묻자 고객은 대출 상담사가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됐고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피싱범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함께 조치를 하면서 약 6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대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의 소중한 이것을 지켜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에 직원이 지켜낸 도민의 소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음, 2번 추억, 3번 재산. 자, 오늘 굿뉴스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수천만 원 피해를 막아준 소식이었죠. 1번 마음, 2번 추억, 3번 재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0873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그냥의 퇴근길.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0: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회 2부는 오늘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던 권경애 씨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가 간주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 2천 가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과 회의를 열고 상반기 공급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1만 1000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6만 2000호 착공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자마자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평산책방 부스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사퇴 변에서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한다고 했다고 하니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주한미군 2명을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3시쯤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이란이 최대 3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 23일 지정학 리스크 자문업체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제재 유예 기간 동안 22억 4천만 달러에서 30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최대 4조 7,1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한 생성형 AI가 갑작스레 오류를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던 직장인들이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AI에게 맡기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느라 진땀을 흘린 거죠. 이 해프닝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산과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산업 전반이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지켜낸 도민의 소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8540님 3번 재산. 관심 있는 행동이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네요.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854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리점 점장인 주승인 씨는 이날 받은 검거 보상금 50만 원을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이유로 유심 제거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설정 변경 또 유심 제거 등을 요구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 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선용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이 바쁘게 잘 지내다 오신 거죠?
6: 네, 정신없이 또 보내다 보니까
5: 그러니까.
6: 또 오당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5: 네. 어제 오당제 앞으로 들어온 문자가 있는데 오동훈 선생님 나오셨을 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껴놨거든요. 소개해볼게요. 761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할 정도로 잠이 쏟아져요.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눈이 감기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버티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 모르겠어요. 공부는 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가끔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시험 공부가 버거운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선생님, 근데 시험 기간인데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걸까요? 저도 사실 뭐 중요한 뭐 일이 있다거나 뭐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잠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6: 맞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어떤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시험 공부는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죠.
5: 네.
6: 집중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뇌를 전부 이제 풀가동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 네.
6: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그만큼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5: 네.
6: 그리고 또 이 책상에서의 공부 라는 이 상황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뇌가 이 책상이라는 환경 자체를 네. 회피하려고 학습을 하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졸음을 만들어내서 이 책상에서 공부라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자 하는 거죠.
5: 네.
6: 그래서 침대에서는 멀쩡한데 책상에만 앉으면 눈이 감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책상에서 억지로 버티는 거, 의지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피 반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5: 네.
6: 싶지 않고요. 20, 30분 정도만 짧게 집중하고 5분 동안 확실히 쉬는 리듬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 후에는 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5: 네.
6: 집중력이 더 올라가기가 쉽죠.
5: 기말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좀 응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요즘이 진짜 한창 시험 기간이어서 저도 진료하다 보면 이 시험 스트레스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5: 그래요.
6: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지나갑니다. 시험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나 걱정이 들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자.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자. 이런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먼저 화병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선생님,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등재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6: 네. 화병은 이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과 편람이 있거든요.
5: 네.
6: 거기에 문화권 증후군이라고 분류되는 정식 진단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5: 문화권 증후군?
6: 네. 네. 영어 표기도 화병. HWA-BYU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우와.
6: 예, 이 문화권 증후군이라는 게
5: 네.
6: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심리적인 반응이나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5: 네.
6: 화병이 이 목록에 들어간 이유는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이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 깊이 연결된 현상이기 때문이죠.
5: 그래요?
6: 한국 사회가 이 화를 참는 게 미덕이고 집단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5: 네.
6: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감정을 억누르고 신체 증상으로 그런 것들을 발현하게 되는

0: 독특한 질병으로 나타났다라고 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40, 50대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뭐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화병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5명은 화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0: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로 경쟁 구조가 굉장히 치열해진 걸 들 수 있겠죠.
1: 경쟁 구조.
0: 예, 이제 국내 조사에서 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꼽았을 때 1위가 바로 이 지나친 경쟁 분위기였는데요. 네. 경제적인 뭐 어떤 양극화 같은 것들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정말 이제 빅빈 군입구로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만들고 이 만성적인 억울함이라는 게 결국 화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사회적인 연결이 약해지면 면서 감정을 털어낼 그런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는 뭐 동네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이렇게 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이에서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관계가 더 개인화되고 단절이 좀 됐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의미겠죠.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화병이 또 늘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참아서 화병이 많은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화가 많고 성격이 급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세요?
0: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 둘 다?
0: 네.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많고 감정이 강한데 이걸 또 표현하면 안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죠.
1: 네.
0: 한국 사람들 참 감정이 풍부하고 강도가 세요. 이렇게 내적 에너지가 강한데 밖으로 나갈 출구가 참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속담 자체도 들여다보면은
1: 네.
0: 참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인이 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1: 아, 어떻게 다루느냐가 확실히 진짜 요즘은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병의 증상,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뭐 가슴이 답답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0: 네, 화병 증상은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신체 증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가 좀 꽉 막힌 듯한 느낌.
1: 네.
0: 이제 전형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이제 명치 부위에 뭔가 묵직한 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 같다.
1: 네.
0: 이런 얘기들. 가슴에 뭔가 맺혀 있다라는 표현들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고요. 이외에 뭐 두근거림이나 두통, 얼굴에 열감, 네, 홍조, 소화불량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1: 네.
0: 심리 증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핵심이죠. 그래서 한숨이 잦아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울컥하는 이제 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들.
1: 네.
0: 이게 어떤 최근에 한 가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화병에 가깝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갑자기 궁금한 게 억울한 증상이 막 심리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눈물이 막 난다. 눈물도 약 신체적인 증상인가요?
0: 아, 눈물이 난다.
1: 심리 증상인가요?
0: 네, 두 개의 어떤 경계에 좀 걸쳐 있는 네, 그런 증상이겠네요.
1: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러면 혹시 화 날 때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1: 오, 진짜요?
0: 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전혀 화 안 내실 것 같은데.
0: 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 그죠.
0: 예.
1: 맞아요. 선생님도 어쨌든 사람이시니까 화가 날 때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중2병 주제했을 때 주먹으로 벽 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0: 네.
1: 어떻게 화를 좀 푸는 편이세요?
0: 아, 요즘에는 이제 벽을 치고 있지는 않고요.
1: 오, 네네.
0: 요즘에는 뭐 저는 주로 달리기 합니다.
1: 오, 네. 달리기.
0: 이 분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데
1: 네.
0: 좀 시간이 지나면은 신기하게 좀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뛰면서 화났던 상황을 계속 곱씹지 않고
1: 네.
0: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숨이 차고 막 땀이 나고 하니까 이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젠디는 어떠세요?
1: 제가 왜 아까 눈물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약간 눈물이 먼저 나는 편이에요.
0: 아,
1: 그래가지고 막 눈 막 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좀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한참 울면서 막 그렇게
0: 진짜.
1: 하고 나면은
0: 그러면 좀 정화되는 느낌이
1: 네네네.
0: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을 내가지고 좀 아, 내 오늘 감정을 좀 풀어내야겠다 하고
1: 네.
0: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1: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0: 그럼요.
1: 각자에게 또 이런 화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화병은 복식이나 등산으로 다스리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0: 또 운동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운동 말고 화를 사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그쵸. 운동이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0: 네.
1: 첫 번째는 일단은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뭐
0: 아.
1: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0: 네.
1: 화나는 상황을 꼭 정제된 글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쭉 써내려 가시면 돼요.
0: 네.
1: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욕이 나오면 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을 이렇게 언어의 형태로 배출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뇌의 어떤 분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좀 진정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북북 찢어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아, 글을 쓰고?
1: 네, 날려버리자 하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찬물 세수나 얼음을 이렇게 좀 쥐거나 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0: 네네.
1: 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0: 찬물을?
1: 네, 말 그대로 좀 화기를 좀 식히는 건데, 이렇게 차가운 자극이 오면은 신경계가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되면서 감정으로부터 잠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0: 오, 그렇군요. 글을 쓰거나 뭐 차가운 물을 이렇게 맞는다거나
1: 그렇죠.
0: 얼음을 아유, 그런 거. 직장인 90%가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그 원인 1위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딜 가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0: 네.
1: 내가 누군가랑 관계를 맺는다면 스트레스는 세금처럼 따라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없다.
0: 네.
1: 네. 그리고 덜 받는다보다도 빨리 받는 것들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죠. 상사가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입니다. 본인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감당을 못해라고 읽으면은 나한테 꽂히는 화살의 양이 달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 내가 좀 뭘 더 잘하면 좋았을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이렇게 갉아먹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루 업무가 끝나면은 더 이상 낮에 일을 반추하지 말고 감정의 이런 그릇을 비워내는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맛있게 저녁 먹고 편하게 쉬면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나만의 루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0: 말씀 듣는데 그 들으면서 바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1: 그러니까요.
0: 거를.
1: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곱씹지 말고 오당제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자.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분노조절 장애가 정식 진단명은 아니라면서요?
1: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 지금 정식 의학 진단명은 아니고요. 분노조절 장애에 해당하는 정식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폭발한다라는 거죠.
0: 네.
1: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특정 순간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한 분노 반응이 터져나오는 게 특성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 나 왜 그랬지? 라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0: 그 한때 분노 조절 장애 말고 분노 조절 잘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화를 내고 자기보다 세 보이는 마동석 씨 같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분들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사실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터질 수 있어요.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게 특성이죠. 근데 본인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화를 내고 강자한테는 조절이 되는 분들, 요건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0: 어떻게 보나요?
1: 조절이 되는데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성격적인, 인격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겠죠.
0: 더 나쁜 거네요.
1: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0: 그렇네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그러면 생기는 원인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거 타고난 건 아니죠?
1: 아, 사실 타고나는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예, 저희가 정신질환을 설명할 때 항상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이제 뇌 속 호르몬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시스템의 이상이 같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는데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사실 유년기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이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 학대나 방임 경험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0: 네.
1: 부모로부터 어떤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정서를 조절하는 어떤 능력들이 발달을 못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성인이 돼서도 사회적 관계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 질병이다라고 보는 거죠.
0: 아, 그러면 진단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혹시 저희 뭐 체크해 볼수 있는 항목 같은 게 있나요?
1: 네, 일단은 폭발이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0: 네.
1: 단순히 일상에서 짜증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0: 네.
1: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인 공격성입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고 상대방을 밀고 때리고 이런 어떤 접촉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의 손괴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집기를 던져서 파괴라는 것들, 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준을 전제로 체크 항목을 좀 드리자면요.
0: 네.
1: 한달 안에 이런 폭발이 두번 이상 있거나 1년에 세번 이상의 대형 폭발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지나치게 커서 스스로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만큼 과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0: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 좀 보잖아요. 보복 운전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1: 아, 그쵸. 특히 이제 운전 상황이 위험한 이유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나는
0: 네.
1: 차 안에 있죠. 내 얼굴은 상대방이
0: 그렇죠.
1: 몰라요.
0: 네.
1: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전하다. 알루미늄이 막아준다라는
0: 네.
1: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억제력이 더 쉽게 풀립니다.
0: 아.
1: 그래서 평소에는 참는 분들, 이 경계에 서 있는 분들도 차 안에서는 폭발하는
0: 맞아요.
1: 경우들이 많죠.
0: 네.
1: 네. 그래서 보복 운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질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0: 근데 뉴스 보면은 보복 운전 해놓고 뉘우 쳤다 이런 얘기는 잘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가진 분들 중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좀 죄책감 느끼는 분들도 있나요?
1: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죄책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특징 중에
0: 아,
1: 하나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극도의 후회나 자책이 따라오고, 아, 왜 그랬지? 나또 그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0: 김경수님이 분노 조절이 안될때 숫자 세는 거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막 어디서 보니까 10초 동안 15호페라, 막 이런 조언 해주더라고요. 이런 숫자 세는 거 도움이 되나요?
1: 아, 예. 효과가 있죠.
0: 오.
1: 근데 타이밍이 좀 중요해요.
0: 타이밍요?
1: 이미 분노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1: 뇌의 편도체가 이미 불가능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초에 숫자를 세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려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0: 네.
1: 이제 몸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시작하고 이런 신호가 올때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신호들을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0: 아, 그렇군요. 그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하신다면서요?
1: 아, 네.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항우울제나 기분조절제, 그리고 충동을 누르는
0: 네.
1: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약물이 분노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죠.
0: 네.
1: 그렇지만 자극이 들어왔을 때 폭발의 역치를 좀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0: 네. 자, 여러분도 혹시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마음.

0: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1280님이 화났을 때 종이에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큰딸이 종이에 날 것 그대로 욕도 적고 또 엄마인 제 흉도 보고 이러쿵저러쿵 써서 책꽂이 사이에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풀었나 봐요. 옛날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1: 맞아요. 사실은 또 청소년 기는 감정은 앞서고 아직은 성숙한 데가 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예,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저도 한번 들킨 적이 있거든요.
0: 아,
1: 저희
0: 진짜요?
1: 부모님 욕을 써놨다가.
0: 오, 정말요? 네. 와,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1: 네. 아, 좀 찔리네요, 갑자기.
0: 네, 엄마 욕을 얼마나 많이 적어놨으면 우리 1280님이 그거를 찾아서 볼 정도로. 근데 또 엄마는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다행이네요. 저희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9891님, 어릴 때부터 내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 내 감정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질까요? 하셨고 0819님도 분노가 났다는 것을 내 감정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표현이 어려워요 하셨네요.
1: 아 맞아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억누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역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네. 확 좀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왜 별거 아닌 일로 안 그러던 사람이 화를 냈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 몰아가듯이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좀 계속해서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오랫동안 표현을 안 해오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0: 그렇죠.
1: 부분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감정일기를 좀 적어보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정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적어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감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를 글로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감정일기 써보시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2706님은 에고 전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렸다니까요. 집엔 관심 없고 남의 말만 잘 듣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아내가 뭐라 하면 짜증내고 욱하니까 제가 아주 힘들어요 하셨네요.
1: 많이들 좀 듣게 되는
0: 그러니까. 네,
1: 사연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유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
0: 그러니까요.
1: 하루 이틀의 문제만으로 아니죠, 이렇게 되신 아니죠. 건 아니시겠죠.
0: 네. 집에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뭐라고 하면 짜증내고 이런
1: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

0: 하면 밖에서는 네. 진짜 호인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집만 들어오면은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적 가면을 좀 쓰시느라
1: 사회적 가면. 네,
0: 집에서는 이제 무장해제가 확 돼버리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러게요. 네. 그럼 우리 2706님이 좀 남편분 어떻게 대하시면 좋을까요?
0: 아,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렇게 끝없이 다 받아줄 수는 없죠.
1: 네. 네.
0: 근데 뭐 어쨌든 이럴 때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이제 그 시점에 생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거 네 당신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하면서 이제 또 본질이 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속상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 바로 잡아서 그 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기를 네. 권유드리고 싶어요.
1: 아, 딱 그 일만 가지고
0: 네.
1: 9834님이 나 아는 친구는 평소엔 괜찮은데 같이 술을 먹다가 갑자기 돌발 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분노 장애일까요?
0: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계시죠. 술이 우리 뇌에서 탈 억제 기능을 한다라고 봐요.
1: 탈 억제 기능.
0: 네,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누르고 참고 있던 것들을 조금 풀어지게 만드는 거죠.
1: 네.
0: 술 마시면은 약간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평소에 안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뭐 좀
1: 네.
0: 기분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약간 뭐 업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안에 쌓여 있는 감정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 탈 억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눌러놨던 분노가 빵 하고 좀 터지게 되죠.
1: 네.
0: 글쎄요. 물론 선 넘는 행동들을 한다면 당연히 좀 제지를 해야겠지만
1: 네.
0: 가까운 친구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걸 계기로 마음을 조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술 먹을 때 보니까 안에 좀 쌓아놓은 게 많은 것 같더라.
1: 네.
0: 혹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어? 이렇게.
1: 그렇군요. 그 취중 진담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0: 네.
1: 과학적인 노래네요. 탈 억제 기능 때문에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거.
0: 네, 뭐 모든 게 다 진심이다. 그때가 진심이고 밖으로는 다 거짓이다, 가면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일부는 좀 맞는 얘기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합병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불리고 있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 분노 이런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정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1: 네.
0: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들을 느낄까라고 자책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1: 네.
0: 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 자체가 조화를 중시하고 참는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1: 네.
0: 이렇게 한번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지영님이 너무 알찬 수요일 하트하트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가구 1오동호 선생님 보급이 정말 시급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5856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박정훈의 먼 훗날에.

5856님이 신청해주신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힘 좀 받았으면 해서 오당지 음악 신청해봅니다. 꼭이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조금 힘든 하루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목요일이고요. 하루만 더 버티면 금요일,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875님이 젠디 진짜 오랜만에 오당지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계속 마음 졸이다가 이제 잠시 숨을 쉽니다. 오늘은 오당제 출석만으로 위안을 삼으며 남은 시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우리 9875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던 청취자분인데 그 경북 문경에서 식당하고 계시는 우리 9875님.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사이에 남편분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그래도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다는 게 조금 나아지신 것 같은데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875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손지연님은 병원에 입원 중인데 TV는 시끄럽고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니 잔잔하고 분위기 있고 좋으네요. 따봉 하셨어요. 우리 지연님도 어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어디 다치셨나? 병원에 있는 동안 오당지 들으시면서 몸도 마음도 또 치료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076님, 재은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염없이 걷고 싶은 날에 연속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야근입니다. 얼른 야근 마치고 그냥 마냥 걸어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편한 방송 감사드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예쁜 파란 하늘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오, 서울에 사시네요. 6076님. 한강 저 너머로 여의도에 63빌딩도 보이고 하늘이 너무 예쁘죠. 요즘 진짜 저도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이번 주에 잘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늘이 예뻤군요. 주말에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힐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걷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둘 러브버그가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걸어다니는 거,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안 걸어다녀야지, 회사 안에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많이 걸어야 되는데. 우리 7190님은 오늘 마음이 너무 심란하시대요. 8년

4개월 동안 하던 일이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마무리 잘하고 퇴근해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동안 하던 일이면은 정말 그동안 여러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그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셨을지 짐작이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그쵸? 심란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마지막 날잘 마무리하시고 또 퇴근도 잘 하시고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7190님의 앞으로 새로운 도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7190님 앞으로 무슨 일 하시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0631님, 오늘 하루는 뿌듯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중고거래를 가끔 하는데 오늘은 제가 나눔을 받았어요. 차 안에 깔고 앉는 편백나무 방석을 두 개나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그분 드리려고 지금 초코쿠키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기쁘고 즐겁네요. 평소에 나눔을 해봤지 받는 건 처음이에요. 나 하나, 남편 하나 쓰려고 합니다. 와, 초코쿠키 만들고 계신 사진 보내주셨는데, 보통 초코쿠키가 아닌데요.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안에 초콜릿 칩도 가득 들어있어서, 노릇노릇 너무 맛있어 보여요. 받으시는 분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눔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는 초코쿠키를 또 받게 되고, 그또 나눔을 받고, 또그 마음을 또 나누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06312 너무 멋지십니다. 0470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저녁 먹고 3일째 체육공원에서 걷기 중입니다. 작심 3일을 지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3일째니까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0470님. 오늘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4일째. 내일까지도 마음 먹으신 대로 꼭 나가서 걷기 운동 잘 하셔서 내일도 꼭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 오전에 10시죠? 월드컵 남아공전도 있는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실 건지, 어떻게 응원하실 건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목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내일 계획 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고 올게요. Shelter in the Rain.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가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서진님은 내일은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에요. 수학이랑 역사 시험 치는데 잘 칠 수 있겠죠? 젠디가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와,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대단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그동안 준비한 만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수학이랑 역사 문제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내일 축구 어디서 볼 건지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2289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사내 커플입니다. 몰래 연애하듯 사무실에서 몰래 조용히 보려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사내 커플 2289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내일도 두 분이 몰래 이렇게 조용히 응원하고 계실 것 같네요. 9834님 님은 저는 내일 연차 안 쓰고 회사에서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3대 0으로 우승할 거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3대 0 승리 또 예측해 주셨고요. 9175님은 내일 회사에서 단체 관람합니다. 전반전을 근무하고 11시 후반전부터 보기로 했는데 이게 어딘가요? 오당제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32강 가서 LA에서 멋지게 16강 가자! 대한민국 화이팅을 여러 번 이렇게 외쳐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또 단체 관람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또 응원하면 더 신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5863님은 국가유산 보존 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현장 작업 관계로 남아공과의 3차전을 볼 수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내일 경기를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만큼은 한 마음으로 우리 태극전사들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만큼 내일 경기 후회 없이 또 좋은 경기 펼쳐서 32강 또 우리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요. 벌써 설레고 기다려지네요. 내일 경기도 좋은 결과 있어서 여러분과 신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인 8540님이 이 시간까지 아직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다른 분의 신청곡을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노래인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4230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 소식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0: 이제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열신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후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이며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갯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5단독 황지연 판사는 오늘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남성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혜성 씨가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던 IMS 모빌리티 투자 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전 부사장 김혜성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등 12곳을 상대로 IMS 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 회사를 속여 1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시정과장을 맡았던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인권위 성차별 시정관역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1일자로 남성을 성차별 시정과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실과 반대로 보도하는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나 보험료 또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0: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의해 이란에 돈이 제공되거나 해외 동결 자금이 그들에게 지급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4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 의료 기록이 군사정보기관을 상대하는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미국 기업 팔란티어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라는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어디까지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광객들의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들이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호텔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텔 업계의 호황,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전용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4: 네, 오늘은 미국 기업 팔란티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3: 네.
4: 팔란티어는 이제 사업 구조나 경영 철학이 워낙 이제 독보적이어서 사실 이제 엄청난 팬덤이 있는 기업입니다.
3: 네.
4: 또 이제 반면에 전쟁을 돕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란티어가 팬도 많고 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3: 네.
4: 근데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하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3: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4: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하고,
3: 예.
4: 아니면 뭐 AI 빅데이터 OS 운영체제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방산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네.
4: 쉽게 말하면 흩어진 데이터를 잘 꿰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그 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3: 그럼요.
4: 그 아이언맨 보면은 그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나오는데,
3: 네.
4: 주인공인 그 토니 스타크가 비행을 할 때 슈트에 전력이 얼마 남았습니다. 적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 자비스 같은 그 시스템을 현실에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나 기업 이런 데 만들어서 파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4: 근데 이 단어는 아마 이 팔란티어 팬덤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제 존재론으로 번역되는 그런 이제 형 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럼 뭐 애인 사이에서는 너가 있음으로 해서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이제 존재론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3: 네.
4: 이제 팔란티어는 이걸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존재 그리고 관계 그걸 입력한 디지털 지도라고 설명을 해요.
3: 네.
4: 그래서 흩어진 데이터에 서로 이제 관계를 고려를 하고 의미를 입혀서 최적의 지도를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고가 그냥 조각조각 있으면은 블록에 불과한데 그걸 뭐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립 설명서가 있으면 블록이 집으로 그리고 자동차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고 조립 설명서 그게 바로 온톨로지이고 온톨로지를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병원으로 이제 비유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환자 병력, 수술실, 의료진, 수혈할 수 있는 혈액 이런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 받을 수 있게 지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병원뿐 아니라 이제 군대, 정보기관, 은행, 기업 이런 곳들의 이런 운영 체제를 팔고 있습니다.
3: 네.
4: 네.
3: 자, 그런데 이런 팔란티어 최근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4: 지금 유럽 곳곳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거부하는 보이콧이 벌어지고 있어요.
3: 예.
4: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NHS의 그 핵심 데이터망

0: 사업을 수주했던 그 팔란티어가 영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국가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무상 제공하고요. 그
1: 예.
0: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그 NHS에 속해 있는 그 영국 전역의 병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그 3억 3천만 파운드, 6,700억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2023년에 수주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팔란티어가 영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처음에 진입하게 된 거는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1: 네.
0: 영국은 당시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코로나 초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집단 면역이 생기면 괜찮다라면서 이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수가 폭발하고 사망자 수도 급증했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은 NHS로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왔는데 제대로 정보 관리가 안 돼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1: 예.
0: 그때 이제 팔란티어가 구원투수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NHS에 이제 마스크나 백신, 뭐 호흡기 이런 의료용품 물류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를 써라라고 제안을 했고, 그 영국 정부가 워낙 이제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팔란티어가 제공한 파운드리 그 OS 가격이요, 단돈 1파운드였어요. 우리 돈 2,000원. 사실상 공짜였죠. 그때 이제 영국의 팔란티어 덕을 사실 좀 봤습니다. 그래서
1: 그렇네요.
0: 초기에 코로나 사망자 유럽 1위였는데 확산세가 좀 잡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NHS는 의료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1: 예.
0: 그리고 그해 12월에요. 이제 코로나로 밀린 일반 환자들의 수술 그 대기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팔란티어하고 400억 원그 규모의 그 후속 계약을 맺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계약에 팔란티어의 무서운 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소속 엔지니어들이 영국 전역의 병원 내부에 그때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국 병원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영국 고위층하고 팔란티어의 네트워크가 더 탄탄하게 된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란티어는 2023년에요. 그 NHS에 흩어진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는 그 연합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따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에 따르면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NHS가 낸그 입찰 공고문의 요구 사항은 사실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과 노골적으로 똑같이 적혀 있었다. 경쟁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0: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그 NHS 플랫폼 사업은 7년짜리 계약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2027년 내년에 조기 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1: 예.
0: 그래서 영국 정치권하고 이제 시민단체들이요, 내년에 팔란티어하고의 계약을 해지하라라면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난달에 그 영국 NHS 내부 브리핑 문건이 유출된 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에 이제 팔란티어하고 외부 계약 직원들이요, 영국 전역의 환자 정보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릿 카우르길 영국 보건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단돈 1파운드의 미끼 상품으로 시작해서 결국 6,700억 원의 잭팟을 터트린 이후에 이제 영국 의료 시스템을 장악해버린 그런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영국에서는 뭐 곳곳에서 뭐 계약 해지, 시위 뭐 이런 것도 막 전개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0: 네. 가뜩이나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미국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이스라엘을 이제 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던가, 아니면

0: 미국 아이스 그 이민 세관 집행국을 지원했다던가 뭐 이런 일로 아. 유럽 내의 시민 단체들이 팔란티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환자 정보 무제한 접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반 팔란티어 감정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근데 팔란티어 측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냥 데이터 처리자로 지정돼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거지 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인 거잖아요. 그 랜드 앤 익스팬드 전략이라고 해서 일단 착륙한 뒤에 조직을 장악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사업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도 팔란티어 퇴출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의 입장을 또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NHS 데이터 사업처럼 큰 프로젝트를 영국 토종 기업한테도 이제 기회를 이제 줘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 회사에 나눠줘야 된다. 왜 한 회사에 그것도 미국 회사에 몰아줬냐. 계약 해지하거나 여러 업체로 분산하자. 이런 목소리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영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팔란티어가 네. 영국에서도 꽤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그 팔란티어의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지만 예. 2위 지역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인 거죠. 예. 팔란티어 는 그 영국의 의료뿐 아니라 이제 경찰, 국방, 금융당국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팔란티어가 영국 정부하고 계약한 이제 주요 계약 건수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이 10개 이상 정부 부처예요. 최소 34건 금액으로 이제 6억 7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뭐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팔란티어가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 3월에요.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 그 금융감독청이 이제 금융 범죄를 잡겠다라면서 팔란티어하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록부터 이제 뭐 통화 녹음, 이메일 이런 온갖 민감한 정보가 섞인 거대한 저장소를 이제 팔란티어한테 분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영국 감독 당국이 금융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 핵심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국민들의 금융 데이터가 미국 정보기관에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그런데 팔란티어에게는 영국의 정부기관이 중요한 고객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봤더니 설명 주신 걸 봤더니 경찰, 금융, 당국, 국방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정보를 빼낸다는 게 팔란티어도 바보가 아닌데 야, 이러다가 우리 중요 고객 놓쳐. 그 정보는 봤어도 본 척 하지도 마. 이럴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0: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빼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네. 일입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한 그 보안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 구독료를 받는 건데 데이터를 몰래 빼돌린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자살 행위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영국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팔란티어는 데이터 처리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통제자인 그 영국 NHS나 영국 기관의 승인 없이는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이제 법과 계약으로 이제 엄격하게 묶여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왜 이제 영국 사람들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이제 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라고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법 때문인데요.
1: 네.
0: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게 지구 어디에 저장돼 있든지 간에 미국 수사 당국이 영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요.
1: 네.
0: 이게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통과된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1: 2018년도에 클라우드법을 만들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그 당시에도요, 이제 EU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던 그런 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이 이 법을 만든 표면적인 이유는요, 중대 범죄를 잡겠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1: 예.
0: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수사기관이 마약 사범을 쫓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범죄자의 이메일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그 이메일은

0: 미국이 아니라 유럽인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어서 못 줍니다. 라면서 이제 버텼고 이제 소송전이 벌어진 거예요.
1: 예.
0: 이때 이제 미국 정부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클라우드 법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팔란티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 미국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국가에 이제 서버가 있던지 간에 이걸 제출하게 돼 있는 법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빅테크의 이제 글로벌 지배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데이터 제국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영국의 정치권하고 시민 단체들이 미국 기업인 팔란티어의 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데이터 주권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듣고 보니까 영국만의 고민이 아닌데요?
0: 네. 그올 들어서 단몇달 사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팔란티어 손절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어요.
1: 네.
0: 이 유럽 각국이 팔란티어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좀 정리해 왔거든요. 그 프랑스 정보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지난주에요. 팔란티어하고의 그 데이터 처리 계약을 단계적으로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토종 기업 챕스 비전, 그러니까 그 프랑스어로는 이제 샤빠지옹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1: 네.
0: 그 샤빠지옹으로 교체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교체 이유는 바로 데이터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에서 전략적 종속을 용납할 수는 없다. 아,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더 넣어서 이제 자국의 AI 인프라를 키울 것이다. 라는 계획을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독일도 연방군하고 정보국이 팔란티어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더는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제 네덜란드는 국방 차관이 2년 안에 팔란티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회에서 밝혔고, 이제 덴마크도 자국산 해법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런데 유럽 기업들이 정말 팔란티어를 대체할 만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있긴 할까요?
0: 이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제 현재 팔란티어를 완벽하게 대체할 유럽 기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예.
0: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군사용인 고담이 있고 또 이제 민간 기업용인 파운드리 그리고 언어 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그 기업용 엔진이 있거든요. AIP 이것도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걸 유지해주는 아폴로라는 그런 자율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쫙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럽 기업은 없지만
1: 예.
0: 각개전투하는 유럽 기업들이 있기는
1: 아,
0: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정부가 선택한 챕스 비전, 그 챕스 비전이 팔란티어의 고담하고 파운드리가 차지한 시장을 좀 넘보고 있고요.
1: 예.
0: 독일의 헬싱이라는 그 유니콘 기업이 팔란티어의 고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기업도 이제 기업용 AI 플랫폼에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유럽 내에서도 이제 팔란티어 의그 절대반지라고 할수 있는 그 온톨로지, 그 온톨로지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경쟁력은 아직 이제 뭐 따라올 적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심지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령관이요, 유럽은 현재로서는 팔란티어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토가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팔란티어하고 같이 만든 그 군사용 AI 시스템 메이븐을 도입을 했거든요.
1: 네.
0: 이 메이븐이 이제 위성 사진하고 작전 정보, 물류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지휘관들이 군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1: 네.
0: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이제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을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이제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 내에서 나토의 군사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토가 미국 국방부와 팔란티어의 그 군사용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회원국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불만이 있다 한들 지금 사령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당장 대안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1: 팔란티어의 경영진들은 유럽의 보이콧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 회장이나 이제 알렉스 카프 CEO 이 둘 다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0: 유럽의 이제 보이콧이 거세지지만 팔란티어 두 수장들은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예. 오히려, 아, 우리 기술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카프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유럽은 뭘로 자국을 지킬 거야?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시험한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면은 강대국을 실제로 막아댄 제품으로 자신들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신감이 있기도 했던 거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미국 빅테크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그 유럽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감을 넘어서요. 이제 디지털 독립 선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럽 각국은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어떤 논쟁 속에 있는지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전환점을 맞이한 호텔 산업,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 봅니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연구원님, 2019년과 2024년 이후에 호텔 시장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 국내 호텔 시장이 성장했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행 가는 거리 시간 자체가 가까웠던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이게 2019년 이전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메르스라든지 사드 영향에 따라서 중국인이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인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자체가 비중국인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고객층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예.
3: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관광시장이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 네.
3: 뭐 아시다시피 과거의 중국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쇼핑을 목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와서 명동을 중심으로 숙박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던
2: 예.
3: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쇼핑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레저 활동을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 예.
3: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LOS라는 표현을 썼는데 랭스 오브 스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머무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펀더멘탈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해가는 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과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국적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체류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3: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적이 바뀐 건 아니고 다양한 국적에서 오시는 거고
2: 네.
3: 그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중국인들도 목적이 많이 바뀌었어요.
2: 중국인 스스로도요?
3: 예, 예. 중국인들도 쇼핑 위주보다는 한국이라는 이제 여행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매력도를 높이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쇼핑을 위주로 하면 하루 이틀 쇼핑만 하다가 이제 귀국하는 본능이 있는데 여행의 목적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과거에 이제 머물렀던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서울 외 지역 쪽으로도 많은 여행지로 확

0: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숙박 일수 자체도 늘어나는 네. 구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국내 관광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호텔 업체들의 펀더멘탈도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결국 호텔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진 거라고 봐도 되나요?
0: 호텔 업체들의 수익은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실 때 수요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공급이 더 측면이 큽니다.
1: 아, 그 동네에 호텔 몇 개가 있는지?
0: 예, 예.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관광시장 자체가 개화되는 시기가 2012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호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제 자체를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호텔이 뭐 거의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년. 인허가부터 빠르면 3년, 이제 길게 보면 5년이 걸리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호텔 공급 자체가 2016년 이후로 너무나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2016년에 우리나라 방한 외국인 수요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인 1,600만 명 정도를 찍었는데 네. 실제로 호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호텔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고요. 2019년 정도 부근에 가면 호텔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호텔을 짓는 사업자들이 별로 안 나타나기 예. 시작을 했고 외국인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사실은 숫자가 좀 좋아지는 구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1: 그렇죠.
0: 이제 국가 간의 여행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제한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호텔은 오히려 사실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늘렸어야 되는데
1: 예.
0: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1: 네.
0: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네, 한마디로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기 예.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요 자체가 조금만 회복을 하다 보니까 호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엄청나게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수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호텔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1: 네.
0: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호텔이라는 게 물론 그 작은 호텔도 있지만
0: 네.
1: 큰 호텔 같은 경우는 뭔가 제대로 지으려면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0: 네.
1: 텐데 그런 부지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 호텔업은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0: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가지고
1: 예.
0: 준공 내는 시점을 예측을 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이 돼야 호텔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도래하고 여러 가지 물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만 호텔을 짓는 공급 단가 자체가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분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라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호텔은 사실은 그 호텔에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그 특정 시점에 이제 수요와 가격에 결정이 되는데
1: 예.
0: 이 가격이 거의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호텔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는
1: 예.
0: 하루가 지나면 그 자산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빈방 생기면 그게 끝인 거지.
1: 네.
0: 뭐 다른 제조업체 공장처럼 이거를 야근을 통해서 주말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3년 후에 예측해서 내가 지금 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진행자님께서도 뭐 이제 투자자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네. 리스크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죠.
1: 불안불안하죠.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호텔의 공급 물량 자체는 2029년 이후에도 사실은 예전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기존에 있었던 호텔을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1: 네.
0: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존 호텔들의 투숙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이게 뭐 다 만실이다, 뭐 투숙률 100%다, 뭐 이런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까?
0: 지금 만실이라는 기준은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1: 네.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하고 평일하고의 기준 자체가 틀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숫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만실한 표현은 어려운데
1: 예.
0: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호텔 시장의 업황이 좋았던 시절이 제 기억으로 2016년이었거든요.
1: 네.
0: 이때 당시 15년, 16년 이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투숙률이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1: 네.
0: 실질적인 만실입니다. 왜냐하면
1: 네.
0: 호텔은 예비방을 조금 남겨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불편이 생길 수도 있고 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의 투숙률 자체가 80%

0: 책입니다.
1: 네.
0: 제가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추승률을 높이고 싶으면 단가를 내려서 추승률을 뭐 말씀하셨던 만실 근처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1: 예.
0: 나는 그게 아니다. 어느 정도 룸은 남겨놓고 객단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하는데 지금의 추세는 전체적으로 객단가의 위주의 전략. 이거는 이제 공급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됐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많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좀 만실이 아니더라도 객단가를 올리는 걸 더 지향합니까?
0: 그렇죠.
1: 아.
0: 예, 왜냐면 이 어느 정도의 가격 저항권대를 테스트하는
1: 네.
0: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한국 관광 시장이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매력도가 높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요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 특정 국가 자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숙박에 대한
1: 그렇죠.
0: 부분을 먼저 해결을 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가 워낙에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 자체가
1: 네.
0: 조금 뭐 그렇게
1: 덜 올랐다고
0: 예, 덜 올랐다고 보는 네.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 호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부산에 출장을 갔을 때
1: 예.
0: 시그니엘 부산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40만 원 되는 객단가를 누가 수용하겠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인 입장에서 사실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권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워낙에 세게 왔었고
1: 예.
0: 그리고 환율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거의 6성급 호텔의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면 사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느껴져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서 내가 예전에 갔던 호텔 숙박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느끼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택지 측면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국가의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객단가가 올라갈 여력 자체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요. 저도 저희 집에 누구 놀러오는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불편하니까요.
0: 네.
1: 근처 호텔에 그냥 방을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뭐 가족들끼리 호캉스 하는 집도 있고 해서 호텔 가보면 내국인 수요도 엄청난데 그 비중은 어떻습니까?
0: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집계 자체는 제가 이제 보진 못했지만 한 40에서 50% 정도 내국인 수요고요.
1: 예.
0: 글로벌로 보면은 거의 80에서 90%가 내국인 수요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하고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여행 수요 자체가 워낙에 많이 발달해 있고 속된 말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내국이 내국 여행을 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 여행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데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내국인 내국 여행 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2018년 이후로 보면 부산이라든지 이제 주요 관광지 지방권에 있는 관광지도 제주도 이외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1: 네. 네.
0: 재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국인 비중 자체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1: 예.
0: 그 비중이 같이 늘어나는 것
1: 같이
0: 같은데
1: 늘어나는.
0: 그 글로벌 케이스처럼 가지는 않고요.
1: 네.
0: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얘네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국 여행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거의 가장 높았을 때는 90%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일본이 거의 연간 4천만 명 정도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 여행객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 중반까지 떨어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내국인 비중도 구조적으로 늘어나지만 해외 케이스가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호텔업을 저기 좀 영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부분이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 부지가 가격이 엄청 올랐어. 우리 괜히 머리 아프게 호텔업 하는 거 아니라 이 땅 팔고 아니면 여기다 다른 거 올려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훨씬 더 누려보자. 이런 의사결정은 없나요?
0: 근데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에 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투자처를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호텔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관련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텔이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의 수익성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형제 구조화에서 호텔을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용도 변경을 하는 구조는 없고요.
1: 네.
0: 아까 제가 멸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호텔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 예.
0: 이거를 매각을 해서 거주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용 주택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잘못된
1: 선택이었군요. 예, 지금 와서는.
0: 예, 대표적인 게 어디

0: 왜냐면 남산에 있는 힐튼.
1: 그렇네요.
0: 예, 그게 이지스 자산운용이 인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라든지 업무용직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인수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풀리고 호텔 시장 자체가 엄청난 호황기를 겪으니까 지금은 속도도 느려졌고, 예. 오히려 진짜 이 황금알을 낳는 사이트를 오히려 좀 방치하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됐습니다. 물론, 예. 뭐 각 업무용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용도에 따른 이제 수요와 공급 부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사이트를 허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호텔 업체들은 너무 좋죠.
1: 네. 그럼 혹시 예전에 호텔이었던 부지들, 뭐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뭐 리치칼튼 부지라든가 아니면 반포에 예전에 팔레스 호텔이었나요? 예. 뭐 이런 데든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시 혹여나 그때는 뭐 주거단지나 뭐로 바꾼다는 소리가 저도 들렸는데 다시 그 부지를 호텔로 또 지으려는 움직임은 없어요?
0: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인허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은 생각보다 규제를 조금 많이 받는 네. 산업적 성격도 있고 지금 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3년 후에 장사를 하는데 3년 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겪는 것처럼 만약에 주요 외국인하고의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네. 안 들어오면 객단가는 그때 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호텔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사이클 안에서의 호흡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2019년 이후에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파이프라인을 계획을 해서 2022년, 23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해서 네. 공급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수요는 결국은 회복되면서 뭐 K-팝 열풍이라든지 한국 콘텐츠 문화에 외국인 소비자가 열광을 하면서 더 들어오니까
1: 네.
0: 이게 완전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성수기라서 다들 피서 가고 뭐 휴가 가고 하셔서 호텔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연구원님 오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그 이용객들이 궁금한 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객실 단가입니다.
0: 네.
1: 아니 일주일 전에 봤는데 가격이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객실 단가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구조적으로 뭐 차이가 있나요?
0: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고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네. 원데이 재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수기 시즌이라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뭐 부산의 뭐 BTS 공연에 따른 뭐 바가지 논란
1: 네.
0: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365일 동안 그 정도와 안정적인 수요 공급을 매칭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객단가라고 하는 게 특정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바뀝니다.
1: 네.
0: 데일리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시점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수요가 떨어지는 시점에 당연히 단가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1: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여행이나 출장 많이 가는 사람이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 무슨 큰 축제가 있다든가 큰 행사가 있으면 가격이 우리나라도 뭐 큰 행사 있으면 가격 오르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일본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반대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없이 그냥 비싼 것 같아요.
0: 그게 이제 호텔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일반적으로 호텔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의 인건비 수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가격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테크 기반이 접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텔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베이스로 해서 고객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각 국가별로의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추정하는 게 2,30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관광객 비중과 호텔 공급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더 비싼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는 호텔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2016년하고 딱 비교해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방한 외국인 수요가 더 높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호텔은 후행 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본은 공급 자체가 사실은 더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국인 수요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비중 자체가 20%밖에 객실이 안 되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면 여기서의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현재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고
1: 네.
0: 하와이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해서 모든 서비스 자원에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가격 자체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나라마다의 그 특수성과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요즘은 다들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객실 예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국인에게 보여주는 객실 단가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0: 요즘 객실 단가가 다르고도 뭐 그런가요?
1: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주제를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OTA 마켓과 호텔 시장의 밸류체인은 사실은 거의 붙어있고 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OTA 업체한테 어떤 구조로 가면 호텔이 방이 객실이 100개다. 그러면은 호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OTA 업체 5개에다가 10개씩의 박을 뿌립니다.
0: 아.
1: 예,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수수료 안에서 본인들이 완판을 하냐 안 하냐는 자기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그 방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OTA 업체마다 가격이 틀리고
0: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실제로는 다이렉트 멤버십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가격도 틀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특정 OTA 업체가 본인들의 마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마진을 조금 더 추구하거나 그 과정 안에서의 가격이 예 괴리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이다 내국인에서 노출되는 가격 자체는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OTA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 안에서의 가격의 모형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텔 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OTA한테 주는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0: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렉트 부킹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뭐 글로벌로 싸우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호텔의 방은 저희 홈페이지가 가장 저렴합니다.
0: 아.
1: 근데 실제로 글로벌은 뭐 저희가 아는 뭐 아크로 그룹이라든지 뭐 메리어트라든지는 대부분이 제가 이런 거의 다 쌉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뭐죠? OTA 예. 앱을 통해서 어디 위치나 어떤 수준인지 대충 보고 그 호텔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된 금액에 예.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큰 기업.
0: 큰 기업들.
1: 그게 왜 그러냐면 OTA를 쓰는 이유는 모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해외 가면 태국의 로컬 브랜드를 찾지는 않거든요.
0: 그렇죠. 일반적으로.
1: 예, 그럼 네. 우리가 메리어트를 드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메리어트는 모객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0: 아.
1: 이 친구들을 약간은 배제시켜도 영업 활동이 가능한 구조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로컬에 있는 지역 기반의 단독 호텔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호텔을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모객 기능 때문에 OTA에 아.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그쪽이 더 네. 싸거나 이렇게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도 좀 호텔업에서 세계적인 뭐 프랜차이즈를 가진 회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그 초석을 여기서 다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1: 네.
0: 그중에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저는 제주도가 먼저 네. 떠오르는데 요즘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제주도는 완벽하게 극각으로 단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주도에 항공기 이착륙을 하는 데는 제주시밖에 없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 지역 자체는 뭐 제2공항을 증설한다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일반적으로 해외를 가면 공항 근처에 숙박을 합니다.
0: 그래요? 시내가 아니고요?
1: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반경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항 근처가 상당히 편안한
0: 예.
1: 마음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는 외국인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귀포는
0: 예.
1: 내국인 시장입니다.
0: 아.
1: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최근에 유류할증률도 올라가고 또 제주도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년까지 아까 제가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0: 네.
1: 중국인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 서울과 제주입니다.
0: 아,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제주도의 공급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귀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국인이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0: 아.
1: 서귀포는 어찌 보면은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0: 예.
1: 제주시는 작년에 저희가 왜 거의 미팅을 하고 한 4~5개 미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호황기입니다.
0: 그래요?
1: 예, 말도 못하는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예.
1: 올해 중국인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0: 야.
1: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긍정적인 게 제주시의 숙박 공급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더 몰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0: 예.
1: 예, 한마디로 서귀포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지금 보면 5성급 호텔은 상당히 호실적으로 전환이 된 것 같고요. 다만 2~3성급 호텔은 공급가행에 따라서 객단가는 아마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숙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만큼 싸진 거예요?
1: 아, 뭐 몇 년 전부터
0: 네.
1: 엄청 쌉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0: 예.
1: 5만 원 다 언더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
0: 이야, 그래요?
1: 예.
0: 올해는 뭐 해외 안 가고 제주도 가도 아주 알뜰하게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대였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 호텔업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전 세계 호텔업을 이끈 거는 사실은 중국인의 해외여행입니다. 중국인은 내국

0: 한국에서의 수요가 거의 40억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전 세계 해외 여행객 수는 3억 명이 안 돼요.
1: 아...
0: 네, 한마디로 여행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공급 파이프라인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0: 한국만 증가했던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다낭 이런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팽창이 되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자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호텔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거의 주요 호텔 업체들은 뭐 신고가를 다 찍고 이야. 엄청나게 좋아지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호텔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최근 수년간 2, 3년 동안은 이제 한국이 상당히 좋은 관광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 세계보다 네. 한국의 호텔 업체들에 주목할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만약에 한국의 그 관광이나 이런 수요들이 갑자기 2, 3년 뒤에 확 꺾일 수도 있을까요?
0: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 아무도 모른다.
0: 예, 중국하고 일본의 그런 관계가 될지, 그다음에 저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여파가 네.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측하기는 네.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관광객이 오려면 공급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4개 활주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활주로를 운영을 했을 때 총 들어올 수 있는 캐파가 3천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5개 5번 활주로를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4천만 명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천만 예. 명까지는 여전히 룸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300만 명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특별하게 국가적인 무역 분쟁이라든지 질병 이슈 자체가 없으면 호텔 시장 자체는 당분간 계속해서 호황기로 접어들 것 같다라는
1: 네.
0: 게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은 했지만 그 맥락은 잘 몰랐던 호텔을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2: 비트코인으로 한방 누려봐.
3: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4: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남은 학생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의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건고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7월 갈치 금어기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 조치가 올해는 시행되지 않아 여름철 갈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는 또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25건을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어업인 1,800여 명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이 같은 당 이뇨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차기 회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선이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의원직 사퇴가 불법 계엄 때문이었냐며 진실은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후 인전 의원의 침묵은 더 무겁고 더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로봇 수입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봇, 자동차, 자동화 장비가 미중 무역 갈등의 새 격전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페이스X 등 12개 이상의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무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산 로봇 수입의 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 군비 경쟁은 로봇팔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자

0: 1만 만 돌석. 만석은 곡식의 1만 섬 또는 아주 많은 곡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석군은 곡식 만섬가량을 걷어들일 만한 논밭을 가진 큰 구사를 뜻하죠. 천석군도 있습니다. 곡식 천석을 걷어들일 만큼 재산이 있는 부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속담 천석군의 천가지 걱정, 만석군의 만가지 걱정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음을 뜻합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존재했습니다. 거주, 이동, 교육, 정치 참여와 같은 많은 영역을 인종 기준으로 분리해왔던 거죠. 여기에 반대하며 옥살이를 한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였는데요.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영국 가수 줄리아 포렘이 1988년에 발표한 이 곡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를 편집해 이 곡을 입힌 영상을 제작해서 넬슨 만델라에게 헌정하기도 했죠.

0: 6월 24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줄리아 포렘 해피 에버 애프터였습니다. 1102님 신청곡이었어요. 앞서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아공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축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내일 우리나라하고 남아공하고의 이제 경기가 있어서 뭐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것에든 남아공과 관련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줄리아 포렘 해피 에버 애프터였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참여를 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서 그냥 지금 글 남겨야지 하시는 분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다 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메리 맥그리거의 Tom Between Two Lovers였어요. 최은신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스모키 멕시칸 걸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도 축구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멕시칸 걸 신청해 주신 3586님이 멕시코에서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데 스모키의 멕시칸 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해피에버 애프터로 이어지는 것처럼 멕시코가 멕시칸 걸로 이어지는 이 흐름 완벽한데요. 6835님은 지난주에 멕시코에게 아쉽게 졌던 축구 경기가 이번 주에는 남아공과 있죠. 꼭 이겨서 32강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래 신청합니다. The Cranberries의 Dreams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워낙에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축구에 그리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꼭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듣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번 경기는 어땠다더라 이런 소식을 주변에서 계속 듣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서 또 경기를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내일 오전에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이어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6835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 응원의 마음 신청곡으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Cranberries Dreams. 이 노래와 함께 839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도 이어서 드릴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1년생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리키 마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계속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이 월드컵 시즌에 또 빠질 수 없는 가수잖아요. 리키 마틴. 90년대 말에 라틴 댄스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가 리키 마틴이었는데 사실 리키 마틴의 데뷔가 생각보다 좀 빨랐어요. 그리고 발라드 가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1991년에 Fuego Contra Fuego라는 이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Fire Against Fire, 뭐 불에는 불 이 정도의 의미가 될까요? 어쨌든 이 Fuego Contra Fuego라는 라틴 발라드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빌보드 라틴팝 차트에서 3위를 하면서 이제 라틴 음악계에서는 등장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죠. 사실 이 데뷔곡 이후로는 계속 스페인어로 된 음반만 발표를 하다가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었죠. 예, The Cup of Life. 그거 스페인어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좀 세계적인 인지도가 확 올라갔고 그리고 1999년에 첫 영어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처음 인터내셔널 앨범 나온 거니까 데뷔부터 한 8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영어 앨범에서 Living La Vida Loca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단숨에 라틴 음악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됐죠. 그때 리키 마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라틴 스타일의 가요가 한창 그때 유행했었어요. 리키 마틴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뭐 제니퍼 로페즈라든가 애니케 이그레시아스라든가 마크 앤소니 같은 그런 가수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우리 가요에서도 예, 그런 라틴 음악에 영향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리키 마틴 2015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은 뭐 미니 앨범이라고 하죠. EP나 싱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키

마틴의 가장 최근 노래, 2025년에 팜 로얄이라는 드라마 시즌2에서 OST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Coming Home Baby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멜 토메의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전 재즈입니다. 이 노래를 리키 마틴이 어떻게 불렀을지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리키 마틴의 데뷔곡 Fuego Contra Fue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Coming Home Baby.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리키 마틴의 데뷔곡 Fuego Contra Fue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드라마 팜로엘 OST에서 Coming Home Baby였습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 한 30여 년의 세월이 좀 있거든요. 리키 마틴 목소리가 굉장히 좀 깊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데뷔곡하고 데뷔해서 들어보니까 더 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 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목포입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골든디스크라는 음악방송을 접하게 됐네요. 혹시나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멜라니 사프카 노래인가요? The Saddest Thing 부탁드려봅니다 하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우연히 만난 인연이 더 매력적이죠. 그게 아무래도 운명이라는 단어하고 더 밀접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계획돼서 만난 그런 인연이 아니라 우연히 스쳤는데 이것은 나의 운명? 뭐 이렇게 회로가 흘러가지 않나요, 보통? 우연히 우리 골든디스크를 듣게 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채워드려야죠. 좋은 음악들 또 신청곡으로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0344님, 4시에 일어나야 해서 일찍 누웠는데 오히려 잠이 너무 안 와서 골든디스크 시간까지 왔네요.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렇더라고요. 다음날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일찍 자자 하면은 절대로 잠이 일찍 들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왜 우리가 내 마음도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내가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는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죠. 자, 0344님, 그래도 짧게 주무시더라도 숙면하시길 바라면서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그리고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김경수님 신청곡이에요. 리틀 리버밴드의 Lonesome Loser.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요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전용성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명징하다라는 우리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명징하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뜻으로 진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또는 소설 속 문장이 명징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징하다는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팀은 그의 비리를 명징하였다처럼 쓰여야 맞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U19 대표팀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2강행이 걸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기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하면서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사찰단에 미국인 조사관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후속 협상에 따라 정해질 것이란 입장인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양측의 실무회담은 다음 주 초 재개될 전망입니다.
1: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핵심 간부들에 이어 의혹의 정점인 이 씨까지 구속되면서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1: 12년 전 실패를 경험했던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명예 회복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2: 우리나라는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1승 제물로 여겨왔지만 1승 1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 상대로 여겼던 알제리에게 참패를 당한 끝에 결국엔 지휘봉까지 내려놔야 했습니다. 32강 문턱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팀을 맞닥뜨린 홍 감독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인 사령탑 두 번째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낼 기회를 맞았지만 개인적인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3: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2: 객관적인 전력에서 남아공이 최약체로 꼽히는 데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르지만 자칫하면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홍 감독은 방심을 가장 큰 경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3: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결전을 앞둔 대표팀은 체감온도 섭씨 40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4: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경기장엔 교민과 붉은 악마

0: 등 2천여 명의 응원단이 찾아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소리 없는 경기 이 본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 대한민국 화이팅!
0: 2002년을 제외하고 원정 월드컵에서 우리가 2승 이상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32강 진출과 함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몬테레이에서 MBC 뉴스 박주인입니다.
3: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기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1, 2차전에 최전방에서 뛰었던 손흥민을 이번엔 측면에 배치해서 공격력을 더 강화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4: 지난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의 볼터치는 19번에 불과했습니다. 슈팅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결과까지 한 골차 패배로 이어지자 이후 손흥민 활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5: 긴 패스가 손흥민만 찾아다녔어요. 손흥민을 도운 선수들을 주변에 더 배치해야 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어요. CBS 스포츠 해설위원입니다.
4: 남아공은 측면 수비수 모디바와 무다우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공격을 전개하고 골키퍼까지 과감하게 올라와 빌드업에 관여합니다. 역습 시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앞선 1, 2차전에서 남아공은 측면 뒷공간에서 여러 차례 위험을 노출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와 침투가 강점인 손흥민을 주포지션인 왼쪽 측면에 기용하고 오현규 또는 조규성을 최전방에 투입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손흥민의 경험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치고 들어올 때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이 손흥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달려있죠.
4: 미국 ESPN은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선수라며 손흥민 활용법이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이후 6경기째 월드컵 득점이 없는 손흥민. 남아공전에서 승리를 확정하는 골로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을 기록한다면 홈구장과도 같은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3: 반도체 공장을 호남과 충청에 추가로 짓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 역시 공공부지를 샅샅이 다 찾아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6: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에 이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7: 이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6: 다만 현재 용인에 짓고 있는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기존 건설 계획을 앞당겨 마무리 짓게 됐고 추가로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7: 이 수요를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걸로 서포트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6: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폐교 등 공공분야 부지 중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 아니, 닥치고 줘야죠.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반대하시면 청년도 어디 가서 삽니까?
6: 부동산 세대 개편 방향과 공급 대책 등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3: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추가로 공장을 만들기로 한 건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처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8: 아마존과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 80% 늘어난 약 1,1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배에 달합니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면 늘수록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더 필요해집니다.

0: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5공장은 이르면 2030년,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2027년 가동되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거란 게 업계 전망입니다.
1: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 2040년도가 되면 거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2030년 이후에는 AI 로봇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0: 반도체 업계는 급히 공장이 더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상황. 호남 충청 제2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 반도체를 조립해 포장하는 후공정 시설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반도체 생산 설비, 이른바 팹까지 확대된 분위기입니다. 후공정 시설엔 수조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팹은 한기 건설에만 30조 원에서 60조 원가량이 필요한 만큼 투자 규모도 수백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합니다. 청와대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한 만큼 대통령과 두 기업 수장 사이 최종적인 담판만 남은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 외에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2: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 증시 마감 뒤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 358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414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달러로 시장 전망치 20.7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4.33% 하락했고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 네 번의 선거를 앞두고 5만여 명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유럽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7년 기상 관측 이래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23일에 이어 24일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0도 이상 오른 스페인도 고령자 2명이 오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영국은 폭염 최고 등급 적색 경보가 내려져 1,100여 학교가 휴교나 단축 수업에 돌입했고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월드컵 거리 응원을 금지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처럼 중심부의 고기압, 양옆의 저기압이 위치해 제트기류를 정체시키는 오메가 열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 수용을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들어갈 IAEA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건 아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한다는 겁니다. 핵사찰 수용에 대해 이란은 후속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2차 실무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는 중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3: 철새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MBC 뉴스 투데이였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차혜린입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시간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학생들 일하랴 공부하랴 경기 결과도 챙기랴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별리그 A조 3차전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과 오전 10시에 맞붙는데요. 이번엔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아닌 몬테레이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습하고요. 체감기온이 40도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찜통더위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순 있지만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부산 20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강릉 18도, 제주 20도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낮에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엔 뉴스. 저는 MBC 아나운서 차예린이고요. 류수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내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창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창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3: 6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행 65세인 전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서울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고요.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고령층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현행 65세 이상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지원 횟수를 제한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인데요. 80년대부터 이어진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65세를 변화된 인구 구조에 따라 높여서 현실화하려는 방안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면 선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도황선에서 내린 직후 속도를 높여 150m가량을 질주했고요.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A씨는 차량 오류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1월 2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충남 공주시의 빌라로 찾아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B씨의 딸이 함께 있었는데요. B씨는 흉기에 찔리고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서울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흉기를 준비해 공주까지 찾아와 범행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코스피가 전날의 폭락을 딛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서요.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온에어 직전까지도 기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4: 맞습니다. 지금 그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 롤러코스피.
3: 아, 진짜 무섭습니다.
4: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변동폭이 큰데요. 9.9% 정말 뭐 이례적으로 폭락한 다음 날 네. 코스피는 3% 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40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한국 증시가 선진지수 편입에 불발됐죠. 네. 미국 증시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이제 하락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격을 딛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 전환이냐라고 보기보단 과도한 폭락에 따른 일시적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라는 겁니다.
3: 네.
4: 시장의

0: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른바 지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향후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공포지수가 95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5조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내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11조 5천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11조 5천억 원을 사들인 건 역대 처음입니다.
1: 아, 네.
0: 이러면서 이제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사는 뭐냐. 시가총액 1위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6년여 만에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어제는 또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9% 넘게 올라서 34만 전자. SK하이닉스는 강보합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다시 재차 1위에 올라선 모습인데 문제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환율도 불안합니다. 환율도 지금 종가 기준 1541.8원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54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1: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좋지가 않은데 개인이 11조 5천억 원을 받아냈다는 게 정말 와 놀라운 수치네요.
0: 투자하세요?
1: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0: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지표에.
1: 네,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가 또다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18년째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0: 맞습니다. 지금 MSCI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이른바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에 18수, 18번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 네.
0: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긴 하지만 MSCI가 지적한 문제점이 아직 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미터. 영국에는 FTSE 지수가 있는데 FTSE 선진 지수에는 한국 증시가 2009년 편입이 됐지만
1: 네.
0: MSCI 문턱이 이토록 높은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환시장의 개방 수준이 낮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새벽 2시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여전히 한국 시장은 여전히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불편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역외 이 원화 결제망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제도가 안착되고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공매도 제도입니다. MSCI는 공매도 재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전산 규제와 보고 의무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 세 번째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 사용권 문제인데요. MSCI 측은 코스피 200 이 지수, 한국 지수 활용한 해외 이 상품 거래를 허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내년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장, 외환시장 개방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올해보다는 높습니다.
1: 네.
0: 근데 설령 내년에 워치리스트에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은 2028년이나 2029년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리 증시가 얼마 전에 인도를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덩치보다는 투자 환경이나 제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한가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 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MDR을 발행해서 다음 달입니다. 10일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번 상장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0: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 목표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예탁증서로 이제 상장이 이제 확정이 잠정 확정이 됐는데요. ADR, 미국 주식예탁증서의 줄임말인데 원주식은 한국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1: 네.
0: 그 담보권을 바탕으로 미증시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 맞춰서 달러로 발행하는 유통하는 주식 증서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이나 환전하지 않고도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안방에서 사는 것처럼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전용 주식인데요.
1: 네.
0: 무려 한 45조 원 규모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 한국 반도체 역사상 전후, 뭐 전무후무한 대형 이벤트이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한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거의 45조 원 정도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의 패키지 팹 건설, 또 초정밀 EUV 장비 도입과 같은 투자에 쓰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AI 메모리 시장의 경쟁사들을 완전히 따돌리겠다라는 이제 선전포고이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기업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나스닥에는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들과 같이 이제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투자 수요가 미국 시장을 통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고요. 세 번째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현재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의 선두 기업입니다. 이번 ADR 상승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AI 메모리 대표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선 반영돼 있다라는 점에서
1: 네.
0: 아마 이제 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활용해서 AI 반도체 경쟁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1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아마 우리 시장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론은 이제 회계 3분기 실적인데요. 분기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회계 3분기인데 매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요.
1: 네.
0: 주당 순익도 이제 25.11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20% 이상 웃돌았습니다. 여기다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요. 4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특히 지금 이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16건이나 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AI 수에 힘입어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본장에선 주가가 0.31% 약보합 떨어졌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가계대출도 통계를 보니까 무섭게 급증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집값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금융시장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핵심 불씨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주택시장을 이토록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대출 증가 폭증과 금융 불균형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수도권을
1: 네.
0: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흐름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를 좀 자극하게 되고요. 결국 자산시장으로 위험한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에 추가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1: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길 거다 이렇게도 봤더라고요.
0: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1년 이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에서 훨씬 웃도는 12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네.
0: 5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죠. 성과급, 스톡옵션, 자사주 평가액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또 이제 포모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1: 네.
0: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추격 매수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좀 잡히지 않을까 각종 정부 규제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네, 추이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침 N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과부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정청래 대표가 곧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당대표직을 실제로 내려놨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 같네요.
3: 네, 정대표가 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8월에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11개월 만에 내려놓는 건데요.
1: 네.
3: 어제 최고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이 저의 최고위원 주재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다라며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소위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제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의 동지이자 전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3: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한몸 공동체이자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했고요.
1: 네.
3: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추켜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3: 네, 정 전 대표가 대표직에 사퇴한 후에 첫 행보가 뭐였냐고 했더니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방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부스를 향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만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네.
3: 정 전 대표는 이후 이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등을 열심히 도닥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평산으로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편한 시간에 오시라 이렇게 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발언 자체에서도 어제 보게 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본인의 인연을 차례로 언급을 했는데
1: 네.
3: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의 친노, 친문 성향의 당신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끌어안기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민주당 안에

0: 저는 정성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 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공개 발언에서도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0: 네.
1: 강두구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라면서 배 선장이 두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차기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면서 새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고 더 낮은 자세, 더 유능함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본인도 불출마하니 정 대표도 나오지 마라라고
0: 네.
1: 얘기고요. 이기현 민주당 의원도 정전 대표 사퇴 이후 SNS 글에 국민이 지금은 가지 말라 하고 멈춰 세울 때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것도 정청래 다음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역시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당대표 면전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반대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1: 네, 친청계, 친정청래계로 보통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 SNS에 정청래 사퇴,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는 글을 올렸고요. 한민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원들께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결국 정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당원들께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면서 당심을 내세워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오전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퇴 거부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엿새 만에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직후 기자회견 일성은 사퇴론 일축이었습니다.
0: 네.
1: 당대표 거취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취보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때라면서 참정권 회복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또 흔들리는 당내 기강도 바로잡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요 말도 좀 묘했는데요.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라고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요. 조만간 당직 인선을 통해서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강이 대체 무슨 뜻일까?
0: 그러게요.
1: 뭐 하겠다는 건가 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박상훈석
0: 네.
1: 대변인한테 이게 혹시 윤리위원회 같은 걸 염두에 둔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석 대변인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해왔던 비당권파 친한동훈계 이런 의원들을 향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장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박정훈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1: 네, MBC 뉴스웨전에 출연을 해서 장동혁 체제 안 된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정말 한다면, 그러면 당원들에게 의사를 다시 물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0: 네.
1: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장동혁 시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 결국 이렇게 버티기가 들어간 데 대해서 선거 패배 후 버틸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뻔뻔한 패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정점식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났던데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사선 의원들, 김태호, 박덕흠, 윤영석, 한기호 의원과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 후에 원 구성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장 대표의 사퇴 논란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돼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전 대표, 정
0: 네.
1: 원내대표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아니 내가 빠른 시일이라고 한게
2: 1위

0: 대해서 너무 급하지도 않지만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않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 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0: 네, 오세훈 시장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구 모임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주제가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였고요. 정동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친윤계와 친한계가 함께 모이는 좀 드문 자리였는데요. 이게 미래혁신포럼이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색채가 좀 강한 연구 모임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을 하면서 좀 개파 간의 접점이 되는 건가 좀 이런 물음표가 나오고 있죠. 오 시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원내 중심 정당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 현상에 당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굳이 당대표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1: 네.
0: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고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초선 의원 때부터 했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원내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1: 네.
0: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러네요. 어제 모임에서 사실 이 둘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함께 만나는 장면을 좀 기자들이 많이 찍고 싶어 했을 텐데 한동훈 의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연속입니다. 23일 그러니까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동훈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불참을 했고요. 어제 방금 전해드린 이 세미나에는 오세훈 시장은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네.
0: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두 사람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 국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 만나는 건가? 이 여부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틀 연속 엇갈리면서 포스트 장동혁 시대를 두고 두 사람이 좀 미묘한 기류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경쟁심이 좀 있다 보니까 만나는 걸 피하는 건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공식적으로는 양측 모두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한동훈 의원 측도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못 간다고 미리 김기현 의원에게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오 시장도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인터뷰를 하긴 하던데 일정이 진짜 겹친 건지 아니면 피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요.
0: 일정은 있었겠지만
1: 네.
0: 정말 급한 거면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합수부가 진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선관위 관계자 3명이었고 송파구 관계자 9명이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을 포함해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했고요. 이번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1: 네.
0: 압수수색 대상자 12명은 모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1: 그러고요.
0: 하고요.
1: 12명 전부 다 한 명도 피의자가 아니고 전부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뭔가 혐의를 특정해가지고 지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내부 보고가 어떤 경로로 올라갔는지, 추가 용지 배송과 투표 중단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직원들의 핸드폰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여성, 이 여성의 신원이 파악이 됐다고 하죠?
0: 네, 서울 송파서가 이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을 점거했는데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와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제한적 출입 여부를 두고 일종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지만 이 A씨가 끝까지 문을 붙잡고
1: 네.
0: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으면서 결국 출입이 이행되지 못했죠.
1: 네.
0: 당시에 그래서 온라인 보수 성향 커뮤니티들에서는 이 A씨를 올다르크,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켜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0: 피해단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이 여성의 신원이 한참 동안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파악이 됐네요.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움으로 파.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요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시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6: 네, 오늘도 큰 더위 걱정 없는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 동안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소나기 쏟아지는 곳 많겠는데요. 강수량 편차가 5에서 80mm 사이로 매우 크고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천둥번개 치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5: 네, 2611님. 오늘 우리나라와 남아공과의 경기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죠.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불린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부른 노래 DNA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한국어 문장이 나오는데요.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예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응급조치를 수행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뒤에는 인천의 한 공무원도 시민을 구했죠. 10여 년 전 응급환자를 목격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연습했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익혀두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라디오. MBC 라디오.

0: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 10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우리나라가 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공동개최국 캐나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BC 플레이스 밴쿠버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후반 1분과 12분 연속 실점한 뒤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2대1로 졌습니다. 승점 4점을 유지한 캐나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골득실 차로 따돌리고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A조 2위 팀과 오는 29일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릅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갯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 네 번의 선거를 앞두고 5만여 명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세계 첫 조만장자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가 10여일 만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이 포브스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23일 종가 기준 9,6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자산이 1조 1,000억 달러로 불어나 최초 조만장자가 됐지만 주가 폭락으로 순자산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으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4.33%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중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은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3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이런 독서 모임은 어때요? 떡진 머리에 모자 눌러 쓰고 나가는 동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 드르륵 칵 하는 소리로 시작하는 독서 모임. 정해진 책

있지만 딴책 읽어도 좋고 당최 못 읽겠더라. 솔직 고백도 대환영. 책 얘기로 시작했지만 배가 산으로 또 우주로도 가는 얘기를 해도 좋은 독서 모임. 책은 혼자 읽어도 즐기는 건 함께. 저는 이토록 헐렁한 독서 모임 잘하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2부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국방 안보 관련 논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3부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하이엠솔루텍.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진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820님이 하루를 즐겁게 하려면 시선집중을 들어라. 여보, 밥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1: 그게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일단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려면 시선 집중을 들어라. 뭐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그죠?
1: 그러니까 부인이 시선 집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분께 밥을 준다.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2: 아, 이거 문해력 테스트인가? 근데 왜 또 밥은 여보가 차려야 되죠? 본인이 차려 드셔도 되잖아요.
1: 그러니까 구박받는 거죠.
2: 네. 아, 괜히 소개했네? 6820님?
1: 네. 눈치 없게, 네.
2: 네. 그리고 그린님, 오늘 10시 축구 봐야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윤아님, 귀로는 JB 목소리 듣고 있고, 눈으로는 브라질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고요. 김택중님도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는데요.
1: 저는 안 봅니다.
2: 왜요?
1: 제가 보면 칩니다.
2: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안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네. 이미 그 32강 올라가면 상대 팀은 이미 결정이 됐던데요.
2: 누구예요?
1: 캐나다로.
2: 아, 그래요?
1: 네.
2: 네, 어쨌든 JB가 안 본다니 우리 선수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겠네요?
1: 제가 보면 안 돼요.
2: 네, 보지 마세요.
1: 안 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준영님이 오늘도 삐딱선 열차 타러 왔습니다. 색채 지우고 중립적인 삐딱기차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삐딱선 정신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짧게 이 소식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휠체어 안 탔죠? 네. 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고.
2: 지팡이, 엄청 큰 지팡이를 네. 짚고 나왔더라고요.
1: 예.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이미 뭐 미리 짚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2: 네. 합수본수사가 탄력받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1: 병원에서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대목으로 나눠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목 들어보시죠.
3: 지금은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절체절명의 대여투쟁, 선거투쟁을 하고 있는 나를 흔들지 말라, 이런 주장. 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 어떤 일도 우선할 수 없다. 그 어떤 일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자신의 사퇴론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전부터 쭉 해온 얘기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목 들어보죠.
3: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1: 네, 이 얘기는 어떨까요? 새로운 얘기 같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 또한 흘러간 옛 노래를 재탕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왜요?
1: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소장파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 재신임 투표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동혁 대표가 2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제 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제 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이때 자신의 직을 걸고 전당원 재신임 투표를 주장한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퇴로는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때 썼던 반격 카드를 어제 다시 꺼내든 셈인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간명한 정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2: 어떤 정...

0: 예, 도달을 할까요?
1: 관건은 장동혁 대표의 방패에 있는 게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창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이 예리하면 단기 필마로도 사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창 끝에 손뭉치를 매달면 집단으로 달려들어도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 그럼 내가 직을 걸어보고 할 테니까 한번 전당원 투표에 붙여보자 라고 호기롭게 나서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퇴하라 사퇴라 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할 점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저런 주장에 혹시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겠죠? 이때 다시 대표에 도전하는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제 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 오, 네. 일단 친한계 박정은 의원은 재신임이라도 물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흘러간 옛 노래다. 제이비가 꼬집어 주신 거예요.
1: 재신임을 물어라라고 말로 해서는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0: 액션이 나와야 된다 이건데요. 오늘 대안과 미래죠. 국민의힘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으로 있는데 대안과 미래가 조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행동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날다님. 장동혁 대표의 말이 욕심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1: 욕심이라 하면 대표직에 대한 욕심입니까? 네.
0: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우티스님,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다 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과연 계속 강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도서전의 두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이 평산 책방 운영자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집 운명이다. 문재인의 운명, 이재명 대통령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등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책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사퇴 이변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했다라고 하시더라.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0: 네, 페이스북에도 이 글을 그대로 썼는데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두 번째 장면입니다. 도서전 축사를 한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의 독서 노트, 문재인의 필사 노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 출신 신동호 작가의 에세이, 대통령의 독서 모두 세 권을 구매한 뒤에 책을 들고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이후 유시민 작가의 코너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이 두 장면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1: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을 자 머릿속에 그려놓고 두 장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지지자 또는 반대자에게 저 두 장면은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또 어떤 정서를 자극할까? 이게 궁금한 건데요. 두 사람의 모습은 모두 통합과 단결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가 아니면 그냥 출판시장 활성화에 일조하는 걸로 국한이 되는 것이냐.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저 장면에 대한 감성평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분도 그런 발걸음 걸음과 그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서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는 주관의 영역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포인트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 네, 총철님들은 단순히 그 말과 행동, 표정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속뜻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데이지님은 책이 과연 화해의 매개체가 될 것인가?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고요. 최정현님은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군신하님. 속이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문봉철님은 JB 복선이라고요? 아우 머리야.

0: 해석하기 힘드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1: 좀 있으면 삼복, 복이라고 하니까 삼복도인 조언이에요. 그죠?
0: 네. 네,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정면 충돌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문정국 최고위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거를 두고 친명과 친청의 갈등, 이걸로 또 보도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노사모이자 자기는 노무현 키즈다. 라고 하면서 적통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주목하신 두 장면과 연결해서 또 해석의 영역이 되겠죠?
1: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선관위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직무감찰은 못하지만 회계검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수집에 들어갔는데 통상 자료 수집으로 하면 1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30명의 감사관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회계검사 대상에는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의 회계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회계검사가 되면 국민의 혈세로 이제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건데 이러면 이제 투표 용지를 50%로 줄여서 인쇄한 이제 배경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저기서 투표용지 부족해요. 그런데 왜 안 보내주세요? 막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은 회계의 영역이나 직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데 직무감찰은 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게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좀 갈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노동조합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일부 선거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의 실무개혁안을 보고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 네.
1: 이건 논란의 소지가 참으로 많은 그런 주장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5차례의 선거 이래 휴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계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6.3 지방선거 때 휴직한 직원은 179명이었고요. 두 차례 휴직한 직원은 77명, 세 차례는 19명이었고 무려 네 차례 휴직한 직원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0: 선거 때만?
1: 선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네.
1: 휴직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이 127명, 일반 질병이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이 8명, 유학, 병역, 노조 전임자 각각 1명이었다고 합니다.
0: 선관위의 해명은 뭡니까?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및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20대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하다 보니까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 들어갔다면 2022년에 대선 때도 휴직 상태였을 거고 석 달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휴직 상태가 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지만 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도 엄연한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쉴 권리
0: 있죠.
1: 휴직할 권리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엄격히 제한해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격히 제한해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네 번이나 휴직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우로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가 1년에 4번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청취율 조사 때마다 진행자가 내지 더마가가 휴가를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립니다. 그죠? 잘리는 게 맞죠?
0: 네, PD님
1: 맞죠?
0: 네. 적절한 비유인가요? 저희는 프리랜서고 선관위 직원들은 심지어 공무원이잖아요.
1: 그럼 정규직은 안 잘리나요? 네.
0: 아니, 뭐 어쨌든요.
1: 네.
0: 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뭐 데이지님 정말 꿀보직이네요. 신의 직장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라디오헤드님은 초등 반장 선거도 선관위보다는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공정님 선관위 직원의 자격이

0: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고 계신데, 물론 소수를 가지고 선관위 전체 직원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 북한 뉴스는요?
2: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모스탄인데요. 이 사람이 어제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모스탄 측은 신청서를 통해서 경찰이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시간 20분 전에 위반했다. 이건 약속 불이행이다. 약속 불이행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0: 평가는요?
2: 뭐 이 또한 인권과 관련된 주장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존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스탄 측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반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 또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죠? 모스탄 측이 어제 밝힌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지금 어떤 순철님이 모스탄 어젯밤에 올림픽공원 갔던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한 말이 또 과간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출국 정지가 30일이면 만료가 된다면서요.
2: 뭐 연장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얘기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0: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나무꾼 정신에 입각한 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2: 학폭 노쇼 사건 기억하시죠? 권경희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도 2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서 유족 패소 판결이 났던 사건이었는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의 위법성은 중대하지만 그렇다고 법에 따른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판단의 요지인데요. 재판부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0: 안 되죠.
2: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이 법원 결정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법이 이래도 되냐?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서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기철 씨의 말에 한마디 보태면 정말 변호사가 이래도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권경혜 변호사는 이 장면을 봤을지 궁금한데요. 이 장면을 보고도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계속할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막걸리님이 자격 없는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짱구님은 법이 정말 웃기네요. 이렇게 끝인가요? 라는 안타깝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형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0: 국가보훈부 등록 윤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엿새 만에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복귀 일성은 사퇴 불가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재원 최고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기 하루 전에 병문안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3: 뭐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단 당대표로서 뭐 역할을 뭐 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리더십이 손상되었다고 많이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이 어떤 문제일까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에 건강 회복해서 좀 빨리 복귀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2: 근데 일단 그 뭐 이거 뭐 건강 문제로 좀 그 구체로 여쭤보기가 좀 뭐하긴 한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까?
3: 네. 그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 검사를 하면 뭐 피검사 같은 걸 하면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그 몇 가지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이번에 휴식을 취하라 해서 그 수면제 처방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자고 그렇게 안정을 취한 걸로
2: 그래요?
3: 예. 확인을 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 아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보면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걸 전제로 지금 그런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
3: 당연히 뭐 저로서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고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그 당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2: 그래요?
3: 네.
2: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할 상황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2: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3: 당대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역할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이 당대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수준으로 된다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2: 지금 그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라는 판단은 혹시 속칭 영이 안 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3: 예를 들어서 당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정도라면 영이 안 서는 거죠.
2: 그렇게?
3: 그렇지 않습니까?
2: 일단 이 상황이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퇴를 하든 아니면 더 이상 사퇴 주장이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화하면은.
0: 그렇죠. 예, 그렇죠.
1: 근데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사퇴 주장이 안 나오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0: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1: 장 대표의 당연히
0: 그리고 저도 최고위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게 최고회의가 아니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그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의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는 자동으로 무너지는데
0: 네.
1: 관건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신동욱 최고위원이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거든요.
0: 숫자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장동혁 대표 한 사람의 그냥 단순한 문제라면 그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지방선거의 책임론을 그 기점으로 시작이 네네. 되었지만 지방선거 예. 이전부터 우리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1: 그랬죠.
0: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당의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거든요.
1: 예.
0: 이런 상태는 사실 최고위원 한두 명이 사퇴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의를 모아서 우리 당의 노선 그리고 그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1: 예.
0: 판단을 해서 만약에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최고위원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그 총의를 모으는 과정 이전에 최고의 몇 명이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거꾸로 방향이 정해졌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할 지금 가능성이 저는
1: 거의
0: 없다고
1: 없다?
0: 봅니다.
1: 신동욱 최고위원도 비슷한 견해인 걸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0: 개인적으로 사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1: 예.
0: 글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러나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또 그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예.
0: 저는 이 큰 구도와 방향을 따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당대표의 노선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과거 이제 디도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1: 네.
0: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경우.
1: 아, 그런 일이 있었죠.
0: 네.
1: 예, 예. 그 장동규 대표는 어제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요지에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혹시 그러면 이렇게 감론을 박는 거 계속 상황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전당원 투표에 내가 한번 재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1: 네.
0: 그 과정에 이르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것도, 많은 또 당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과정도 역시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런데 그러면 그것의 총의는 어느 단위에서 모으는 겁니까? 의원 총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여러 가지 당이라는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예. 사전적 의미로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 모임이지만
1: 예.
0: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복잡해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쉽게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중간 정리가 필요한데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솔직히 말씀드려서
1: 네, 네.
0: 제 나름으로 최근에 저에게도 사퇴하라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또 사퇴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주장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야기도 듣고.
1: 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 많은
1: 논란의 소재가 된다.
0: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이 4명 중에 1명이 저런 생각을

0: 받고 있구나 해서
1: 예.
0: 그것도 문제가 되니 솔직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의원들을 만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도 퇴원을 빨리 하시고 의원들을 뭐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나보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보시든 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원로이신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 또 정계 원로들도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
1: 네,
0: 그래야 이 당대표께서 또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분들에게 좋은 그 지적을 받아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또 우군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절차를 좀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뭔가의 상황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 이게 사실 원내대표는 원내 상황의 그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이지만 당무에 관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지금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원내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1: 그 역할을
0: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0: 네.
1: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서 만약에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 거다?
0: 당연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1: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0: 그렇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또 순순히 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0: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전당원 의사라든가 또는 우리 당의 지지자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1: 그런데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좀 드리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왜 대표직을 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은.
0: 장동혁 대표께서는 또 본인의 방향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신이 지금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거의 신념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뭐 그것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 예.
0: 정치인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 신념이 확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은 이것이 나의 이해관계 이전에 이것은 당의 존망에 걸려있는 방향성의 문제다, 색깔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0: 대체로 많은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적인 목표로 환원해서 그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신념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과 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느낌이 맞는 겁니까?
0: 제가 접한 많은 분들 특히 뭐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총의가 모여지지 않고 있고 논란이
1: 예.
0: 분분하다.
1: 예.
0: 그 분분한 논란을 좀 더 수기를 거쳐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당은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 네네.
0: 어느 순간에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분들도 좀 있고
1: 오히려 더 친중해 준다?
0: 예,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 시간을 두고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1: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이 몇 달 혹시 이렇게 되는 걸까요?
0: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2월까지야 가겠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1: 네, 그렇고 네. 2월 전에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이 되는
0: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전이겠지만 어쨌든
1: 예.
0: 보통은 빠른 시일 내라 하면 오늘 내일 당장이라는 의미인데
1: 네.
0: 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이게 되는 거네요.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지리멸렬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 어느 시점에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근데 그 방향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 모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결행을 했다가 항상 망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결단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모아지는 이게 그러나, 더 중요하다.
1: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네. 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것을 무시하고 몇 명의 그 결정권자들이 그 결정을 해가는 것에 대한 그 반감 내지 두려움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한때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뇨한 전 네. 의원이 지금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1: 네.
0: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 의원님은.
1: 우선 이뇨한 전 의원님은 의사로서 네. 또 그 인도적인 그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0: 대북 지원 사업도 하고 그랬죠.
1: 네, 그분이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았다는 것 사실 자체는 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게 보세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또 인유한 전 의원을 찾아서 임명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분이 맡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통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 뭐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어떤 목적?
1: 뭐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0: 아, 그렇게 보세요?
1: 네. 그러나 어쨌든 윤여한 전 의원께서 맡은 일은 아주 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적임자다? 이런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 커피가 방탄소년단 B와 광고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재계약 규모는 광고비가 약 73억 5천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40%를 이제 29억 4천만 원을 전국의 가맹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0: 아, 그래요?
4: 네. 이게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매월 이제 8만 원 정도 되는 광고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에 아메리카노 54잔 이상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0: 예.
4: 이 가맹거래법에 따라서 가맹점 5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동의안이 동의율 60% 이상을 얻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원안대로 실행이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0: 네.
4: 그런데 왜 반발이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으로 이뤄진 광고 동의안 방식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0: 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4: 그러니까 이게 한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 재계약 추진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광고 동의안은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광고 동의안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0: 어떻게? 관리 주체가 누군데요?
4: 관리 주체가 본사인데 일단 그 지점부터 공정성에 좀 물음표가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0: 네.
4: 좀 종합을 해보면 주체가 본사인데 보통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계산 전산망에 연동이 돼서 이제 광고 동의안에 공고를 띄우고 정해진 기간 내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제출을 하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0: 네,
4: 이게 형식상으로는 찬반을 가리는 투표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투표를 해달라고 엄청 전화들이 와요. 그래도 또 반대를 눌러놓으면 바로 또 연락이 와요. 왜 반대하셨어요? 남들 다 찬성했는데 다시 지워드릴게요. 다시 투표하실래요? 또 이렇게 가는 거지. 가맹점하고 이 본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뭐 각자 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갑을관계다 보니까 이걸 뭐 거부를 한다? 그럼 남들은 다 찬성을 하는데 왜 점주님만 반대를 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요.
0: 이거 비밀 투표가 아니네 그러면?
4: 전혀 아닙니다. 근데 공개가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찬성을 종용하는 방식도 상당히 네. 집요하다라는.

0: 하는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본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영업 직원들까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거기서 또 회의 들어오고 압박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여기 50%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찬성이 또 50%가 넘었습니다.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흡수하고 하는데 당연히 넘죠. 넘을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넘을 수가 없죠.
2: 네.
0: 네. 근데 정작 점주들은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본사 측에서는 이 근방에 있는 다른 점주들은 다 찬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다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0: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주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나 하나 반대한다고 되지 않겠다 싶어서 체념을 하게 되고 또 매일 매장에 찾아오는 영업 직원들이 이제 도와달라라고 읍소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사와의 관계를 또 고려를 하면은 이 반대 의사를 끝까지 유지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2: 이렇게는 뭐하러 투표를 해요?
0: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예,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반대를 할 수 없거니와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또 생계에 매달려 있는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사와의 갈등을 좀 부담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3: 제일 힘든 게요. 자료가 네. 무너져요. 너무 무너져요. 점주들이 사실은 에너지가 없어요. 본사에 항의를 할 에너지도 없고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요. 사실은 상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1,000원짜리 팔아서 500원 남는다.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고 나면 500원 남을 게 200원 남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빨리 팔아서 하자. 그렇게 가는 거죠.
0: 네. 근데 이게 광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판촉이나 판촉 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이제 적어도 투표만큼은 제3기관에 맡겨서 좀 공정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집계도 하고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을 꾸준히 지금 몇 년째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2: 여기는 불공정 선거가 문제고
0: 네.
2: 저기는 부실 선거가 문제고 왜 이렇게 선거 투표가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0: 가장 투명해야 하는 거죠. 가장 네. 공정해야 하는
2: 거죠. 근데 뭐 상관 얘기까지 여기서 끌어올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슨 투표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누구가 투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0: 그렇죠. 찬성을 종용하는 입장이 투표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조리한 구조인 거죠.
2: 이런 걸 두고 이제 쓰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요식행위라고.
0: 그렇죠.
2: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불만만 지금 계속 쌓이고 있겠네요. 점주분들은 사이에서.
0: 그렇습니다. 이게 가맹점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정작 그렇죠.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한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5: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월드컵 거리 응원 나서는 분들 있다면 무난한 날씨 속에 경기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 25도까지 올라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 쏟아집니다. 지역별 시간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고 천둥, 번개, 때로는 우박과 함께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될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 저희가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안보 관련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단 최고위원 출마 선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걸까요?
4: 예, 위기 인식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1: 네.
4: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1: 네.
4: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 동력이 그 약화되고 마치 그 임기가 곧 끝난 것처럼 하는 그런 위기 의식.
1: 네.
4: 그리고 마치 그 이제 당대표 선거가 차기 그 대권 전초전처럼 비춰지면서,
1: 네.
4: 그 후보의 세파, 네파로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1: 네.
4: 그리고 이 서로 좋은 말보다는 강한 말, 안 좋은 말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1: 네.
4: 그러면서 결국 당원들은 불안해하고 지지자들은 걱정하고
1: 으흠.
4: 국민들께서는 아 민주당 저러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대통령의 그 국정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그 이완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런 그 위기의식에서
1: 네, 네, 네.
4: 최고인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1: 그 지금 의원님께서 정청래 대표는 고마운 선생님, 김민석 네. 총리는 평생 친구, 송영길 네. 의원은 평생 선후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4: 예, 네, 예. 네.
1: 그럼 이제 두루 친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4: 두루 친하다는 것보다는
1: 네.
4: 다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야 하느냐.
1: 네.
4: 그러니까 다 친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중립이냐, 너는 뭐, 이렇게 다 뭐, 지혜주의냐, 이런 게 아니고.
1: 네.
4: 바친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이 집권 1년, 이제 남은 4년 동안 새로운 지방정부와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
1: 네.
4: 여기에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 개인의 친소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다 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 그러면 특정 대표 후보와 연대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4: 지금 이제 처음부터 누구는 누구누구와 관계된 후보. 그래서 뭐 대표 한 명에 최고위원 두세 명 묶어가지고 무슨 팀 대항전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1: 예.
4: 당대표 후보자

0: 들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제가 출마선언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어느 묶음이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일찍 하신
0: 근데
1: 거예요, 선언도?
0: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단결하자 하나가 되시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계파 정치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하기 위해서 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 그럼 뭐 일각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명청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운운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세요?
0: 명청 대전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질문에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 명청 대전이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김민석, 정길, 정청래 3자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더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제대로 뒷받침하는 당,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논돼야지 명청 대전이다, 3파전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논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논점이 계속
1: 알겠습니다.
0: 그쪽으로 가네요. 근데
1: 그 의원님이 안보, 국방, 외교를 책임질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최고위원이 되면 특히 이쪽으로 좀 특화해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야 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제 안보 분야를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장 밝히시고 또 우리 정부의 그 뒷받침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그 안보 분야를 맡아줄 후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최고위원이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담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우리 당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보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의원님. 그 안규백 국방장관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고 15만 명 이상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청원은?
0: 그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15만 명 육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청원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첩사 개편 아니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인가 발생했던 그 포천에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두 가지거든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민들께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방첩사 개편안이 어떻게 이 안규백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됩니까? 방첩사, 보안사, 기무사 이렇게 쭉 오면서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어떤 분의 한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내란, 모든 쿠데타에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이 방첩사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사를 개편하지 않고는 무슨 개헌법 좀 바꾼다고 해서 앞으로 내란이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약이고 그대로 지금 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첩 해체 과정에서 장관조차도 크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TF를 구성을 했고 이 방첩사 개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검토, 군과 민간이 토론을 해서 이 개편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첩은 수사도 있고요. 방첩사가 하는 일이 수사도 있고, 그야말로 군내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는 게 있는데, 간첩 색출하는 부분. 요 부분은 아주 특화해서, 방첩사를 방첩본부로 만들어서 가장 핵심 기능으로 남기는 게 이번 그 방첩사 개편안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방첩 기능이 없어진다 군내에 그 간첩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반대입니다.
1: 반대다.
0: 다른 업무 쓸데없이 뭐 인사 검증한다 뭐 군인

0: 그 장성들 뒷조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1: 네.
0: 오로지 방첩만 제대로 하라
1: 네.
0: 하는 것이 이번 방첩사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거죠.
1: 예비군 그 사망 사건은 지금 어떻게 봐? 지금 조사가 좀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까?
0: 네, 지금 되고 있고 저녁에도 조금 이제 그 이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6월 13일
1: 네.
0: 발생한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예예. 예, 예.
0: 아, 이 예비군은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창설한 예비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비군이기는 예비군인데 마치 그 미국의 주방위군이라고 있죠.
1: 아, 예, 예, 예.
0: 1년에 한 60일 정도 훈련을 하는
1: 예.
0: 그런 형태로 새롭게 지금 그 시범 창설된 예비군.
1: 아,
0: 그래서
1: 아.
0: 이 상비 예비군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비 예비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에 나와서 몇 년 동안 하는 예비군과 좀 다릅니다.
1: 음흠.
0: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1: 예.
0: 매우 중요하고 시범적이면서 이 앞으로 그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그 군 인력 수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1: 네.
0: 나름대로 중요하고 야심적인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범이지만은 야심적인 작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상비 예비군으로 구성된 부대의 첫 번째 동원훈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더욱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1: 예.
0: 상비 예비군으로서 첫 동원훈련은 정말 미리 잘 준비해서 사고가 나면은 대응할 수 있도록 그
1: 그러니까.
0: 훈련 주위에 군 의무 수송 체계
1: 예.
0: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1: 8km가 떨어져 있었다면서요.
0: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소방 119였어요.
1: 예.
0: 우리 군 그 의무 사령부 쪽 후송 체계를 대기하지 않았던 거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00% 상대 예비군으로 유사시에 정말로 현역처럼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예비군 꾸겠다고 하는 이 첫 시범 동원 훈련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이건 좀 시스템 점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예. 군 후송 체계에서
1: 예.
0: 군 의무 사령부한테 다 책임을 떠맡길 수도 없고요.
1: 네, 네.
0: 이 상비 예비군 체제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앞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가? 그 첫 단추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중대하게 다뤄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예.
1: 어제 그 유영훈 예.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제 이분은 국민동의 청원과는 또 별도로
0: 예.
1: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유영훈 의원님이 언젠가는 본인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1: 예.
0: 예. 또 이게 막상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반대를 하신다 이런. 네요. 뭐
1: 예.
0: 야당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라고
1: 예.
0: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그 육사가 중요하고 우리 국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폐해도 있거든요.
1: 네.
0: 지나치게 육군 우위, 육사 우위 체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1: 예.
0: 네. 그렇다고 육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1: 그렇죠.
0: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이 3사관학교, 3개의 사관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는 통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전공 필수 전에 이제 교양 선택 과목부터 전공 선택 과목까지는 함께 배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것처럼 1, 2학년 때까지는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공통 교양이라든지 국방안보 기초, 소양 이런 것을 배우고.
1: 예.
0: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육해공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3, 4학년 때부터 육해공 진로를 선택해서 그 각 3, 4학년에 맞는 그러니까
1: 예.
0: 해군이면 해군, 공군, 육군에 맞는
1: 네네.
0: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문 심화 교육을 시킨다.
1: 음흠.
0: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사관학교에서 우리 국방을 책임진다. 당신도 통합사관학교 예를 들면 일기고 다도 이기고 다 똑같은 통합사관학교다.
1: 예.
0: 우리 모두 안보를 같이 지킨다. 그런데 나는 특기를 육군으로 간다. 나는 공군, 해군으로 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우리 군 전체의 어떤 통합성, 단력, 일체감, 전의기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0: 사관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 끝난 다음에 각 안부 교육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대대장, 연대장. 이때마다 계속 그 전문성을 키우는 훈련들과 교육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2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좀 몇 줄 현안이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인터뷰 기약하겠습니다. 의원님.
0: 예,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뉴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적십자사 내부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 지부 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제 그 노조 성명이 나왔는데 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3: 네, 저희들이 볼 때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같이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높은 도덕성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네.
3: 그런데 인류한 선출자의 과거 은행을 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1: 음흠.
3: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1: 음흠.
3: 의료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완화도 거듭 주장하셨더라고요.
1: 아, 그랬었나요?
3: 한마디로 예, 보건의료를 공공재난이 시장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일관되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1: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다.
3: 네.
1: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런 정책 사유만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정리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예. 아무튼 탄핵 반대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태로 소신을 실천을 했고 계엄이 초래할 국가적 불행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저희 노동조합은 입장문의 진정성을 좀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 네.
3: 진정한 소신이었다면 계엄 직후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엄 후 1년이 지나서 의원직을 내려놨거든요.
1: 네.
3: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인유한 전 의원은 3년 전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꾸준히 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로 이름이 좀 거론돼 왔었고요.
1: 아, 그랬습니까?
3: 적십자 회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1: 어.
3: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과 의원직 사퇴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회장직을 염두에 두고 내려놓은 게 아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세요?
3: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입장문이 과거 행동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맡기 위한 연필용 절차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의원직 사퇴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혹시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를 염두에 두고 의원직과 사퇴라는 혹시 징후를 좀 읽으신 게 있습니까? 사퇴 말고 그러면?
3: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지만요.
1: 예.
3: 올해 초 저희가 이제 회장이 공석이 상당히 지금 오래되어 왔습니다.
1: 네.
3: 7개월 넘게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요.
1: 예.
3: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계속 회장의 선임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라든지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시점에서 뭐 본인이 회장에 대한 뭐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회장 선출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3: 회장 선출은 저희 법정회의인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1: 네.
3: 선출을 하고요.
1: 네.
3: 선출된 그 분을 대통령께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적십자 회장에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할 때 다른 외부적 입김이나 영향력은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위원들의 그러니까 독립적 판단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3: 과거 사례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답점을 한 후보가 중앙위원회의 후보로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 아, 이전에 그랬다?
3: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중앙위원회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절차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전의 관행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번에 이뇨한 전 의원 중앙위 선출 과정에서도 그 전에 청와대의 어떤 낙점이 먼저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판단이신가요 그러면?
3: 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3: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

0: 부분은 과거와 달리 그 직원들도 중앙위원들도 그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전혀 후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1: 아, 그랬습니까?
0: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도 현장 당일 회의에서 후보자를 안내받았고, 제가 볼때 아무런 좀 검증도 되지 않고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30분 만에.
0: 네.
1: 아, 그러면 그전 단계에서 무슨 누구누구가 온다더라 이런 소문도 일체 돈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0: 근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죠.
1: 아, 그래요?
0: 엠버고가 잘 지켜졌더라고요.
1: 그러면 그냥 그 중앙위원회에 이뇨한 전 의원이 그 단독으로 혹시 올라가서 선출이 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0: 네, 저희는 그렇게 아마 전형위원회에서 인연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지금 노조에서는 왜 이뇨한 의원을 선택을 했는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지 추정이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0: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좀 내부적으로 알기는 좀 힘든 사항이고요.
1: 예.
0: 예, 아마 외부적 입김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뭐 이제 추정인 건 추정으로 남겨놓고, 자 이뇨한 그전 의원이 회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준까지 됐다고 쳐요. 취임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0: 저희가 볼 때, 적십자 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핵심 사업인 혜택 사업과 구호 사업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적십자 협의를 납부해 주시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이런 인유한 의원님 같은 이제 분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적십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번 인선 발표 이후부터 뭐 각종 기사 댓글과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앞으로 헌혈을 하지 않겠다, 뭐 후원금을 끊겠다라는 반응이 지금 줄을 잇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뭐 과거 회장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실제로 적십자 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촉각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1: 아, 그러면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적십자세 그렇게 영향이 좀 컸었습니까? 과거에도?
0: 과거 10년 전에는 상당히 커졌던 부분이 있었죠.
1: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0: 과거 회장님이 상당히 좀 논란에 서신 분이 계셨거든요.
1: 네.
0: 뭐 국정감사를 참석을 하지 않고
1: 예.
0: 해외로 좀 나가셨고,
1: 예.
0: 뭐 그런 분이 있었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논란이 커서 후원회원도 많이 탈퇴를 하셨고,
1: 그때,
0: 네. 저희 헌혈도 많이 좀 급감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적자가 심각합니까? 대한적십자사가?
0: 네, 저희가 이제 병원 사업과 혈액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십자 병원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등이 공공의료가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에도 7개가 있는데요. 2020년 이후 착한 적자가 지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1: 누적 적자가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0: 근데 공공의료를 운영을 하다 보면
1: 예.
0: 적자는
1: 그렇죠.
0: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1: 예.
0: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가 뭐 지역의료라든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1: 네네네.
0: 과감한 재정 지원과 뭐 실질적인 정책 확대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노조의 요구를 좀 정리를 하면 이건 인준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인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정리를 하면?
0: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인준 거부를 공식 촉구할 계획이고요.
1: 예.
0: 이 자리에는 뭐 저희 적십자 본부지부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이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리고 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뭐
1: 예.
0: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로 대통령께 인준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뭐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1: 네.
0: 인준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 뭐 한쪽에서 이게
0: 예.
1: 통합 인사이냐 이런 뭐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고요.
0: 네, 적십자 사업을 가지고 통합 인사를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예, 왜냐하면 4번, 특히 4번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 합의라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강양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의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오늘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남아공과 일전을 겨룹니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분방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상장으로 약 45조 원을 조달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데 쓸 예정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좀 더 공식화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하나 지을 예정이라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주주들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자세히 좀 들어보죠. 6월 2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힌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에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건가 봐요. 확정이 됐나 봅니다.
4: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날짜는 뭐 각 한미 양국 감독기관의 승인 일정에 따라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 일단 어제 SK하이닉스가 ADR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최대 45조 4,535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발행 규모는 최대 한 1,8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주식의 2.5% 규모 정도 되고요. 원래 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ADR 이라고 하면 일종의 미국판 주식인 거고, 물론 실제 주식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 은행이 한국 주식을 일정량 보관을 해두고 그에 대응하는 증서를 발행해서 예.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인 건데요. 뭐 어쨌든 미국의 상장하는 효과를 좀 낼 수 있어서 해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에도 좀 호재로 많이 반영이 됐었죠.
2: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냐 삼성전자가 1위냐라고 할 때 네. 삼성전자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우리가 1등이에요. 이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우리는 ADR이 있지롱 뭐 이러면서 그렇죠. 또 계산 다시 합시다.
4: 네.
2: 뭐 또 이렇게 되겠네요. 복잡하네요. 또 이제 이렇게
4: 네,
2: 되면.
4: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상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개인데요. 우선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뭐 SK하이닉스는 사실 HBM 시장의 사실상 최강자인데 예. 이제 국내 증시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PER 보면 마이크론의 절반에 불과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2: 예. 그러니까
4: 이번에 확보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공장 그리고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 뭐 이런 곳에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뭐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해외 기업들은 회사채를 짓기도 하고 증자를 한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기회도 좀 제공을 하고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한국을 한국의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 구상인 예. 것 같습니다.
2: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 팔아서 갖고 오는 거니까 달러가

0: 들어오는 거네요.
1: 네.
0: 적지 않은 달러가 들어오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환율도 요즘 많이 올라서 고민거리인데
1: 네.
0: 거의 뭐 외환 보유액의 한 7%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1: 네.
0: 그리고 또 비슷한 업계 소식인데 광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는 뉴스인데
1: 아마도 한 4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조만간 아마 기업과 부처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국민께 설명을 해드린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청와대를 좀 조용히 다녀갔었고요.
0: 예.
1: 또 오늘은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다음 주에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합동 회의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좀 관련한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재계에서 처음에 호남의 반도체 산단을 짓는다 이 소식이 조금 아름아름 퍼졌을 때 이거 용인에 짓고 있는 거 옮기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0: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을 용인에 지을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언제 완공이에요? 물어보면 2040년 뭐 그때쯤
1: 맞아요.
0: 완공이에요잖아요.
1: 44년, 45년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0: 지금부터 거의 20년 후에 완공될 공장 지금 이제 터 닦고 하면서 공장 짓고 있는데
1: 네.
0: 그럼 호남에 있는 공장을 그거 뜯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 그거 안 짓기로 하고 아니면 그거 다 짓고 2040년부터 짓는 얘기는 그럼 뭐 벌써 하고 있어?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죠.
1: 그렇죠. 돌았는데 다 짓고 그러니까 용인에는 당연히 짓는 거고 새로 신규로 짓겠다는 겁니다.
0: 그거 짓고 난 다음에?
1: 네. 그러니까 용인에 다 짓고 나서 다른 데 시작하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논의를 좀 빨리 시작해서 별도의 새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과 정부의 니즈가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AI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셈법이 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 굉장히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0: 예.
1: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인 평택 그리고 토지 수용 단계인 용인 PEP 6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0: 2040년 완공을
1: 2030년까지 35년 정도까지 10년 정도는
0: 10년
1: 단계화
0: 정도
1: 된다.
0: 당겨보겠다는 거죠.
1: 네. 이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차세대 반도체 라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용인이 필요한 시점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0: 그렇겠죠. 한 10년 후쯤 되면 야 이제 좀 공장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 그렇죠.
0: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10년 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삼성보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작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0: 예.
1: 추가 펩 건설이 더 절실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첨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최소의 한 100만 평 이상의 평평한 평지 부지가 있어야 되고 0.01초의 정전도 허용이 안 되는 고품질의 어떤 전력망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0: 예.
1: 최소 하루에 76만 톤 이상의 물 공급도 돼야 되고 또 수천 명의 인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력사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좀 나서서 포스트 용인이 될 수 있는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풀기 어려운 입지 고민을 좀 해결을 해준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또 내세웠던 게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또 유치한 셈이 되는 거고요.
0: 용인의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그렇게 네. 안 도와주던 정부가. 이제 반도체쯤 된다 그러니까
1: 네.
0: 아직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20년 후쯤에나 그때 언제 2차 공장이 필요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공장을
1: 네.
0: 지금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1: 네.
0: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덜목이네요.
1: 사실은 네. 정치적인 해석이 좀 붙긴 합니다.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0: 지금 경영자들은 지금 그거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1: 네.
0: 아, 좀 생각 좀 하고 발표 좀 하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나?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상황에서 발표된
1: 네.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K반도체 비전 이 보고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의가 사실은 불붙은 게 맞고요.
0: 예.
1: 또 이후에 광주 전남의 통합, 대전 충남의 통합 같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논의가 더 증폭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이번에 6.3 지선 때도 민주

0: 민주당 호남 후보들이 대부분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7월 1일에 아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정권이 좀 호남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사실 지어라라고 한다고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이 투자를 기업이 딱딱 맞춰서 내놓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분명히 기업들의 가려운 곳, 그러니까 필요한 곳을 좀 정부가 해결을 해준 게 있을 거고 지금 클러스터 부지로 유력하게 이야기 되는 게 그 광주의 군공항 종전 부지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무안으로 공항 이전하고 나면 그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지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이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 같은 반도체 기업이 이제 충북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사실 여기는 수도권과 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 수천 명의 인력이 최소 수년 동안 호남권에서 내려 어떻게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을 정주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최소 뭐 10년 단위의 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일인데
1: 용인 내 지을 때도 뭐 네. 경북 어딘가에서도 다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제발 내려오세요 했는데 결국은 네. 그렇게 남쪽으로 가면 인재들 안 내려갑니다.
0: 맞습니다.
1: 딱 그것 때문에 못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그거의 서쪽 버전인 호남에서 똑같은 고민을 어떻게 풀 거냐.
0: 풀 거냐. 그래서 걱정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한 10년 단위 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정권은 5년만 해도 바뀔 수 있는 거라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네. 계획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 발표는 했는데 기업들은 그래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은 한다고 발표를 합시다. 라고 결정 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용인 다 짓고 나서 생각해도 될 문제니까라고.
0: 들어봐야겠고, 예. 네.
1: 자, 하수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에 노사가 합의해서 영업이익의 10% 주기로 한 다음에 삼성전자도 우리도 달라고 해서 또 이제 받아가기로 했고 하면서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되면 그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영업이익 어느 정도 그 실적에서 이제 마이너스해서 발표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실적이 덜컹거린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만큼 주주들도 예민한 사안인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주총 거치라는 제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 문제가 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또 이게 워낙 논란이 컸고 단지 기업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정부가 기업 성과급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데요.
1: 예.
0: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과급을 정할 때 경영진과 노조의 합의로만 끝낼 게 아니고 이제 규격화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서 그걸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1: 그 제도화하는 게 이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 너무 네. 큰 돈 쓰는 거니까 그 네. 얘기겠죠?
0: 예,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노사 협상만으로 영업이익에 연동해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보장이 되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받는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뭐 각종 비용 빼고 이자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순이익에서 이제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노조가 세금도 내기 전인 영업이익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먼저 떼어가면 최종적인 주주 몫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익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성과급은 주주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때는 주총의 결의를 의무화하자는 논리입니다.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조가 성과급 그거 안 주면 우리 파업할 겁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합의가 됐던 그 측면도 있는데 이 성과급 가지고 노조가 파업하는 게 맞냐? 네. 이제 또 그런 논란도 좀 있나 봐요.
0: 네, 법조계에서 이게 뜨거운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파업, 쟁의 행위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일 때 합법이에요.
1: 예.
0: 근데 노동계에서는 성과급이 넓은 의미의 임금이자 근로자의 복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근로조건 분쟁으로서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다

0: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이걸 이유로 이제 파업을 벌이면
1: 건 그거는 불법 파업이 되는 네. 거고. 앞으로도 이제 좀 돈 좀 버는 회사들은 다 노조가 있고 돈 좀 버는 회사는 우리도 10% 달라고 할 명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막을 논리도 없는 거고.
0: 네.
1: 그럴 테고 현대차 노조도 아마 그걸 명분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0: 네, 어제 현대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1: 예.
0: 86%에 달하는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이제 노조는 곧바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그 기본급 인상, 상여급 인상, 그리고 뭐 로봇이나 AI 관련 고용 보장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여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예.
0: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영향을 현대차 노조도 받은 건데요. 지금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뭐 산업계 전반으로 이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30%입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노조하고는 달리 현대차 노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봤던 그 성과급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춘 결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동안 성과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1: 예.
0: 이제 기본급의 400% 뭐 500% 정도 수준에다가 정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씩 더 얹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예예. 성과급을 측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평균 1인당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사이를 받았어요. 성과급으로.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의 10% 측정하면은 성과급이요. 과거에 하던 방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노조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의 30%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1: 순이익의 30%를 줘도 평소에 받던 거 정도 된다는 거예요?
0: 그 정도 계산해 봤더니 한 1인당 평균 4천만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성과급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현대차 노조는 이익에 연동한 N% 성과급을 요구하냐라면
1: 예.
0: 이게 이제 매년 어려운 협상 없이 자동으로 이제 성과급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1: 또 혹시 삼성하이닉스처럼 이익이 급증하게 되면 그러면 또
0: 더 받을 수도 있고
1: 몇 억씩 될 수도 있으니.
0: 네, 그러니까 매년 교섭을 통해서 성과급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교섭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계 1위, 2위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N% 성과급을 결정해서 기준점이 생겼잖아요.
1: 상한선 역시 우리도 두지 말자는 얘기군요.
0: 뭐 그런 얘기는 아마 더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예.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뒤늦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만약 이게 이제 사회적 논의가 돼서 그래 주총을 거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에는 결정이 됐는데
0: 네.
1: 아직 지급은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0: 네.
1: 그러면 당신들도 주총을 거치세요. 아직 지급은 안 된 거니까 이전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그건 노사 간의 얘기고 법이 바뀌었으니 주총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하면
0: 네.
1: 주총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성과급 못 받는 거예요?
0: 이게 그러니까 네. 정부가 상법이나 뭐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법률 개정은 시간이 워낙 이제 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는데
1: 예.
0: 그렇다 해도 이제 기존의 노사가 합의한 내용까지 무산시키는 소급 적용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는 이미 이제 노사가 단체 협약 같은 사적 계약으로 이제 서로 사인해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국가가 그것까지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현대차 파업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강제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쟁의 목적의 성과급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을 이제 패키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파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 기간
1: 물론 이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금 막을 수는 없는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내려지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0: 그러니까 이미 사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인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느냐.
1: 노사 합의한 내용을.
0: 네. 그거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야.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1: 그럼,
0: 예상이
1: 그럼 이런 논의 되면 모든 기업들이 나가서 법 통과되기 전에 빨리 사인합시다 하는 줄 파업이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0: 만약 그렇다면. 네.

0: 신영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최근에 정부 일각에서 주택 공급 해야 된다는 몇 가지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1: 네, 맞습니다.
0: 좀 재밌는 표현을 써서 또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1: 네. 예.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인데 표현이 다소 강하죠.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에 공급 신호를 강하게 줘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최근 서울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이른바 3중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수도권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던 바 있습니다.
0: 예.
1: 실제 수도권 3년 평균 착공 물량이 적정 공급량보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새로 짓는 집이 부족했고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도 있었고요. 또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0: 수요는 늘었고
1: 네네. 예. 주택 매수 수요가 더 자극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불안을 누르려면 앞으로 집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대책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죠.
0: 뭔가 공급 대책에 신뢰가 없거나 지속성이 없거나 내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실제로 신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0: 네.
1: 그게 집이 바로 지어져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9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죠. 핵심은 2030년까지 착공 기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또 올해 1월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같은 곳에 공공부지 활용하자 그래서 6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었는데
0: 예.
1: 하지만 이런 곳들이 입지가 좋죠. 그런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0: 여기서 합의가 네. 되고 다 주변에도 민원이 없고 그러면 잘하면 공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발표니까.
1: 네네.
0: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항상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 역시 안 돼 있고 하는 게 반복되니.
1: 네, 맞습니다.
0: 발표가 돼도 이게 발표는 발표가 돼 봐야 안다고 벌써 몇 번째 각인되니까 공급은 돼야 공급이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
1: 네.
0: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1: 네, 맞습니다.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일 확실한 공급은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도 추진되면 공급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1: 네.
0: 그거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건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을 빨리 하자 해가지고 이주비 지원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고요.
0: 예.
1: 그래서 서울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0: 이주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대출 규제 때문에
1: 네네.
0: 이주할 때도 돈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전세금 마련도 못해서 이주 못해요 하는 그거 좀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튼 그런 이제 공급적으로 약간 좀 대책들이 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같기는 하다.
1: 네.
0: 그게 핵심이군요.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타일러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 그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즐겁게 집중이 되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기 싫은가.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연기가 싫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고 싶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